0: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병. 입속에 사는 이 세균 때문에 생기는 병. 뭐라고 하죠?
1: 충치.
0: 딩동댕동. 충치. 우리 준성이랑 리아는 양치질 잘하고 있지요?
1: 아니요. 저도 잘 못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0: 지금이라도.
1: 공기로.
0: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곳곳에 많은 세균이 있다고 해요.
1: 화장실?
0: 화장실, 맞아요. 화장실 변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 물건은 휴대폰. 같은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휴대폰이 가정집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이 훨씬 많다고 해요.
1: 어떡해, 어떡해.
0: 자, 그럼 이쯤에서 세균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만나볼까요? 세균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위생, 위생이에요. 위생이란 말 들어봤나요?
1: 아니요. 위생 들어보는 봤는데 그 어떤 뜻인지 까먹었다.
0: 위생은 건강을 위해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위생에 신경 써야 해요. 위생 상태가 나쁜 식당은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위생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됐죠. 여러분은 위생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나요?
1: 손소독제 바르고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다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지금도 마스크를 꼭 껴야 하는 곳이 있어. 뭔데?
2: 병원.
1: 어?
0: 맞아요. 병원은 특히 위생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병원은 마스크를 꼭 써야 출입 가능하답니다.
1: 네. 네.
0: 그만큼 우리 손에 아주 많은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을 예방하고 위생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씻기. 손 씻기예요. 여러분은 언제 손을 씻나요?
1: 집에 와서?
0: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구나. 우리 리아는?
1: 없어요. 식당에 와서.
0: 맞아요. 식당에서도 손을 씻고.
1: 나는 물티슈로 손을 딱 젖어.
0: 어차피 밥은 젓가락이랑 숟가락으로 먹는데 손 씻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손으로 직접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손으로 우리가 얼굴을 자주 만져요. 그래서 손에 있던 세균이 눈, 코, 입을 만질 때 눈, 코, 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서 병을 예방해야겠죠?
1: 네! 세균 나와라!
0: 그럼 오늘 배운 세균과 위생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보도록 해요.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보도록 해요.

0: 세균. 동물과 식물을 병에 걸리게 하거나 음식을 썩게 하는 등의 일을 하는 아주 작은 생물. 위생. 건강을 위해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
1: 세균과 위생,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글짓기를 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2: 네!
1: 우리 준성이가 발표해 주세요.
3: 우리 몸속에는 세균이 많다. 나는 위생관리를 잘 못한다.
1: 위생관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4: 손을 씻긴 씻는데 잘 못 씻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하셨구나. 손씻기 할 때 학교에서 가르쳐준 방법들 있죠? 사이사이 잘 씻고 손 등을 비벼서 잘 씻고. 오, 맞아, 리아야. 손가락도 이렇게 긁어서 씻고.
1: 간지럽지만.
0: 손 씻기 규칙 같은 거 배운 대로 잘 씻으면 준성이도 위생관리 잘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리아 발표해 주세요.
1: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다. 위생 예절을 지켜야 한다.
0: 우리 리아 문장 잘 썼습니다. 그런데 위생 예절 띄고 을이라고 썼는데 리아, 위생 예절 여기는 띄지 않고 붙였어야 합니다.
1: 네.
0: 잘했어요. 오늘은 세균 위생을 배워보았어요. 오늘 배운 단어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네요.
1: 네.
2: 네.
0: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3: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3: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자, 그럼 우리 라라를 불러볼까?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도 재밌게 퀴즈 풀 준비 됐니?
1: 응. 당연하지.
3: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라라라를 쓰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모르겠는데.
1: 핸드폰을 쓰다? 컴퓨터를 쓰다? 무슨 기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펜을 쓰다? 아니면 물건을 쓰다?
3: 그렇네. 쓰다에는 엄청 뜻이 많지?
1: 그치.
3: 오늘의 관용어에서 쓰다는 무언가를 머리에 쓴 걸 뜻하는 거야.
0: 머리에 쓰는 것들을 모두 생각해보자.
1: 좋았어. 모자 있고.
0: 우리가 쓰고 있는 모자 종류가 빵모자잖아. 빵모자.
1: 맞아.
3: 힌트를 조금 더 줄까? 예를 들어, 나랑 친구가 똑같은 장난감을 샀는데 친구는 할인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더 싸게 샀고 나는 조금 더 비싸게 샀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야.
0: 이거 어때? 할인권. 예를 들어 친구는 할인권을 사용해서 좀 더 싸게 장난감을 샀는데 나는 할인권이 머리에 있어서 내 할인권이 어디 갔지? 하면서 할인권을 못 쓰고 좀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닐까?
1: 뇌세포. 세 글자.
0: 오, 뇌세포도 세 글자네. 근데 우리도 뇌세포가 있었어?
1: 잠깐 뇌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지.
0: 뭔데 뇌세포가?
1: 뇌세포는 말이야, 우리 뇌가 있잖아. 거기 안에 있는 세포들이야. 그걸로 뭐 지식을 저장한달까?
0: 세포는 알고 있는데 뇌세포를 몰랐네.
1: 뇌에 있는 세포.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
3: 자, 좋아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보면서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1: 응.

0: 친구한테 눈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
1: 예진아, 뇌세포를 쓰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0: 다른 사람들은 지식을 공부를 해서 만드는데 얘는 머리에 있는데도 그 지식 자체를 모른다. 이런 거 아닐까? 대충 이런 느낌?
1: 그럼 지식을 제대로 몰라서 물건을 비싸게 사는 거야?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1: 그렇구나.
2: 그럼 그 관용어는 바보를 뜻하는 건가?
0: 비슷한 것 같기도.
3: 나는 머리 위에 한 할인권을 둬서 할인권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좀 더 비싸게 사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엄마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도아야 내 핸드폰은 어디 갔을까? 이러시는 것처럼 말이야.
1: 아, 할인권이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해서 비싸게 사는 거구나.
0: 응.
1: 예진아,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뭐야?
0: 일단은 여기에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1: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림이구나.
0: 응. 그리고 뇌세포가 뭔지 모르는 거야.
1: 좋아. 오늘 정말 둘 다 잘 설명해 줬는걸. 그럼 노아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
3: 응. 나는 할인권을 머리에 쓰다라고 생각했어.
0: 왜?
3: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장난감을 할인권을 사용해서 5,000원을 1,000원으로 샀는데 나는 할인권이 머리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5,000원짜리 자동차를 5,000원으로 좀 더 비싸게 산 거야. 내 친구를 1,000원으로 샀는데 나는 5,000원으로 샀고. 우와. 똑같은 장난감인데.
0: 5배다 5배.
3: 오, 맞네 맞네.
0: 나는 있잖아 뇌세포라고 생각을 했어. 남들은 지식이라는 존재를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뇌세포 자체? 즉 지식을 모른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므로 너무 안타깝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 아닐까?
1: 뇌세포를 쓰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결국 비싸게 사버린다라는 뜻인 거지.
0: 맞아.
1: 자, 좋아요.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4: 뾰로롱.
1: 오늘의 관용어는 바가지를 쓰다. 친구들은 바가지가 뭔 줄 알아? 봄에 박씨를 뿌렸다가 가을에 박을 따서 속을 파내 만든 것이 바가지야. 바가지는 오랜 옛날부터 한국 가정에서 쓰던 필수품이었어. 주로 물을 푸거나 무엇을 담아 쓰는 그릇으로 이용했는데 물을 푸는 데 이용하면 물바가지, 쌀을 담는 데 이용하면 쌀바가지가 되었지. 그렇다면 바가지를 쓰다라는 표현은 왜 생긴 걸까? 바가지는 주로 우물가에 두고 물을 담는 데 많이 사용되었어. 그런데 물이 들어있는 바가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물을 뒤집어 쓰고 흠뻑 젖어버리고 말 거야. 만약 아무 이유도 없이 물바가지를 뒤집어 썼다면 매우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요금을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내고 억울한 기분이 들 때 바가지를 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어. 만약 여름 휴가철이 되어 가족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는데 맛있는 간식을 사 먹고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내게 되었다면 어떨까? 기분을 망친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5: 3배나 더 비싸게 사다니 바가지를 썼네.
1: 하고 말이야.
3: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는
4: 바가지를 쓰다.
0: 요금이나 물건의 값을 실제보다 비싸게 지불해서 억울한 손해를 보다는 뜻.
3: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6: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7: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9: You need some hot water?
10: Oh, yes.
8: 어린 학생들이
9: This one.
8: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2: 앉으세요.
8: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거순이 덕분에 우린 이제 부자예요. 부자.
1: 거순이 만세.
0: 만세.
2: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 같은 시간을 함께할 황금 같은 친구들을 소개할게. 시원이,
3: 응.
2: 아담이,
3: 응.
2: 에이든,
3: 응.
2: 니케타,
3: 응.
2: 그리고 나,
4: 구슬이.
2: 다 함께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4: 뿅뿅.
5: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장 일을 하느라 온종일 바빴지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동물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6: 많이 먹어라, 우리 귀염둥이들.
5: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히 예뻐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7: 꽉꽉꽉
5: 거순이라는 이름의 거위였죠.
0: 아이고, 우리 거순이 산책하고 왔니?
7: 꽉꽉.
6: 이 근처에 도둑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왔다고? 어휴, 기특한 녀석.
5: 그러던 어느 날.
6: 여보.
0: 왜? 무슨 일이에요?
6: 이거 봐요. 우리 거순이가 황금알을 낳았어요.
0: 아이고, 세상에나. 아유, 거순이가 황금알을 낳다니.
6: 그러니까요. 아유, 요 예쁜 녀석. 아유.
7: 꽉꽉.
5: 그날 이후 거위는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0: 거순이 덕분에 우린 이제 부자예요. 부자.
1: 거순이 만세.
4: 만세.
5: 그런데 황금알 덕분에 부자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늙은 말을 팔아버리고 젊고 튼튼한 새 말을 샀죠.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돼지들도 팔아버리고 돼지 우리가 있던 자리엔 새로 산 자동차를 들였어요.
0: 우린 이제 예전처럼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응, 거순이가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줄 테니 그걸로 편히 먹고 삽시다.
6: 좋아요, 여보.
7: 꽉.
5: 그런데 다음 날.
6: 뭐야, 거순이, 너 왜 오늘은 황금알을 낳지 않은 거니?
7: 꽉.
0: 응? 응? 아무래도 우리 거순이 밥이 부족한 것 같다. 황금알 쑥쑥 낳게 밥 좀 많이 줍시다.
6: 알겠어요. 자, 많이 먹어라.
5: 그리고 다음 날.
0: 아니, 이 녀석, 이 황금알을 또 낳지 않았네, 이거.
6: 혹시 추워서 그런가? 자, 담요 덮어줄 테니까 내일은 꼭 황금알 낳는 거다. 알았지?
5: 하지만 다음 날도.
6: 아니, 이 녀석이 진짜.
0: 거순이 얘가 우릴 약 올리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어요. 이 녀석 뱃속에 지금 황금알이 잔뜩 들어있을 거라고.
6: 그럼 이제 어쩌죠?
0: 어쩌긴. 이 녀석 배를 갈라서라도 황금알을 다 꺼내야지.
7: 꽉! 꽉!
5: 하지만 거위의 뱃속엔 황금알이 들어있지 않았죠.
6: 여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황금알을 꺼내겠다고 거순이를 죽게 만들다니. 아이고.
0: 그러게 말이요. 미안하다, 거순아. 우리 용서해다오. 거순아. 아이고.
8: 친구들,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9: 거순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그 거순이가 조금 약간 삐져서? 그래서 그 황금알 안 나왔던 거잖아.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거순이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배를 갈라버려서 하늘로 가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거순이가 너무 불쌍해.
10: 거순이가 한 3일 동안 그냥 황금알 안 난 것 뿐인데 바로 배를 갈라버리면 좀 욕심이 좀 많은 거 아니야. 그냥 부자 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2: 거순이는 왜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않았을까?
10: 나랑 친하게 지내던 말, 그리고 돼지 다 팔아버리고 튼튼한 말, 그리고 돼지 팔아버리고 차를 샀잖아. 내 생각엔 삐진 것 같아.
11: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거순이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뭘 많이 해줬나? 이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 농장을 버리고 그 돈을 갖고 더 호화롭게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 알을 낳지 않은 것 같아.
2: 나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11: 내 생각에는 그 황금알을 모으고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진짜 못 움직일 정도로 너무나 힘들 때 그 돈을 쓰면서 편하게 건강도 치료하면서 살 것 같아.
2: 거위가 갑자기 황금알을 안 낳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9: 일단은 그 거순이가 갑자기 일반알을 낳으면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아, 이제 거순이도 힘들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거순이도 힘들게 생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순이한테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거순이한테 더 잘해줄 것 같아.
2: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매일 하나씩 이야기를 선물해주는 나는 누구?
4: 구순이!
2: 좋아. 오늘도 황금 같은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4: 나도.
2: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어. 그 욕심을 잘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락 박사야.

0: 꿀알?
1: 내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
0: 아, 재밌는 바비?
2: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3: 네가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
2: 아, 오늘은 화장을 해볼 거예요.
0: 짜잔.
2: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오, 봤어?
0: 아니, 재미없어서 안 봤어.
1: 아, 다들 재미없대. 어떻게 해야 재밌지?
0: 저렇게.
4: 저거다. 저 정도는 돼야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거야.
2: 봉초이, 나랑 같이 재밌는 재밌는 형제들 하자.
0: 응? 그게 뭔데?

0: 토끼보다 훨 낫다.
1: 왕기요.
0: 마시멜로 토끼에 반했어요.
2: 어? 곰시멜로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0: 조수, 혹시 곰시멜로...
1: 방송 중이에요.
0: 아니, 그걸 왜 이해... 그래서 곰시멜로가 줄었군. 당장 빼지 못해?
2: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1: 죄송해요, 철수님. 재밌는 것 좀 보여주느라.
2: 오, 이봐, 반응 좋은데?
1: 오, 나 다음에 뭐 할지도 벌써 생각했다?
3: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밌는 향유들.

이거 똥 아니에요. 초콜릿 파이를 똥처럼 뭉친 거예요. 진짜 똥 같죠? 같이 만들어볼까요?

0: 어린이들! 똥 먹으면 안 돼!
1: 지금 방송 중? 잠깐만요.
0: 똥에는 각종 세균이 들어있어서 똥을 먹었다간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1: 아이 참! 이거 똥 아닙니다. 초콜릿 파이를 만든 겁니다.
0: 뭐? 아니, 음식으로 왜 그런 장난을... 손은 깨끗이 씻고 만든 건가?
1: 당연하죠. 오! 오늘은 반응이 더 좋아! 왔다! 재밌는 형제들의 구독자 참여형 가자! 오예!
0: 이봐! 난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핫초코 가게에서 이상한 장난은 금지다! 알겠나?

0: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하자.
1: 경찰수가 자꾸 뭐라 해서 안 되겠어.
2: 그니까.
0: 응, 싫어.
2: 그래, 우리 오늘 방송 슈럽으로 그림 그리기 할래?
0: 오, 좋은데?
2: 초코, 딸기, 그리고 또 뭐가 있지?
1: 더 없나?
2: 응? 이건 뭐지? 응, 줘봐. 아, 청포도 시럽인가 봐.
0: 오, 그러네.
2: 가자. 가자.
3: 간만에 조용히 핫초코를 마시는군.
4: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재미있는 형제들 해야죠. 다시 재미있는
3: 안 합니다.
4: 철수님은 재미있는 형제들 안 보시나? 전 팬이거든요. 지금 방송하고 있네. 아유, 놓칠 뻔했네.
0: 짠! 저는 초코 시럽으로 푸바오를 그렸어요. 어때요?
2: 짠! 저는 청포도 시럽으로 애벌레를 그렸어요. 누가 더 잘 그렸나요?
5: 곰초이, 바비, 재미있는 형제들 오늘도 꿀잼, 바비, 둘 다.

0: 먹고 싶다.
1: 나는 초코 푸바오. 철수님은요? 가만. 저건? 에?
2: 에? 네. 시럽이 아니라 세제 같은데?
3: 이번에는 푸바오 식빵이랑 애벌레 식빵 먹어볼게요.
4: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2: 곰초이, 그거 청포도 시럽 아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야.
3: 진짜요? 거기서 맛있는 거 아닌데?
2: 냄새만 그런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3: 알겠습니다. 진짜 세제라고?

0: 세제네?
1: 앞으로 세제 같은 거 먹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죄송하면 여기 청소 좀 도와주겠나? 요즘 조수가 바빠서 핫초코 가게가 엉망이군.
1: 그러네요.
2: 난 배달하러 이만.
1: 아, 네, 다녀오십시오. 얼른 카프터 치우고.
3: 곰씨! 곰씨?
0: 어떡해! 변신! 변신!
3: 우리 다음 방송.
4: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미안한데 나 이제 재밌는 형제들 못할 것 같아.
3: 응? 왜?
4: 그것 때문에 출수님이도 못 듣고. 안 되겠어.
3: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번엔 젤리 재밌게 먹게 하려고 했는데.
5: 딱 젤리 먹는 것까지 말게. 나 젤리 좋아하거든.
6: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밌는
3: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5: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재밌게 젤리를 먹어볼게요.
3: 먼저
5: 지렁이 젤리.
6: 계속해줘.
5: 이러더라. 야.
2: 맛있게 드십시오. 아, 배달은 다 했고 곰초이는 청소 잘 하고 있으려나? 그건 먹으면 안 돼! 멈춰!
5: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알겠죠? 자, 한 입에.

0: 철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1: 어린이들, 이건 젤리가 아니다. 빨래할 때 세탁기에 넣는 캡슐형 세제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세제? 그게 세제였어?
2: 엄마, 지난번에 산 젤리 어디 있어요?
3: 찾아봐. 지난번에 사둔 거 어디 있을 건데.

0: 건가? 난 잘린 줄 알았지. 미안해.
1: 아니야, 안 먹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철수님, 저 이제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을 겁니다. 철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먹을 겁니다.
2: 곰철수님, 이거 보셨습니까? 어? 재미있는 형제들에 나온 곰철수님 인기가 최고입니다.
1: 우와, 저 곰인형 누구? 안정곰돌이 멋져요. 저게 세제구나. 곰돌이가 형제들을 살렸네.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 아, 철수님, 우리 같이 방송해보면 어때요? 제목은 안전한 형제들.
2: 그럼 전 당장 구독하죠. 예, 예.
3: 안 한다.
1: 참, 우리 인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철수님? 네? 철수님, 제발요. 김성민이도 같이 부탁하잖아요. 철수님, 제발.
3: 내가 원하는 건 인기가 아닌 혼자만의 핫초코 타임. 하지만 쉽지 않군.
2: 제발요.

0: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리자.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이야, 이야. 너무 힘들다.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싶은데. 우와! 사장부터 바이크다! 우와! 어떻게 사장부터 바이크를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나 사장부터 바이크 탈래! 우와! 선수님, 저도 사장부터 바이크 탈래요!
1: 세운 타요? 산악 모터바이크

0: 선수님! 선수님! 저도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싶어요.
1: 좋아요. 따라오세요.
0: 네, 따라오겠습니다. 아니, 좀 태워주시지. 아니,

0: 나 탄다면이 드디어 산악 모터바이크를 탄다. 그럼 출발해 볼까? 브랑브랑 브랑브랑.
1: 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어,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있습니다.
1: 아, 이 바이크는 어린 아이들이 타는 바이크예요.
0: 어? 어린 아이들도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요?
1: 네, 탈 수 있습니다.
0: 면허증 없이도 타도 되나요?
1: 네, 이 정해져 있는 트랙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실까요?
0: 네, 알겠습니다.

0: 아, 재밌다. 아이, 신난다. 오? 오? 오? 어, 지금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어, 엉덩이 안 아프세요?
1: 괜찮아요. 산악 모터바이크에는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0: 어, 완충기? 아, 모터바이크에도 달려있고 자전거에도 달려있고 자동차에도 달려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기야?
1: 이야, 맞아요, 탄담에. 산악 모터바이크에는 다른 모터바이크들에 비해 완충기가 되게 길어서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해줄 수 있어요.

0: 워낙 모터바이크는 어떻게 산길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산악 모터바이크. 최고 속도 시속 110km. 울퉁불퉁한 흙길이나 높은 산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 산악 모터바이크가 산길을 잘 달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바로 바퀴! 이렇게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에는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여러 개 달려있어서 산길을 잘 달려갈 수 있거든. 그런데 같은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이 아닌 매끄러운 일반 바퀴를 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흙만 파이고 바퀴만 계속 헛돌게 돼. 그래서 이렇게 비탈진 흙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같은 산악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의 바퀴를 달게 되면 비탈진 흙길도 잘 올라갈 수 있어. 그건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흙을 꽉 잡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퀴가 땅바닥에 잘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해. 깍두기 모양의 바퀴는 접지력이 크고 일반 바퀴는 접지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길에서 달리는 힘이 달라진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도로를 달리는 바퀴와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가 다르단 얘기지. 눈으로 확인. 짜잔, 여기 바닥이 평평한 신발이 있어. 이 신발을 신고 비탈길을 올라가 볼게. 으악!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비탈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 볼게. 울퉁불퉁한 신발 바닥이 흙을 꽉 잡아주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
1: 맞아. 그렇게 땅바닥에 딱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하고, 접지력이 있어야 바퀴나 신발이 땅바닥과 마찰을 일으켜서 굴러가거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0: 아하! 산악 모터바이크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잘 달리는 비밀은 땅에 딱 붙는 힘, 접지력을 크게 해주는 바퀴 때문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박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냄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어머니 집.
1: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애디 집에 놀러 왔어요.
0: 애디, 오, 집에 없나? 크롱, 로디 집에서 들리는 소린데 가보자. 크롱, 로디.
2: 들어와.
0: 안녕. 크롱.
2: 안녕.
3: 뽀로로 크롱, 어서 와.
0: 에디,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오?
0: 비행기? 어디? 어.
2: 집을 비행기로 만들고 있어.
3: 맞아.
0: 와, 정말?
3: 응,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집을 만드는 거야.
0: 멋지다. 크랑크랑. 뭐 도와줄 거 없어?
3: 그럼 청소 좀 해줄래?
0: 청소? 좋아.

0: 고마워. 어, 그게 있었지? 잠깐만. 짜잔!
1: 그게 뭐야?
0: 이건 호로록 청소기야.
2: 호로록 그랑?
0: 어, 이건 뭐든지 호로록 빨아들이거든. 잘 봐.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어때?
1: 우와! 나도 해볼래.
0: 좋아.
1: 우와, 재밌다. 크랑크랑
0: 크랑. 싫은데.
1: 내가 할 거야.
0: 크랑.
1: 내가.

0: 테디. 어? 어? 내가 도와줄게.
1: 우리도 도울게.
2: 그럼, 그럼. 알았어. 다시 해보자.
3: 친구들이 에디를 도와 발명품을 수리하고 있어요.
2: 자, 잠깐 쉴까?
1: 그래. 나도 배고파.
2: 그래? 잠깐 기다려봐. 짠!
1: 우와, 맛있겠다!
2: 얼른 먹자.
0: 왜 이러지?
2: 고장 났나?
0: 괜찮은 것 같은데. 저절로 움직였어.
1: 구멍이 났네. 그럼.
2: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0: 응.
2: 자. 여길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어때 로디?
0: 좋아.
1: 다행이다.
2: 그럼. 아니야, 내가 주스를 쏟은 거잖아. 또 망가져버렸어.
1: 다시 고치자.
2: 크랑크랑.
1: 에디는 똑똑 박사니까 금방 고칠 수 있잖아.
2: 크랑크랑. 어? 에이, 그야 당연하지. 그럼 고쳐볼까?
1: 크랑크랑.
2: 조금만 더 하면 끝나.
1: 우와! 그런데 조종장치는 어디 있어?
2: 그건 없어도 돼.
1: 어?
2: 아, 말로 조종할 수 있거든.
1: 그게 무슨 소리야?
2: 그럼. 출발이라고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니까.
4: 출발하겠습니다.

0: 소절.
1: 좋아. 뭐야?
0: 이거 로디 집 아니야?
2: 얘들아!
1: 다들 괜찮아?
0: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로디 집이 왜 여기 있어?
3: 그게... 그렇게 된 거야.
2: 그랬구나.
4: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또 망가져버렸어.
1: 걱정 마, 에디. 우리가 도와줄게.
0: 그래.
4: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1: 한번 해보자.
3: 정말? 다들 고마워. 실력을 보여주지.
5: 친구들 덕분에 에디는 발명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3: 짠! 완성이야! 와!
4: 그럼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3: 응! 어서 가자! 모두 준비됐지? 응!
0: 빨리 가자, 에디!
3: 자, 그럼 출발!
6: 출발합니다.
2: 어떻게 된 거지?
3: 지금은 연습이고 이제 정말 출발할 거야. 자, 출발!
6: 출발합니다.
3: 다행이다.
2: 설마 또?
0: 하나 속이잖아. 이제 어떡해.
3: 걱정하지 마. 이 애드님이 금방 다시 고쳐놓을게.
4: 또 고친다고?
0: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3: 당연하지.
7: 다 고쳤다.
3: 자, 다시 출발해볼까?
1: 정말 잘 고친 거 맞겠지?
2: 믿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3: 그럼 출발합니다.
6: 출발하겠습니다.
3: 내가 금방 고친다고 했잖아.
7: 멋지다.
1: 대단해, 에디.
0: 정말.
3: 에이, 뭘.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
0: 에디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도 가보네.
4: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3: 어디로? 글쎄.
5: 로디의 집이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모두 좋은 여행하길 바랄게요.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포비가 어디 갔지?
0: 베리, 일어났구나.
1: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기,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0: 놀러 가자.
1: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0: 어? 그렇긴 한데.
1: 그럼 가자.
0: 화난 건 아니겠지?
2: 뭐하고 놀까? 저거 타자.
3: 좋아.
1: 좋아.
2: 재밌겠다.
4: 크랑, 크랑, 크랑. 맞아, 누가 놀려?
1: 내가 할게.
3: 고마워.
1: 자, 간다.
2: 재밌다.
0: 호비, 느려졌잖아.
4: 크랑, 크랑.
2: 더 세게 돌려줘.
1: 알겠어.
0: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2: 정말?
4: 호비 혼자 놀리게 해서 화났나?
2: 그런가 봐.
0: 포비, 화 많이 났어? 포비만 혼자 못 탔잖아.
2: 맞아, 힘들었지.
4: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0: 그래.
1: 난 괜찮아.
4: 아니야, 이번엔 포비 차례야. 그랑, 그랑.
0: 그래, 빨리 가자.
4: 포비, 준비됐지?
1: 응.
4: 자, 출발합니다.
1: 재밌다.
4: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어떡해.
4: 따라가 보자.
5: 포비!
3: 안 돼!
6: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6: 넘어졌네.
4: 통통이네.
1: 이게 무슨 냄새야.
6: 얘들아, 안녕.
4: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1: 지독해.
6: 뭐? 방귀?
3: 저기
6: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4: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2: 맞아.
6: 알았어.
1: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4: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5: 좋아!
4: 포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어, 그래.
4: 빨리 가자.
1: 그래, 맛있겠다.
3: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4: 맛있게 드세요.
2: 우와, 맛있다.
6: 역시 루피오리야.
3: 그럼 나도.
4: 포비, 왜 그래?
3: 나 먼저 가볼게.

0: 어떻게 된 거야?
1: 호빗 것만 깜빡했나 봐.
0: 집이 흔들렸어. 아침에도 이랬는데.
2: 지진인가?
0: 그런데 호빗은 어떡하지?
1: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3: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호빗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0: 좋아, 그러자.
3: 크랑크랑.
4: 난 케이크를 만들게.
5: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6: 나도 도울게.
7: 다음 날이 됐어요.
0: 호빗, 뭐해?
8: 책 읽고 있어.
0: 낚시하러 갈까?
8: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0: 그래. 아, 차차!
8: 왜 그래?
0: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8: 응? 무슨 일?
0: 그런 게 있어.
8: 그럼 나도 도울게.
0: 아니야. 호빈은 낚시하고 와. 빨리, 빨리.
8: 그럼 알았어.
0: 잘 다녀와.
8: 해리가 좀 이상하네.
0: 그럼 시작해볼까?
7: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8: 해리, 나왔어. 응? 우와, 이게 다 뭐야?
1: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2: 근사하지?
8: 날 위해서?
0: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1: 맞아.
0: 화 많이 났었지.
8: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0: 뭐? 방귀?
8: 맛있다. 저기.
0: 뭐야? 또 방귀야?
8: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2: 뭐라고?
8: 다들 도망쳐!
9: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껴도 돼.
8: 알겠어.
2: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0: 신기하다. 너무 커지는 것 같아.
7: 호비,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0: 정부를 위한 우정 그리고 희생.
1: 이것이 바로 루시키의 전기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이군. 이 장치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해 미니 특공대 녀석들을 공략한다면 그레이트 코인은 곧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0: 배불러. 역시 그 집 햄버거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1: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2: 다음에 또 먹자. 좋아.
3: 어머, 어머, 어머.

0: 의사 선생님이 하마터면 오른팔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어.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1: 정말 큰 사고였다. 오른팔을 잃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0: 맥스 아니었으면 우리도 크게 다쳤을 거야.
2: 지금부터 복수해야 한다, 맥스. 우리가 간호해주겠다.
3: 아유, 뭘 그렇게까지. 나 괜찮아. 나 이래봬도 튼튼하다고.
0: 에이, 안 돼. 누워있어. 넌 지금 환자라고, 환자.
4: 환자분, 식사 가져왔습니다.
0: 아, 네, 갑니다.
1: 다행이군.
0: 으이그. 내가 얼른 청소할 것 좀 가져올게. 맥스, 괜찮아?
5: 미안하다, 맥스.
0: 쌤이 이 녀석. 너 때문에 우리 맥스가 아프잖아.
1: 애초에 네 녀석이 음식을 쏟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
0: 뭐가 어째? 팔을 밟은 네 잘못이지. 아이, 일단 싸우지 좀 마.
3: 그래, 난 괜찮아. 이것 봐, 나 멀쩡하다.
2: 움직이면 안 된다, 맥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3: 에이, 설마 팔을 못 쓰게 되게 하겠어? 내 회복력 알잖아. 이것도 금방 나을 거야.
0: 맥스,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릴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6: 루시...
1: 나도 모두와 같은 생각이다. 너에겐 온전한 회복이 우선이야.
7: 대원들, 현재 블랙 해머가 블루시티 부심에 나타나 강력한 전기장치로 부실을 파괴하고 있다. 즉시 출동해 블랙 해머를 쓰러뜨리도록.
8: 네, 사령관님.
0: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알겠지?
9: 어서 나와라, 미리 특공대! 멈춰! 미니 특공대, 드디어 나타나셨군!
5: 저 녀석, 못 보던 장치인데?
1: 꽁꽁이가 있을 거다, 조심해야겠어.
9: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다!
1: 엄청난 전기 에너지다!
10: 저 전기 주먹에 잘못 맞았다간 렉스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야!
9: 어떠냐? 카노노님께서 주신 세상 최 위력이!

0: 식사 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친구들은 지금쯤 열심히 싸우고 있을 텐데 괜찮을까? 괜찮겠지? 친구들을 놔두고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얼른 가야 해.
1: 움직이면 안 된다, 멜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2: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3: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0: 그래, 다들 날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지금은 친구들 말대로 팔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4: 렉스 카이저의 에너지가 바닥났다.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장이야.
5: 루시,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2: 블랙해머의 등 뒤에 있는 전기 코어를 빼낸다면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을 거야.
5: 좋아, 전기 코어를 노린다.
2: 큰일이야, 렉스 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6: 이제 크레이트 코일은 카르론님의 것이다!
5: 안 돼! 맥스! 여길 어떻게?
7: 미안해, 모두들. 너희가 너무 걱정돼서 가만히 쉴 수가 있어야지. 상황은 다 파악했어. 내가 저 전기 코어를 뜯어낼게!
2: 안 돼! 안 돼, 맥스! 그랬다가 팔을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어!
7: 내 팔을 잃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너희를 잃는 건 절대로 견딜 수 없어!
6: 시끄럽게!

0: 것이다니!
1: 안 돼! 맥스!
2: 친구들은 내가 지켜!
0: 팔을
2: 못 쓰게 돼도 상관없어. 이 친구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3: 안 돼, 맥스.
0: 이 새끼.

0: 말도 안 돼. 카르노님의 장치가.
1: 블랙 해머!
0: 잡, 잡배!
1: 용서 못해!

0: 나 성공한 거지?
1: 맥스, 팔은 괜찮은 거야?
0: 그게
1: 이럴 수가, 안 돼!
2: 짠!
3: 내 팔은 괜찮아.
4: 말했잖아, 나 아주 튼튼하다고.
5: 깜짝 놀랐잖아, 맥스!
6: 맥스, 장난칠 걸 쳐야지.
1: 그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6: 아, 그러니까.
4: 야, 아파. 나 진짜 아프다고.
7: 치명적인 죽음의 그림자, 포이즌 나이트.
8: 카른 언니!
9: 카른 언님! 지시하신 대로 드디어 뭐든지 녹여버릴 수 있는 독을 가진 금속 포이즌 나이트를 가공하여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력을 한번 보시죠!

0: 포이즌 나이트의 가고갈 위력이.
1: 아주 만족스럽군. 역시 대계획대로다.
0: 이제 이 포이즌 나이트 무기로 파이노이드들을 모두 녹여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좋다. 어서 가라.
0: 네, 카르노님.
2: 정말 예쁘다.
3: 그렇지.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해줘야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4: 맞아, 맞아.
5: 산책도 순료하니까 더 좋군.
6: 뭐야? 토끼잖아.
7: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4: 얘들아, 저기다.
5: 동물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냐?
8: 느낌이 좋지 않군.
6: 이게 뭐지?

0: 저 블랙?
1: 괜찮아?
0: 괜찮아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레인저 블랙.
2: 야! 괜찮아? 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니서 감히 반말해. 레인저 블랙이 네 친구야.
0: 야! 그게 아니야!
3: 동물들의 이상 행동, 갑자기 쓰러지는 나무, 거기에 레인저 블랙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4: 날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겠군. 따라와라.
5: 이럴 수가, 숲이...
6: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다니.

0: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무 불쌍해.
1: 도대체 이 숲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2: 이 숲뿐만이 아니다. 지구 곳곳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본부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너희와 마주친 거다.
0: 그랬군요. 꼭 동물들을 숲을 구해주세요. 부탁해요.
2: 이런, 독에 중독됐군.
0: 네? 그럴 리가.
3: 수지야!
2: 큰일이군. 이 독에 중독되면 며칠 내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4: 뭐라고? 그건 절대 안 돼! 수지야! 수지야!
5: 네, 독을 해독할 방법은 없나?
2: 오염의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6: 제군들, 블랙소드가 블루시티에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도록!
1: 네, 알겠습니다! 하필 이럴 때 쳐들어오다니! 카르노 군단 녀석들이!
2: 내가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반드시 오염의 원인을 밝혀 수지를 구해내겠다.
7: 부탁할게, 레이!
1: 최강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2시간 공룡 미니 특공대

0: 맞구나, 미니 특공대. 이번에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카르노 군단의 차지다. 걸려들었군.
1: 어때? 렉스카이저의 왼팔이 오염됐어.
2: 회복 시스템은?
1: 분석 결과 녀석이 사용한 무기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 포이즌 아이트로 만들어졌어. 독성 때문에 회복 시스템이 안 통해.
0: 아까 그 기세는 어디로 갔나?

저기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건

0: 보이지나이트. 이걸 만드느라 숲이 오염된 거였군.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카르노 군단이 만든 포이즌아이트가 원인이었습니다.
1: 뭐? 포이즌아이트? 지금 블랙소드가 그 포이즌아이트를 만든 무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거군. 너무 강력해서 막을 방법이 없네.
0: 사령관님, 어쩌면 그 무기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잡는 거야! 이 녀석이!
1: 모두들 괜찮나? 녀석들의 잔치, 장화잔치로 개조했다.
2: 고마워, 레이. 자, 이제 우리 차례다. 얘들아, 가자!
3: 오케이!
2: 넥스 카이저 D7!

0: 이 수문은 잊지 않겠다.
1: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0: 지뱅이, 덕분에 모든 게 다 해결됐어.
1: 난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럼 이만.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1: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0: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1: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2: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3: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2: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4: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5: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6: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4: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7: 에이, 너 질투하냐? 코칠칠이 꼬맹아.
8: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7: 아야야, 코칠칠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5: 에이, 왜 저래?
6: 아, 테디 오빠가 테오를 그렇게 부르거든.
5: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8: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1: 그만!
2: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9: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5: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6: 맞아요. 말도 안 돼요.
9: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10: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2: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9: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8: 네!
9: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2: 부탁해.

0: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1: 아, 뭐야!
2: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3: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어? 조심해요!
3: 고마워요, 파이어 로봇.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3: 네, 죄송해요.

0: 허큘리스 액션! 차!
1: 피닉스 액션! 차! 차!
2: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3: 그럼 괜찮은 건가?
4: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5: 시작됐어!
3: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잠깐만.
5: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6: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순간!
4: 어? 뭐야?
3: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6: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저!
3: 우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5: 둘 다 조심해!
3: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이런!

0: 내게 맡겨! 에어로 제트! 액션! 에어로 반전! 으아! 에어로 제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이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공룡도 모기는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1: 너무 간지러워.
2: 긁으면 안 돼. 내가 치료해 줄게.
1: 고마워, 페리.
0: 스톰, 알레르기야?
2: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어제... 어?
0: 무슨 소리지?
3: 어? 모두 피해!
0: 앙킬로사우루스잖아?
3: 안킬로야!
4: 어? 어? 우와, 이제 간지럽지 않네. 정말 고마워.
2: 벌레에 물려서 그랬을 거야.
1: 에이, 설마 공룡이 벌레에 물렸다고?
2: 응, 앙킬로는 두꺼운 피부를 가졌지만 비늘 틈새나 콧구멍 같은 곳은 부드럽거든.
1: 콧구멍을 물다니 너무너무 끔찍해.
4: 맞아, 엄청 비겁해. 모기는 윙윙 윙 소리만 나고 그림자도 안 보여.
1: 윙윙? 맞아, 모기가 분명해. 오늘 밤에 또 몰리면 어쩌지?
0: 무슨 방법이 없을까?
1: 어, 찾았다. 어? 모기는 라벤더를 싫어한대.
0: 그래? 근데 라벤더 꽃은 어디 있는 거야?
1: 아, 모기 싫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0: 어? 어? 저기 모기들이야.
1: 저 모기들이 우리 본 게 확실해.
5: 가서 물어보자.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출동!
6: 출동! 출동!

0: 맞네. 저 빨대 같으니.
1: 너희! 너네가 우릴 물었지? 응? 저희에게 하시는 말인가요?
2: 오해가 있나 보군요. 저희는 과일만 먹어요.
0: 모기가 과일을 먹어?
1: 못 믿겠다면 보여드리죠. 응. 자, 보셨죠? 모기들 말이 맞아. 얘들은 꿀이나 과즙만 먹는 수컷 모기야. 암컷 모기들이 알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의 피를 먹는데.
0: 아, 그렇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1: 괜찮아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우선 진정시키자.
3: 화이팅! 대리터 변신!

0: 게. 아, 너무 간지러워.
1: 안킬러는 그만해.
2: 대체 왜 그러는 거야?
1: 빨리

0: 하다니. 모기모기 공격! 공격!
1: 헤이, 모기찜이야. 우린 보고다이너라고.
2: 너무 많은데 도망가!
1: 모기는 최대 시속 2km로 빠르게 날 수 있대.
0: 모기밥으로 만들어주마.
1: 안키팀, 레스큐팀으로 변신해줘.
0: 응?

0: 레스큐킹 같이 말려. 레스큐킹 라이트 온.
1: 그렇다면 얘들아 뭐야?
2: 저건 뭐야?
3: 공격!
2: 저리 가!
0: 레스큐킹 워터캐논 발사!
1: 꼼짝 마시지?
0: 그렇다면 레스큐킹 프로펠러 쉴드 온! 아, 됐다!
2: 레스큐킹, 어떡하지? 어? 이 냄새는 모기들이 싫어하는 라벤더잖아. 얘들아, 모기가 싫어하는 라벤더 꽃이야. 이거면 내쫓을 수 있어.
0: 좋았어. 레스큐 윈드 인헤일러 작동.
1: 레스큐킹 라벤더 기름 발사.
0: 모기 퇴치 성공! 예!
1: 자, 치료 다 됐어.
4: 고고 다이노,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제 괜찮아.
5: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6: 언제든 우리가 도와줄게. 모기는 하나도 안 무서워.
7: 그래? 병에 뭘 그렇게 붙였어?

0: 몸으로 리듬놀이 해요.
1: 자.
0: 어? 어? 이게 뭐예요?
1: 이건 말이죠. 몸으로 소리 내서 연주하는 놀이예요.
2: 우와, 저도 하고 싶어요.
3: 저도요.
2: 재밌겠다.
1: 그림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해봐요. 짝짝짝
4: 짝짝짝
1: 쿵쿵쿵
4: 쿵쿵쿵
0: 응? 별은 뭐예요?
1: 마음대로 춤을 춰요.
4: 마음대로 춤을 춰봐.
1: 짝짝쿵
4: 짝짝쿵
1: 자, 다 같이 해봐요.
4: 짝짝짝 쿵쿵쿵 마음대로 춤을 춰봐. 짝짝쿵
2: 이번엔 저부터요.
1: 드럼 솔 시작.
4: 톡톡톡 퉁퉁퉁 마음대로 춤을 춰봐. 톡

0: 지구 영웅 번개맨.
1: 9화 수상한 영화 선생님.
2: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놀이에요.
3: 이거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1: 벌써 들킨 건가?
4: 이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 번개쌤은 번개맨 이게?
1: 내 정체까지.
4: 에이가 없지.
5: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2: 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6: 퍼즐 게임?
1: 죄송합니다. 유치원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7: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1: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7: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1: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7: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1: 네.
7: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1: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2: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6: 네!
1: 드디어 망가진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5: 이렇게?
1: 자, 좋아. 마지막 하나. 강희 친구도 여기. 왔어. 번개 파워. 너무 작았나? 번개 파워. 아직 덜 깼니? 보석검아, 제발. 번개 파워.
3: 한 번개 쌤 방금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4: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5: 맞아.
3: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4: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1: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2: 회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8: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 번개쌤.
2: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8: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셔.
1: 도영 친구가요?
8: 네.
1: 아, 네. 백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8: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순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펑의 유치원, 화이팅!

0: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볼까요? 존.
1: 존!
0: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0: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생각해내야 해. 그래! 봉주르!
2: 봉준! 프랑스어잖아요.
0: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0: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3: 이제 한국말이 좀 구수하네.
0: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손을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세상.

0: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1: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2: 난 맛있어.
3: 엄청 맛있었어.
4: 나도. 내일도 그거 나왔으면.
5: 얘들아, 안녕.
2: 안녕.
1: 아, 또 먹고 싶어.
3: 얘들아,
1: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2: 뭐가?
1: 뭐랄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2: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1: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4: 확인해봤다고?
1: 확인? 하이짠.
6: 오, 또형 무슨 일이에요?
1: 존,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6: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1: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6: 아, 중국.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랑. 딴딴딴딴딴.
1: 오!
6: 도영! 여기서 뭐예요?
1: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6: 아,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1: 너희들 생각은 어때?
4: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천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그러면 당장 물에 쳐야지.
2: 아, 악당 무서운데. 악당을 당장 물에 쳐야지.
7: 존이 따가움이 보낸 악당?
6: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를 꼈네?
2: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6: 와, 너무 아름다워.
7: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6: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2: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7: 큰일 날 뻔했군.
4: 악당들아, 사라져라! 번개 파워!
6: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4: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6: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2: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6: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1: 여보!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6: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쁘네.
1: 알았다! 내 축구공!
2: 배야!
7: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계 선생님. 아, 내가 방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헌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어머나!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번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차!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아차!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 있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1: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4: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5: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6: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7: 그래 알았어.
6: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0: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3: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4: 아쭈! 레이, 괜찮아?
5: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6: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4: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3: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4: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7: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4: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3: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4: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7: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4: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8: 아이고, 목이야.
9: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집접. 어서 출발하라고!
7: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10: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7: 다행이네요.
10: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7: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10: 그래, 너희만 믿을게.
7: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11: 알았어, 아밍.
3: 알았어.
7: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12: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3: 그럼, 물론이지.

0: 맞았군.
1: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2: 알았어, 아민!
1: 포키봇 변신 완료!
3: 마이티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0: 이거라 팔다라, 고양이 털뭉치야!
1: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4: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1: 얘들아, 빨리 가서 구해줘야 돼.
2: 우리한테 맡겨.

0: 얘들아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류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4: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0: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늦었다. 야, 전화치!
1: 싫어!
0: 뭐야, 너희들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3: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4: 괜찮아, 스파크 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상!
5: 얘들아, 동생아!
6: 이제야 깼네.
5: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3: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7: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8: 엄청 무서웠다고!
9: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10: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소란 아니냐?
0: 대장!
10: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었고.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9: 너 누워있어.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7: 응? 비스트 바이러스.
1: 변입체?
9: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4: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9: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10: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고.
11: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리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10: 그 머리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11: 20억?
12: 많이도 차고 있구만.
10: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0: 이상 손쓸 수 없을 거다.
1: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0: 와일드 카드 보스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손편하시겠어.
2: 너 그게 무슨 짓이야?
3: 나는 낙도가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4: 내가 엠블로.
5: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0: 사실을 말했을 뿐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3: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진 잘 몰라.
2: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 선물일 수도 있지.
7: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2: 그거 본능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1: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0: 그래, 그 분노 덕에 블루캅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1: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0: 그걸 지금 말이라고.
8: 아,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봇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6: 블레이온.
0: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6: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7: 괜찮을 거야.
9: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10: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11: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3: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10: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2: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10: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3: 단서 말이지.
11: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3: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12: 아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2: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봤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3: 라는 대화였어.
10: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0: 사실이야, 시에로?
10: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3: 어째 그렇게 심한 말을?
7: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9: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8: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2: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할 거니 건 너희를 제외하면 하나뿐이야.
0: 설마...
6: 헤비 아이언이야.
7: 역시! 그 녀석 블랙코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2: 전부 그 온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0: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3: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2: 연속이?
13: 어쨌든 동굴이 아지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3: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6: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2: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6: 아, 콧불소라 후각이 좋구나.
2: 솔레이오, 어? 나에게 야생의 힘을.
6: 알았어.
2: 이쪽이군!
7: 좋았어! 따라가자!
2: 여기다! 틀림없어!
6: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3: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먼저!
3: 어? 나 말이야?
6: 아! 로크러쉬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인식하니까!
7: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13: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3: 알겠어! 나 먼저 갈게!
6: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7: 미리 퇴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
6: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8: 와일드 카드봇은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9: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7: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6: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7: 아, 아니거든.
6: 태양의 빛도 있지.
9: 준, 그냥 박쥐야.
6: 겁쟁이.
7: 나 박쥐 처음 본단 말이야.
13: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라랑 숨바꼭질도 하고.
3: 어, 저기.
13: 왜? 뭔가 보여?
14: 자네들, 찰도 여기까지 몰려와서.
7: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6: 저기 위야. 천장에.
0: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9: 이 녀석의 속셈 전부 들었다.
10: 너 헤비아 형과 함께 스펠란자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0: 뭐라고?
7: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0: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7: 내가 인물로 대답.
0: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14: 영혼을 팔았다고?
12: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실패.

0: 친구야. 지구 정복이라.
1: 어? 저기 뒤에 또!
0: 적당한 자유라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이 맞서기 위해서다.
2: 타이란트 제로 말인가?
0: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1: 멋대로 말하지 마!
3: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모카라가 말했어.
0: 너희 멋대로 조용해버리면 곤란하지.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되지도 않는군.
4: 술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0: 과연 그럴까?
5: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6: 아니 글쎄, 레드블리츠 녀석의 엉덩이에
0: 이오게나 시에리오 스파크레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4: 존세라!
5: 스파크레트!
0: 싫어! 대체 무슨 일이지?
3: 둘이 녀석들 편이 된 거야?
0: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괴신에게 맞서자.
1: 블루캅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0: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4: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3: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1: 헤르라!
0: 눈을 떠!
7: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0: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3: 그래, 레드블리츠!
1: 블루캅 셋업!
3: 블레이언 셋업!
0: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7: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윙!
0: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건 아닌데.
7: 뭐?
0: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 보석이 있어 절대적인 근기,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볼 때가 맞나? 살아있다. 그렇소,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7: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기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0: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8: 어, 기란.
9: 이거 큰일이 될 줄.
10: 자기 점장 내고 있으셔.
3: 지금.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1: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3: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은.
1: 어떻게?
3: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1: 알았어. 너희 괜찮지?
4: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온.
11: 메가엔 불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칼곳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7: 뭘 말하고 싶은 거야?
11: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7: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야?
1: 블루캅 블레인 슈페리얼.
0: 우리를 파괴하지 마라.
1: 유나이트.
0: 의사 양반.

0: 저게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 블루레온이 발산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점화한 거다.
3: 야, 메가인블러.
1: 괜찮다 친구야. 어째서지? 모든 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4: 이번엔 좀 버텼군.
2: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

0: 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1: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러는 구했잖아.
0: 솔레유 얘기 들어야 이 친구야.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이지.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러!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Those are great chicken noises. I guess you're a chicken.
3: Yeah.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오늘의 주인공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1: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답을 과학에서 찾았습니다.
0: 과학?
1: 인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돌도, 지구도, 태양도, 우주도. 전 앞으로 노벨륨, 아인슈타인륨, 큐륨같이 제 이름을 딴 원소를 만들 거예요.
0: 장난감보다 원소가 더 재밌다는 귀여운 꼬마 주인공. 오늘 우리가 만나볼 과학영재 조현수 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인공의 일상이 궁금했던 제작진. 때마침 집 앞에서 하굣길에 현수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화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2: 이건 이렇게 있네.
3: 그 안쪽에도 많네.
0: 한 개, 두 개 돌을 줍네요.
3: 돌을 왜 주워요?
2: 관찰을 보려고요. 돌을 마구마구 주워와서 혼났어요, 엄마한테. 아, 이런 쓸모없는 돌멩이도 왜 주워와? 그런데 제가 광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아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0: 그렇게 소중히 돌을 수집한답니다.
3: 두 주머니에 이렇게 한가득 이렇게 묵직한 게도 있어가지고 왜 두고 있는 게 돌멩이더라고요. 돌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가져오면 그래서 그래 가자. 대신에 책을 그에 관련된 책을 이제 사 주기 시작했어요.
0: 서둘러 집에 도착한 현숙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꺼냅니다. 방 한가득 펼쳐놓은 건 다름 아닌 광물과 암석 표본들이었는데요. 현수가 그동안 모은 보물들이랍니다.
1: 맹이 돌멩이.
0: 돌을 보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주워온 돌을 감별할 시간. 먼저 돌의 색과 모양을 표본과 비교해봅니다. 그리곤 단단한 정도도 알아보는데 꽤 진지하죠?
2: 이렇게 긁히네. 강도 확인해보는 거죠.
3: 똑같으면 안 긁혀?
2: 똑같으면 둘 다 긁혀요.
0: 꼼꼼히 살펴본 결과는?
2: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채광암처럼 이렇게 가루가 좀 묻어나지 않고 이런 뭐 압력이나 열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해서 화성암 아닐까 생각해요.
0: 돌에 관심이 생기면서 마치 수석 수집가처럼 하나 둘 샀다는 암석 표본들. 현수가 이렇게나 돌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2: 돌을 배우면 세계를 더 잘 알게 되는 거니까 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0: 암석과 광물을 좋아하는 현수가 최근 또 다른 사랑에 빠졌다는데요. 바로 원소랍니다. 그런 현수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베란다 한쪽 창고 문을 열어보니 각종 실험 도구들로 꽉 차 있습니다. 현수군을 과학의 세계로 이끈 보물 창고죠.
3: 실험하거나 할 때 필요한 기자재들, 내 교구들. 창고 안에는 물리학, 생물, 지구학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0: 오늘은 또 어떤 실험을 할까요? 용품들을 하나하나 꺼내 챙기는데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3: 실험할 때 반응 속도부터 빨리 일어나라고 준비해 주는 거예요.
0: 드디어 실험 준비 완료.
3: 현수야, 실험 빨리 와.
2: 아, 이번에 실험도 뭐야?
0: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3: 이거 뭐지? 자, 요거는
2: 과산화수소.
3: 과산화수소랑
2: KI.
3: 요거 두 개를 반응시킬 거예요.
0: 우리가 소독약으로 잘 알고 있는 과산화수소. 여기에 촉매를 넣으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머, 액체가 부풀어 오르는데요. 거참 신기합니다.
3: 아니야, 더 나올 거야. 야, 여기서 발생한 거 아까 네가 뭐라고 했지?
2: 산소 아니야?
0: 바로 이것이 과산화수소의 분해랍니다.
2: 이게 H2O2잖아요. 이 H2O2가 좀 불안정해서 이게 그냥 놔둬도 분해가 되는데 물이랑 산소를 맡겨요. 이게 물이 있는 거고 산소가 빠져나가요.
0: 과산화수소가 분해돼 물과 산소가 만들어진 것. 넘쳐흐르던 거품도 바로 이 산소 때문인데요. 봐봐요. 꺼져가던 촛불이 다시 타오르죠?
2: H가 두 개면 전자수는 두 개고 O는 여섯 개니까 합치면 여덟 개, 옥탑교체가 맞죠. 그래서 안정한데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 불안정한 거예요. 두 개가 부족해요.
3: 그게 뭐야? 옥탑 그게 뭐야?
0: 원자를 구성하는 최외각 전자에 대한 얘긴데요.
2: 옥탑교칙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딱 맞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0: 전자가 여덟 개일 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물 분자에 산소가 붙은 형태라 불안정하다는 게 현수의 설명입니다. 거기에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촉매제까지 넣었으니 그 속도가 엄청나겠죠? 하지만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2: 그런데 예외가 있어. 맨 첫 번째 1조.
0: 옥텟 규칙에 예외가 있다?
2: 여기다. 나의 원소 주기율표, 내 소중한 원소 주기율표. 여기 이걸 볼게요.
0: 이 주기율표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답니다.
2: 이거 다 외웠어요.
3: 아 진짜? 주기율표를 다 외웠다고요?
2: 네, 시험 해보셔도 돼요.
0: 현재까지 발견된 118개의 원소들이 배열된 주기율표. 원소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표인데요. 과연 현수는 이걸 다 외웠을까요?
2: 쌈펜도 되겠습니까, 이게?
0: 곧장 펜을 가져와 칠판에 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18개의 칸 속에 원소 이름을 하나씩 적어놓는데요.
2: 지금 발견된 원소는 끝이네요.
0: 한참 뒤 완성된 주기율표. 원소 기호를 차례대로 정확하게 써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2: 지금까지 이 나열하는 건 양성자 수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발견된 건 오가네손까지예요. 108번.
0: 그런데 빈칸 발견!

0: 이게 어찌 된 일?
1: 이게 저기 가운데는 왜 비워놨어요?
2: 가운데요? 몰라서.
1: 가끔 까먹을 때도 있어.
2: 네, 많이.
3: 천년 합금 형태로 백금 광석에 함께 들어있어 백금쪽 금속이라고 한대.
2: 알아. 그건 알아.
0: 잠깐 생각하더니
3: 그래서 이
2: 정답! 로듐!
3: 오!
2: 그 다음 RH! RH!
0: 원소가 너무 좋아서 그 어려운 주기율표까지 외웠던 거죠.
4: 책을 보여주면서 퀴즈 내달라고 해서 저는 20번 안에서 문제를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왜 뒤에 거 안 내냐고. 그래가지고 설마 하면서 뒤에 거 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다 아는구나. 이거 외운 애가 있구나.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래 제가 어디 하나에 빠지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쭉 파고드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아 이것도 이제 그냥 조만간 다 알겠구나 그런 생각.
1: 근데 이걸 왜 외웠어요 대체?
2: 재밌으니까요. 저는 우주에서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우주를 좋아하게 됐고 세계, 그 다음에 광물, 암석, 화석, 수는 내려와서 그 다음에 결국 원주로 왔어요. 계속 파들어가고 싶었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1: 왜 자꾸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2: 세상에 많은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수건도 뭔지 알 수 있고 이런 로션도 알 수 있고 빛도 뭘로 되었는지 알 수 있고 이 정도만 됐다.
0: 우주에서 시작해 광물을 거쳐 원소에 이르기까지 신기하게도 과학에 대한 관심을 쭉 이어나갔던 현수입니다.
4: 우주에 관심이 가진 게 진화위원회 만 3살 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맨 처음에 글자를 알고 난 다음에 쓰는 거 있죠. 왜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태양계를 먼저 써달라고 했었어요. 수성, 금성 이런 거 있죠. 그거부터 딱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엄마 아빠 못 적을 것 같죠. 근데 적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글자도 떼기는 거예요. 이제 쓰는 것까지도.
0: 그리고 글자를 깨치면서부터 시작한 현수의 책 읽기. 마치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이 책들이 모두 현수 거라는데요. 영어로 된 원소도 술술. 정말 놀라운 독서 스케일입니다. 100일도 되기 전 책만 보면 울음을 그쳤다는 현숙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진 거죠.
2: 이 책이 1등이 완전히 손상되었어요. 이 책이 가장 많이 읽었어요. 요즘은 안 읽어요. 너무 많이 손상돼서 불쌍해요. 아주 좋은
0: 지금은 더 해질까봐 못 본다는 현수의 보물 1호 책. 미안하다. 사랑해서.
1: 이 세상에서 책이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
2: 우울증 걸리죠. 뭐가 없잖아요.
0: 한번 책을 보면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모른다는 현수.
5: 무슨 책인데, 현수야? 무슨 책 보고 있어?
0: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나 봅니다.
5: 현수야. 책 그만 보고 밥 좀 먹자.
0: 책에 완전 몰입해 마치 물아일체가 된 듯한데요.
4: 책 볼 때도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도 무슨 얘긴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 얘기해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만약에 학교 가기 싫다? 뭐 그런 정도 그냥. 근데 책 보러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학교 가야 된다고 가요. 하나의 책이 도구이자 약간 마법 같은 얘한테는 존재해요.
1: 만약에 엄마가 책을 사준다고 하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세가 똑바로

0: 저긴 책의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재밌겠죠? 뭐가 필요해요? 오, 이게 이러니까 또 잔뜩 짚어줘. 이건 다음에 그렇게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서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1: 또다시 책의 세계에 빠져든 현수.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말고 일찍 자요. 책을 통해 이미 과학적 지식을 두루두루 섭렵한 현숙은 대체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마련한 깜짝 만남.
2: 안녕하세요.
1: 국내 대표적인 과학 크리에이터 이효정 씨입니다.
2: 중력파는 시공간의 균열에 따라서
1: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과학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2: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1: 이들의 첫 만남.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2: 이거 왜 치는 건줄 알아요?
0: 시작할 때나 뭐 끝날 때
2: 영상 만들 때, 지금, 여기 지금 마이크랑 저 비디오랑 다르잖아요. 그럼 요거랑 저거랑 맞추려면은 얘가 필요해요.
0: 잠시만요. 그럼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랑 소리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2: 맞아요.
0: 귀신이랑은 비슷하겠지 뭐.
2: 맞아요. 왜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0: 소리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빗도가 느리다고 들었어.
2: 맞아요.
0: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걸리게 많이.
2: 맞아요. 방사선이 뭐예요?
0: 방사선은 뭐 우라늄이나 토륨 등등은 방사선 원소가 붕괴할 때 나오는 뭐 입자라든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파는 뭐 헬륨 원자핵으로 이루어졌다 보면 되고요.
2: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0: 원자는 소립자로 이루어져요.
2: 소립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0: 쿼크.
2: 그래요?
1: 원소에 대한 지식을 한껏 뽐내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0: 거의 통수여서.
2: 저는 8살 때이 정도 몰랐어요. 이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물어봤을 때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는 거는 그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래서 웃음이 나와요. 순수하게 지식, 단편적인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수준 있죠. 그 질적인 양이요. 이건 대학교 학부생 수준이라고 봐도 될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1: 현수의 과학 실력 인정. 자, 이제 이렇게 가볍게 몸을 풀었으니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 볼까요?
2: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세 가지 버전의 색깔을 만들 거거든?
1: 먼저 컵에 물을 붓고 각각 다른 색깔의 물감을 풀어 준비해 놓습니다.
2: 근데 이거를 안 섞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0: 네.
2: 어떻게 하면 될까?
0: 뭐, 밀도를 각각 다 다르게 하고 있는.
2: 밀도?
0: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2: 하면 얘네들의 밀도를 바꿀 수가 있어.
1: 올리고 당을 넣는데 각각 그 양을 다르게 하고요. 올리고당을 가장 많이 넣은 검은색부터 차례대로 넣습니다. 과연 이 물들은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2: 이봐!
0: 1층, 2층, 3층.
2: 검은색 위에.
1: 신기하게도 각각의 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색깔별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수의 말대로 밀도 차이 때문에 섞이질 않았네요.
2: 현수네, 유튜브 해봤어?
0: 네, 몇 번.
2: 유튜브?
0: 그런데 다 실패작이라서.
2: 왜 실패작이야?
0: 재미가 없어 보니까.
2: 근데 선생님이 현수 설명 듣는데 되게 재밌는데? 선생님 컨텐츠 중에 도와주세요라는 게 있어.
0: 알아요.
2: 근데 그거를 이번 주 거를 우주에 관해서 했거든? 다음 거를 원소에 관해서 할 건데 그 원소에 관한 궁금증을 현수가 풀어주는 거야. 멋지겠지? 할파야. 화이팅!
1: 콜라보 성사!

0: 엄마도 30분 이상은 못하고, 우리 아빠 화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화학을 하고 있는 우리 아빠 그거 40분은 못 넘겼어. 궁극을 다 풀어내니까 진짜 속 시원한 아이도 있어요.
1: 엄마도 흐뭇해합니다.
2: 영재라고 생각하세요?
3: 영재는 아니고 남들 조금 앞선 거? 근데 앞섰으니까 또 그만큼 또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우선은 빠르니까 뭘 해줘야 될지 모른다는 거. 더 앞서가서 얘는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더 깊게 파고들거든요. 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본 감당하는 양보다 더 빨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돼요.
1: 사실 현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엔 엄마의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답니다.
4: 네가 넣을 만큼, 먹을 만큼.
1: 현수의 관심사를 놀이에 접목시킨 엄마의 학습 방식. 오늘은 초콜릿 만들기에 도전.
4: 지금 무슨 상태?
5: 그냥 고체.
4: 고체, 그렇지.
1: 요리에 담긴 과학 지식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하나하나 꺼내줍니다.
4: 왜 가운데 이렇게 안, 왜, 봐봐. 왜 가장자리에만 녹아? 가루사탕이랑 각설탕이야. 어느 게더 빨리 녹을까?
0: 정답. 가루.
4: 왜?
0: 정답. 더 입자가 작아서.
4: 그렇겠지. 그럼 여기는, 자, 어디에 제일 먼저 대어요?
0: 그럼 바깥쪽.
4: 그래. 그러니까 가장자리부터
0: 그럼 그
4: 있겠지.
0: 딱 뜨거운 게또 전해져서?
4: 그렇지. 이게 전동 거야.
1: 요리를 하며 설명하니 과학 원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4: 물질 상태 변화는 이렇게 요리 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 수업을 하면 재미도 있고 안 먹는 음식도 먹고 일석이조예요. 주입식처럼 계속 뭐 하나 더 건지겠지? 내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뭐 하나 더 나중에 기억을 하겠지?
1: 그러기 위해선 공부도 게을리해선 안 되겠죠?
0: 나랑 놀자고.
3: 조그만게 말고.
1: 과학 지식을 알려주기 전 선행학습은 필수입니다.
4: 맨 처음에 저희 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서적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 처음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 이제 원서대에 있는 거 우선 봐서 제가 이제 스캔 떠가지고 그거 우선 보고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공부해서 지한테 가 이제 가르쳐줘야
0: 아, 우리
4: 되고.
0: 엄마가 그랬구나.
1: 현수의 탐구력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첫 만남에서 함께 과학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던 현수와 이효정 씨.
6: 현수 친구랑 같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도와주세요는 원소랑 원자를 테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질문들,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에는 이 현수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겁니다. 할수 있어요?
0: 네.
1: 구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 이 중에서 뽑힐 오늘의 주제는?
0: 긴장인데.
6: 긴장됐어? 긴장 풀어줄까?
0: 네.
6: 리렉스, 리렉스.
1: 자, 이제 동영상 촬영 시작.
6: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영재, 현수 친구랑 같이 도와주세요를 진행하게 됐어요. 좋은 과학님, 질문해 주셨어요. 악티늄족 원소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악티늄족 원소 뭐가 있어?
0: 악티늄, 토륨, 프로토악티늄, 우라늄, 넵토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퓨리륨, 더클륨, 캘리포늄, 아인슈타이늄, 페르뮴, 맨델레륨, 노벨륨, 로렌슘. 끝! 15가지예요.
6: 이거 어떻게 다 외웠어? 선생님 못 외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 외웠어?
0: 그냥
6: 그냥 보니까 다 외웠어.
0: 유기물질 하니까 다 외워지지.
1: 89번 악티늄으로 시작하는 15개 원소 모두 방사성 원소입니다.
0: 우라늄.
6: 우라늄.
0: 천왕성 이름을 땄어요.
6: 유라노스.
0: 우라노스예요.
6: 그치.
0: 그 다음엔 플루토늄.
6: 플루토늄. 오.
0: 플루토늄은 우선

0: 자, 오늘의 퀘스트 뭔가요?
1: 오늘의 퀘스트 바로 계란으로 가위 깨기입니다.
0: 네, 와우.
2: 네, 네.
3: 우와!
0: 우와! 잠깐만!
4: 어쩌! 파이팅!
0: 와!
2: 와!
0: 되게 잘
2: 깨졌다. 깨졌다.

0: 그말 있잖아, 속담에. 달걀로 발치기.
1: 알죠?
0: 이란격석이란.
1: 사자성어.
0: 이란격석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
2: 알아요.
1: 그 어떤 한자를 쓰죠?
0: 어? 이란할 때 이란. 아무튼.
1: 일단 잘 깨지는 돌. 돌도 좀 잘 깨지는 돌로 하고, 계란도 좀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텐데.
0: 계란 얼어? 얼리면 얼어나?
1: 그러니까 안에는 얼 거 아니에요. 안에가 액체니까.
0: 근데 돌 중에 좀 약한 바위가 뭐가 있어?
1: 그 현무암 아세요? 현무암? 현무암 구멍 성성 뚫린 현무암. 이 아무래도 좀 밀도도 낮고 좀 잘 깨지지 않을까요?
0: 현무암을 어디?
2: 안 딱딱한 돌이라 쳐볼게요.
0: 아니면 얇은 그런 판 있잖아. 아... 현무암으로 만드는 그 석재 타일들이 있단 말이지.
3: 형, 다 사실 형, 다 사실
0: 아버지가 이거 하시거든.
1: 진짜요? 진짜로요?
2: 그러면은
0: 근데 뭐 지금 와우.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받으시나 보겠네.
4: 여보세요?
0: 아빠. 그 실험하는 것 중에 현무 타일 있잖아.
4: 현무 타일. 파산석이라고 그래, 그 파산석.
0: 맞아 맞아. 그거를 조금 구해야 되는데.
4: 구해놓게.
1: 와,
0: 바로.

0: 가자. 복사로 갑시다. 와, 도착했다. 너무 힘들다.
1: 와.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2: 네.
3: 네, 네.
1: 우리가 그 여기 위에다가 비닐을 비닐이요?
4: 김장팩.
1: 왜냐면

0: 이게
1: 협조해야 되지.
0: 아, 또 지저분해지면은 아,
2: 치우기 힘들잖아. 저희가 치우는 건데.
1: 그러면은 이제 뭐 다 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그리고 이야
1: 우리 그때요
0: 저번에 얼려 놓은 거네.
2: 그러니까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이거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4: 네.
1: 와우. 이 정도면 그럼 15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0: 그럴까? 그것도 있지 않나? 계란으로 머리치기.
1: 아, 이게 사이버리즈. 건이 머리 끊으려고.
2: 그건 거 아니에요?
0: 계란으로 머리치기 될 것 같아.
2: 아, 이거 짜야 돼요.
0: 아, 아 쪘네. 가연의
1: 찬. 우와!
0: 가연의 찬.
1: 우와!
0: 이런.
1: 건아, 뭐 했어?
0: 우와!
2: 아니, 이렇게 살짝 잡았는데 어떡해요?
1: 닦아야지.
0: 아니, 좀 닦고. 저 닦고, 닦고, 닦고. 네, 저는 오늘 건이가 이렇게 일을 낼 줄 알았습니다.
1: 오, 이렇게 생겼다.
0: 오, 우와, 구멍이 되게 많아.
1: 이 구멍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0: 왜 생기는 거야?
1: 이게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굳으면서 그 화산 가스들이 이렇게 막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4: 약간 산화가.
0: 이거. 손으로도 부셔질 것 같은데.
4: 아, 진짜요?
1: 오! 오!
0: 되네.
1: 어.
0: 와, 이 정도로 되는 건데? 어, 이 정도로 깰 수 있으면은 달걀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2: 못 갈아입고 왔어요.
0: 빨리 왔네.
1: 권아 형 이것도 깰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2: 원래 뜯어져 있는 거 갑자기 안으로 뜯어져 있었네.
0: 이제 여기서 한번 던져볼까?
2: 거기서 던져요?
0: 충분히 될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자, 오늘의 퀘스트 뭔가요?
1: 오늘의 퀘스트 바로 계란으로 과일 깨기입니다.
0: 네, 와, 오늘 드디어 저희가 계란으로 과일을 네. 깨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1: 합시다. 네, 바로 해봅시다.
0: 네, 갑시다.

0: 아이고, 안 되네. 좀 비껴맞았나 보다. 가운데, 정 가운데를. 빵! 빵! 잠깐만! 아니,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1: 맞추는 게.
0: 맞추는 게 더 어려워, 이거.
2: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던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팡! 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해볼게요. No,
0: no. 엄마. 저기요.
1: 아, 나 다시 한번 던져.
0: 저기요.
1: 다시 한번 던져볼게 나.
0: 오! 오! 오, 잘 던졌는데.
1: 잘 맞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0: 아니, 세게.
1: 진짜 세게. 그거죠.
0: 오, 안 돼.
1: 그거죠. 조금만 더 정확하게. 엄청 세게.
0: 어, 뜨거워. 어, 뜨거워.
2: 제가 카운트 다운 드릴게요. 3, 2, 1, 고! 고!
0: 어, 뜨거워! 어, 뜨거워!

0: 그러면은 우리가 또 있지.
1: 어 이거.
0: 아 원래 처음부터 이걸로
2: 할 거야.
0: 건달기 할래요. 아.
1: 저 부탁해요.
0: 진짜 될 것 같아.
1: 이거 그냥 이렇게. 오 됐어 됐어.
0: 오 됐다 됐다.
1: 나이스.
0: 오 됐어 됐어. 이야.
1: 와 가뿐히 성공했네.
0: 계란으로 바위찌개가 성공하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자 그러면은
2: 두 번째 판을 가지러 갑시다. 그 두 번째 판 어딨어요?
0: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3: 이거는 아, 진짜 안 깨진다. 아,
0: 그러면 어떻게 깨지?
1: 이거 아예 구멍이 없는데 이거?
0: 그러니까
1: 이거는 맞추기도 쉽겠다.
2: 네? 던져 보세요.
1: 아, 저 던지는데 좀 소질이 있는 거 같아요.
2: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0: 오늘의
1: 생각을?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0: 오, 뭐야?
2: 자, 우리의
3: 단계로는
2: 드디어 이게 몇 개가 들어갔지? 우리 15개 들어갔잖아.
1: 네, 단절.
0: 한번 바로 해볼까요?
2: 바로. 아니면
3: 잠시만요.
2: 이렇게 다니는 거 되겠네. 네.
1: 제발.
0: 오케이. 지금 길을 한번 걸어 봐주세요.
2: 자, 됐어.
1: 됐어요, 됐어요.
2: 준비. 하나,
1: 둘, 셋. 둘, 셋. 둘, 셋. 셋.
0: 와,
2: 깨졌다.
0: 와,
2: 깨졌다.
1: 깨졌어.
2: 와, 깨졌다. 와, 깨졌어.
1: 집에 간다.
0: 예.
1: 집에 간다.
2: 우와, 이렇게 쉽게 깨질 수가.
0: 아, 아, 이거 별거 아니네.
2: 성공한 거네요.
1: 그 속담은 없애주세요.
0: 성공.
1: 근데 이거 솔직히 근데, 제가 좀 잘 던진 탓도 있는 것 같아요.
2: 아, 역시. 아, 형제이가 명중률이 좋네. 근데 돌판으로 했잖아. 근데 우리는 바위였잖아, 바위. 바위를 깰 수 있을 것 같아. 깰 수 있지? 한번 해보자.
1: 해봐요.
2: 할 수 있을 것 같아.
1: 네.
2: 그러면은 우리가 큰 돌을 구하러 가자.
1: 우리랑 그럼... 박수를 한번 쳐.
0: 오케이, 그럼 이왕 해본 김에 네. 진짜 바위까지 깨보는 걸로
1: 박수. 네.
2: 아, 여기.
0: 오, 되게 뭔가 많은데?
2: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 전화할까? 자. 어, 돌을 좀 구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 현무암 같은 그런 돌이 있을까요?
4: 아, 있죠.
2: 아, 그래요? 아. 혹시 그러면은 어, 현무암보다 조금 더 약한 돌이 있을까요?
4: 예, 현무암은 그 화산 암석으로서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리고 검은색 계통을 나타내는데
2: 네.
4: 잘 안 깨지는 돌이에요.
2: 아, 그래요?
4: 예, 잘 깨지는 돌은
5: 네, 우리가 흔히
4: 차분이라고 하는 기화음은 연성암의 일종인데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축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미세한 크레인이 있는 거죠.
2: 아, 그러면은 어, 규함을 하면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
2: 그러면은 우리가 계란을 얼려서 깨는 것까지는 했어.
1: 네.
2: 근데 저... 이제는 조금 더 이게 깨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지. 돌이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센 뭔가 계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해.
0: 맞아요, 맞아요. 저희 예전에 막 와이드연애 때도 액체질소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액체질소가 어.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그 어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거든요. 그래서
2: 196도?
0: 마이너스 196도
1: 하면
2: 큰일 나지.
0: 6도부터 액체로 존재하니까 그 여기다가 얼리면은 아주 급속냉각이 되니까 어제보다 훨씬 딱딱해질 것 같은데.
1: 지금 당장 해봐요.
0: 그럼 액체질소 구하러
1: 고고.
2: 고고. 네, 어, 저희가 계란으로 불판을 깼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2: 성공했어요.
0: 맞습니다.
2: 아, 근데 사실 네. 좀 뭔가 아쉬운 게 우리는 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게 목표였는데
0: 그러니까요.
2: 바위를 깨려면 계란이 더 단단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1: 맞죠?
2: 저희가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계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우리 좀 그늘에서 우리 더 타면 안 돼, 이제. 너무 탔어. 자, 이 돌이 뭐죠?
6: 이 돌이 규암이고요. 이렇게 노르스름한 돔이 규암이고 여기 이렇게 구멍 뚫려있고 검정색 돌이 현무암이고 하얀색 무늬 위에 검은색 이렇게 점들이 있는 것처럼 생긴 이 돌이 화강암입니다.
2: 조심!
0: 아... 네, 지금 그릇에 담기고 있습니다. 이게 증발해버리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1: 계란 한번 이 안에다 넣어볼까요? 안에, 아니, 안에가 차갑잖아요.
0: 대박이다.
2: 오! 직방이겠는데?
1: 너무 끓어요.
7: 넣다가 굴린 다음에?
2: 됐어.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아차가라! 아차가라! 야! 야! 권아!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권이는 명중률이 빵이야, 빵.
3: 아, 보여드릴까요?
7: 이렇게.
3: 와, 돌처럼 돼서 딱딱해.
1: 진짜 잘 어울렸다.
2: 그니까.
1: 대박. 신기하죠?
2: 어, 하나만 더 넣어보자, 그럼.
1: 이 회심의 일격을 날려버렸어.
2: 하나, 둘, 셋. 와.
3: 아이고.
2: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계란을 얼려가지고 던져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방법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희,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7: 제가 야구부를 섭외하겠습니다, 선수들을.
2: 아, 그래요?
7: 네.
2: 아, 그럼 그 야구부 선수들한테 정말 빠른 속도로
8: 네.
2: 네, 이걸 깨달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8: 맞아요. 속력이 그쵸? 빠르면은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9: 아, 아
2: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왔는데
3: 잠깐요.
2: 오, 지금 마침 그 야구부
3: 있어요.
2: 학생들이
8: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유,
1: 스타일인가?
8: 네, 얼마나 남았지?
2: 아까 한 6회 말 정도 된다 그랬는데.
8: 아, 그래요?
1: 지금 야구장 온 것 같아.
8: 좀 걸리는 거죠? 좀 구경 좀 해볼까요? 구경이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해.
2: 야, 잠깐만. 여기 돌이.
8: 돌.
2: 뭐야?
3: 원래 학교에
2: 여기 다 있었네, 돌이.
3: 원래 학교에 다 있어요.
8: 와, 뭐야? 완전.
2: 이거 돌, 무슨 돌이야?
8: 돌 박물관인데? 아남. 우와, 여기는 화학식도 나와 있어. 어, 규함.
2: 규함?
8: 우리도 가지고 온 규함.
2: 오.
8: 쉐일.
2: 이게 뭐야?
8: 쉐일이라고.
2: 쉐일, 아, 쉐일은?
8: 얘는 퇴적암이에요.
3: 저 알아요.

0: 있어?
1: 예! 자, 됐습니다! 자!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3: 드렸던
0: 아, 예. 전화 받았습니다. 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3: 저희가 네. 그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0: 계란으로 네. 바위 깨기요?
4: 저희가 네. 좀 엉뚱한 과학 실험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0: 계란으로 바위가 깨질까요?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험을 네.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0: 아, 그러면 저희가 네. 팀에서 좀 그래도 속력이 있고 잘 던지는 선수들을 몇 명 추려서 네네. 한번 아, 네.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잘한 걸로 먼저
1: 여기 있습니다.
2: 자, 우리 파이팅 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0: 와우!
1: 어,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2: 감 잡으셨어.
1: 오!
2: 오!
1: 오!
2: 와!
1: 오!
2: 와!
1: 오!
2: 와!
3: 어, 세졌다. 캔디.
4: 우리가 중간 점검으로 한번 네, 돌 봅시다. 상태를 체크해 볼게요.
2: 잘 보면은 금이 가실 수도 있어.
1: 일단은 우리가 전반전은 못했어요.
2: 못 깼는데 왠지 가능할 것 같아서
5: 될 것 같아요.
2: 아쉬우니까 우리가 후반전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4: 좀만 더 해볼게요.
2: 좀만 힘내주세요. 저희... 화이팅 화이팅.
1: 와우!
2: 감을 잡으셨어.
1: 오!
2: 오! 우와, 오! 이거 엄청 셌어.
1: 오! 와우!

0: 짠! 네, 계란으로 바위 깨기는, 아, 아쉽지만, 실패! 네. 아, 정말, 사실 저희는 이게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1: 그러게요.
0: 아, 근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도 돌파는 깼잖아요.
2: 그러니까, 저희 성공한 거예요.
1: 네. 그것만 해도 성공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쵸? 저희가 욕심을 내서 했는데 안 됐을 뿐이지. 네.
0: 저희가 항상 하는 도전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없어요. 때문에. 하지만 저희의 앞으로도 도전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1: 네. 저희의 끝없는 도전이 궁금하시다면은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궁금한 실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너무 고생하신
2: 맞아요, 제일 고생하셨어요.
0: 유국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 다 같이 사연스타 큐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1: 하나, 둘, 셋.
0: 사연스타 큐!
1: 안녕.
0: 안녕.
3: 잘 가.
2: 오! 오!
4: 네.
2: 고! 고! 어쩌! 아, 어쩌!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시야가 제한적이라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딘가에 숨거나 반대로 몰래 공격하기도 쉬운 편이죠. 그래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이 숲을 규정지어온 특성인 구름은 태양 복사열을 낮추고 동시에 열대지방의 수분 부족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구름 낀 정글은 늘 촉촉하고 상쾌한 낙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정글은 고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남부 두 발가락 나무늘보는 해발 고도 3,000m의 구름 속에 자리 잡은 고지대 숲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들의 길고 두꺼우며 곱슬한 털은 구름 정글 안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이 별난 포유류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동작도 매우 느립니다. 거의 나뭇잎으로만 이루어진 저칼로리 식단에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나무늘보의 물질 대사 속도는 몸집이 비슷한 다른 포유류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유류와는 달리 주위 온도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이 섭씨 24도에서 33도까지 오르내리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를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들의 독특한 행동 방식이 유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이면 무서운 사냥꾼의 눈을 피할 수 있죠. 나무늘보와는 달리 더 빠르고 활동적인 동물들도 있습니다. 흰머리 꼬리 감는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죠. 꼬리 감는 원숭이는 나뭇가지로 이루어진 공중 정원을 누비며 삽니다. 일과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먹이를 구하는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이들은 나무 사이를 바삐 오가며 매일 3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저지대 정글만큼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몸통이 곧지 않고 더 가늘며 나뭇잎은 더 작고 질기죠. 구름 정글에는 숙주를 영양 공급원으로 삼는 기생식물과는 달리 식물이나 바위에 붙어서 양분 순환에 참여하는 착생 식물이 무척 흔합니다. 코스타리카에는 지휘류와 양치류를 제외하고도 1,500여 종의 난초와 200여 종의 브로멜리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동물은 물론 온갖 종류의 열매와 식물들이 식단에 오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무척추 동물을 사냥하는데 주로 나무껍질 밑이나 나뭇잎에 있는 개미를 즐겨 먹죠.

꼬리 깎는 원숭이는 정글의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해발 고도 2000m 아래에 머뭅니다. 원숭이 왕국보다 구름이 많은 고지대는 원기왕성하고 거대한 참나무의 영역이죠. 이들의 가지가 열매로 묵직해지면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열매를 먹으러 모여듭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곳에선 독특하고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여러 새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빛깔이 찬란한 캐찰이 보이네요. 캐찰의 움직임은 날렵한 꼬리 감는 원숭이와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나무 사이를 빠르게 오가지도 않고 위장하거나 숨을 생각도 없죠. 오히려 영롱한 녹색과 진홍색 깃털은 현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정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들은 그저 나무에 걸터앉아 다른 이웃들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아보카도 나무의 일종인 페르세아 카에룰레아는 캐찰이나 녹색 큰 부리새처럼 이 숲을 찾는 새들에게는 꼭 필요한 먹입니다.

과육이 많은 열매에는 에너지를 내는 데 필요한 비타민이 풍부해 낮은 기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죠. 해철의 작은 발은 나뭇가지를 잡을 때만 사용됩니다. 땅에서는 걷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주로 움직이면서 먹이를 구해야 하죠. 그래서 캐찰은 날면서 열매를 사냥합니다. 맹금류가 공중을 날아오르며 나뭇가지에 있는 작은 동물을 낚아채듯이 말이죠. 일단 열매를 구하고 나면 그걸 삼키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육을 다 수화한 후에는 열매 커다란 씨를 다시 개워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숲 여기저기에 씨앗을 퍼뜨리며 먹이를 제공한 나무의 번식에 일조하는 셈이죠. 구름 정글에서의 승부 전략은 몸을 감춰 숨거나 선명한 빛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캐찰의 서식지 아래쪽에 위치한 관목 사이에도 외모만큼이나 멋진 생명체가 삽니다. 화려한 빛깔과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는 벌새입니다.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캐찰과는 달리 벌새는 쌩쌩 날아다닙니다. 이 작은 새가 구름 정글에만 사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정글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영역을 독차지했습니다. 바로 꽃이죠. 어떤 벌새는 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주 유익한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새는 꽃에서 에너지와 양분이 가득한 꿀을 얻고 그 대가로 꽃의 가루바지를 도와 수정을 보장하는 거죠. 벌새는 먹이로 삼는 꽃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종마다 부리가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벌새는 물질 대사가 매우 활발한 편인데 추운 환경에 사는 일부종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쉬거나 잘 때에는 체온을 낮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삼림지를 특징짓는 구름과 안개 장막은 이른바 수평의 비를 만들어냅니다. 정글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적시는 미세하고 지속적인 이슬비죠.

수많은 개울이 모이고 갈라지며 정글의 비탈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 촉촉한 환경을 좋아하는 동물이 또 있습니다. 놀랍도록 선명한 색을 자랑하는 산호뱅이죠. 이목을 끄는 색깔은 다른 생물에게는 경고신호입니다. 산호뱀은 코브라와 맘바에 버금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 중 하나죠. 산호뱀은 정글의 낙엽더미에서 살며 다른 파충류들을 사냥합니다.

이들은 특히 다른 뱀을 주로 노리는데 먼저 반복적으로 물어 치사량의 독을 주입한 다음 먹잇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뱀에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잡은 먹이를 통째로 삼켜야 한다는 점이죠. 이건 꽤 힘든 일입니다. 먹잇감이 자기만큼 길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도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먹이가 완전히 소화되는 며칠 동안은 속이 든든할 테니까요. 구름 낀 정글의 낮은 지대는 기온이 더 높아 무척추 동물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가위개미는 모든 종류의 나무에서 잎을 잘라 모읍니다. 이들의 전리품수송은 멈출 줄 모르죠. 이들은 나뭇잎을 퇴비처럼 만든 다음 그 위에 균류를 재배해 그걸 먹이로 삼습니다.

뱀이들이 눈코뜰 새 없이 바삐 움직이는 동안 나무 위에 있는 이 녀석은 아주 느긋해 보입니다. 세 발가락 나무를 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나무늘보는 이 신열대구 우림을 정복했습니다. 이 지역 육생 포유류 생물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성공의 비결은 특수화입니다. 나뭇잎을 기반으로 하는 식생활 덕분에 먹이 경쟁을 피할 수 있었죠. 이곳엔 나무가 넘쳐나니까요.

나무늘보는 오로지 잎사귀만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로는 양분이 충분치 않아서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하며 위장도 그만큼 큼직하죠. 배불리 먹게 되면 위에 든 식물질이 체중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소화 속도도 무척 느려서 한 끼를 완전히 소화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나무늘보는 비가 와도 무사태평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겐 장점이 되죠. 털에서 자라는 지위류 덕분에 젖은 털이 녹색으로 보여서 나무늘보만의 특별한 위장술이 완성되거든요.

구름 정글의 생물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는 대부분 숲속과 숲 주변에 집중되어 있죠. 이 사실을 잘 아는 재규원은 정글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이 숲은 생물의 고유성이 뚜렷합니다. 그 예로 브라질 호전은 구름 정글을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만 서식하는 설치류죠.

호전은 주로 나무 사이나 나무 밑에 숨어서 나뭇잎을 먹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 세계에도 잘 적응한 이들은 원숭이처럼 꼬리로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꼬리 덕분에 호전은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질 염려 없이 나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죠.

코스타리카 구름 정글의 삶에는 끊임없는 지저귐이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중 높은 가지에서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새소리가 하나 있군요. 흰목 큰 부리사에는 특유의 울음소리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큰 부리새는 이 신세계 정글의 고유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대하고 알록달록한 부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이 부리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돕고 시각적인 신호로도 사용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이를 구하는 도구로 쓰이죠. 열매가 걸터앉기 힘든 곳에 있어도 큰 부리로 딸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탐내는 열매를 독차지하곤 하죠.

숲은 하루 중 대부분이 안개에 휩싸여 있지만 가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면 이곳 주민들은 몇 시간쯤 햇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가 오든 해가 비추든 배고픈 제기호는 먹이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순찰을 계속하죠.

녀석들은 아주 민첩한 동물이라 만약 주변에 이 큰 고양이가 나타난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죠. 숙련된 매복 전문가로 알려진 제규어는 구름 정글에 사는 이웃들이 잠시 긴장을 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죠.

정글의 법칙은 때로 가혹해 보이지만 그런 규칙이 없다면 이 놀랍고 복잡한 생명의 그물망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름의 정글은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욱한 안개 장막이 드리웠다 거치며 한순간에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은 긴 산맥과 낮은 하늘 사이로 미묘하고도 다채로운 세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정글입니다.

0: 이름은 슈퍼꽁지.
1: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리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2: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2: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1: 뭐? 그게 진짜야?
2: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1: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2: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3: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4: 안녕 꽁지야.
3: 안녕. 안녕 세미.
5: 안녕.
4: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3: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6: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3: 잠깐! 넌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6: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7: 짜잔! 우리 왔어!
3: 거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7: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5: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3: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5: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4: 거기,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7: 지금은 가봐야겠다.
5: 나중에 얘기해줄게.
4: 거기, 아리! 돌아왔구나!
5: 안녕!

0: 선생님, 안녕 슈퍼팩들.
1: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2: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0: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1: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3: 안녕 얘들아,
4: 잘 있었어?
2: 그럼 당연하지.
0: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5: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 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6: 그러면 월드 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2: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0: 후보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1: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잠깐, 맥스는 어딨지?
7: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8: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7: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 볼? 그게 다 뭔데?
8: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7: 우와.
1: 맥스, 어?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8: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7: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1: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8: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성공이야.
1: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2: 야하!
3: 완벽해!
1: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2: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3: 나도야.
4: 나도 슈퍼윙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2: 안 돼! 그거 내 거야!
5: 마지막이네. 아흠.
2: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5: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2: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5: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5: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짐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2: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0: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어?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1: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0: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1: 아니야. 나는...
0: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1: 잠깐만.

0: 리즈,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봉지.
2: 도와줘. 나 좀 꺼내줘.
3: 세미.
2: 큰일 났어. 꽁지가. 꽁지야, 너 맞아?
1: 아니, 꽁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 꽁지야. 슈퍼 꽁지 힛!
3: 꽁지야!
1: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4: 조심해.
2: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핀. 꽁지야, 어? 멈춰.
1: 기분 최고네.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5: 조심해. 숨도 나겠어.
1: 너무 늦었어.
2: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액션.
3: 친구.
5: 조심해.
2: 한 번 더.
5: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3: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6: 나도 도울게.
1: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3: 어서 피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타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타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타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 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자!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3: 태호야!
2: 난 괜찮아. 너희들을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5: 피닉스 액션! 차!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5: 어딜? 으차! 으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4: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 애가 넘치시네!
4: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5: 어디?
4: 정말 고마워 얘들아.
5: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4: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목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운양의 복수.
1: 부모님!
2: 부모님!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2: 그런가?
1: 아니야. 어? 두목이 우리 버릴 리 없어.
2: 그래?
3: 그럼 어딨냐고.
1: 저쪽으로 가보자.
4: 지금이야.
0: 다녀올게.

0: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4: 뭐 먹을 것좀 없나?
1: 응? 그랬나? 아, 맞다.
4: 작전 개시?
1: 그런데 이따 어디서 보기로 했지? 무슨 공원? 응? 웬 고양이야? 오,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초고!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초! 나무 위 좀 봐봐!
2: 나무 위?
0: 두목을 괴롭혔다!
1: 일단 피하자!
3: 어? 오. 어? 뭐지?
4: 여기 버리지 말라고야!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1: 두목님. 두목님,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와, 내가 두목이랬잖아.
2: 그러네.
0: 거기서 뭐 해요?
4: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2: 그랬어요?
0: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4: 이 꼴이 뭐냐?
1: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4: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1: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0: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1: 그 고양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0: 해치?
1: 응.
0: 그럼?
1: 계획이 있어요?
2: 혼내버리자고요!
1: 예! 나 갈게.
2: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3: 윤호 왔구나.
2: 네.
3: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2: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3: 그럴래?
2: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1: 날아가 볼까? 저기에요.
0: 그렇네. 해치, 이 녀석.
1: 오씨.
0: 응?

0: 뭐야?
1: 꺼!
0: 어?
1: 꺼!
0: 뭐지?
1: 해치, 이 잠보 녀석!
0: 모냥이다!
1: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0: 좋아!
1: 니르리리야! 니르리리야! 미꾸라지같이 잘도 피하네. 그럼 아자자자자자자.
0: 이번엔 안 놓친다.
1: 그렇지.
2: 윤호야.
3: 어? 세나.
2: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3: 괜찮은데.
2: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어? 너도 고맙지?
4: 거기서!
2: 어? 어?
1: 자자자자자! 신이다!
3: 어?
1: 자자자자!
0: 자자자자!
1: 아, 자자자자자자자자!
0: 아, 자자자자자!
1: 자자!
0: 어? 어?
1: 해치, 나 여기 있다!
0: 거기 서라!
1: 싫다고!
0: 아, 자자자자자자!
3: 자자자자자자자자! 이쪽으로 갔는데.
1: 어?
0: 거기서!
1: 나 여기 있다.
0: 어?
1: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0: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1: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리야! 차! 차! 닐리리야! 유!
0: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1: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닐리리요. 닐리리요. 물이 떠올랐어. 어때? 좀 멋지지? 닐리리요. 자, 이제 끝내줄 테다.
0: 아라리오. 짜잔.
1: 또냐? 닐리리야.
0: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아라리오. 짜잔.
1: 에? 그건 또 뭐냐?
0: 잘 봐.
1: 뭐 하는 거냐?
0: 아자자. 아라리오.

0: 잡았다.
1: 도망쳐.
2: 야! 뭐야?
0: 깨다 낼 일이야.
3: 성공이다.
4: 저건 고양아, 뭐 하는 거야?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0: 밀리야.
3: 너 누구야?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진정해.
5: 이때다. 알았요. 짜잔.
1: 깜짝이야.
0: 안 되겠다. 내 일이야.
3: 우리도 도망가자.
5: 아휴.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0: 바라뇨! 이제 괜찮지?
3: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4: 세나야, 사실은.
3: 어?
4: 비밀 꼭 지켜줄 거지?
3: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4: 잘 가.
3: 응, 내일 봐.
4: 들어가자. 예, 다녀왔습니다.
6: 수고했어.
7: 여기 살고 있었군.

0: 미쳤다. 야, 조나치.
1: 싫어.
0: 뭐야, 너희들 왜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3: 저, 괜찮아, 스파크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상. 깨끗이야, 동생아.
4: 이제야 깼네.
2: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5: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솔 아니냐?
0: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 없군.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10: 너 누워있어.
8: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1: 변이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3: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내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군.
0: 이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릿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9: 그 머릿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0: 20억?
12: 많이도 차고 있구만.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거다.
13: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손편하시겠어.
12: 너 그게 무슨 뜻이야?
0: 말은 낭만한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1: 내가 앵글로.
3: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8: 사실을 말했을 뿐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거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3: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0: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진 잘 몰라.
12: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 선물일 수도 있지.
11: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12: 그거 본능에 따른 것뿐이라고.
13: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8: 그래, 그 본능 덕에 블루카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13: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8: 그걸 지금 말이라고.
14: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봇을 대패해서 사과하지.
6: 블레이온,
8: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6: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11: 괜찮을 거야.
3: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15: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0: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4: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12: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3: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0: 단서 말이지.
5: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0: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16: 아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12: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봤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0: 라는 대화였어.
3: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8: 사실이야, 시에로?
3: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0: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11: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3: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14: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나누던 상대는...
17: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휘하는 하나뿐이야.
3: 설마...
6: 헤비아이언이야.
11: 역시! 그 녀석 블랙코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9: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8: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8: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12: 녀석이?
18: 어쨌든 동굴이 아주 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0: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0: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1: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0: 아, 코뿔 쏘라 후각이 좋구나.
1: 솔레이오, 나에게 야식의 힘을.
0: 알았어.
1: 이쪽인가? 이쪽이군.
2: 좋았어. 따라가자.
1: 여기다. 틀림없어.
0: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3: 하루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먼저.
4: 어? 나 말이야?
0: 아, 로크러쉬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이식하니까.
2: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3: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4: 알겠어. 나 먼저 갈게.
0: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2: 미리 퇴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이...
0: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5: 와일드 가드보스는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6: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2: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0: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2: 아, 아니거든.
7: 태양의 빛도 있지.
6: 준, 그냥 박쥐야.
0: 겁쟁이.
2: 나 박쥐 처음 본단 말이야.
3: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나랑 숨바꼭질도 하고.
0: 어? 저기
3: 어? 왜? 뭔가 보여?
8: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와서 봐.
2: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0: 저기 위야. 천장을.
9: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10: 이 녀석의 속셈 전부 들었다.
6: 너 헤비아 영과 함께 스펠란자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9: 뭐라고?
2: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9: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2: 내가 인물로 대답.
9: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8: 영혼을 팔았다고?
9: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8: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9: 이건 친구야.
8: 지구 정복이라.
0: 저기 뒤에 또.
8: 착각은 자유라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에 맞서기 위해서다.
1: 타이란트 제로 말인가?
8: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2: 멋대로 말하지 마.
0: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무카라가 말했어.
8: 너희 멋대로 조용해버리면 곤란하지.
6: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보기지도 않는군.
10: 술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8: 과연 그럴까.
3: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11: 아니 글쎄, 레드브릿지 녀석이 엉덩이에.
8: 이리 오게나, 시에리오 스파크렛.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10: 전세나!
3: 스파크렛!
8: 싫어!
6: 대체 무슨 일이지?
0: 둘이 녀석들 편이 된 거야?
8: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괴신에게 맞서자.
2: 블루탑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9: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6: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0: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2: 데로라.
6: 너희들 눈을 떠.
9: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8: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0: 레드블리츠.
2: 블루캅 대박.
0: 플레이어 대박.
8: 자, 이젠 시간 문제로만.
9: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윙.
8: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건 아니.
9: 뭐?
8: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보석에 있어 절대적인 금기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볼 때가 왔나. 살아있다. 그로써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9: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길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8: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0: 결과를 불러. 난 인간과 와일드카드 곳을 잇는 다리가 되는 일,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1: 뭘 말하고 싶은 거야?
0: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2: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야?
3: 블루캅 블레인! 슈페리얼!
4: 우리를 포기하지 마라!
3: 유나이트!
4: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저게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 블루레온이 발산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점화한 거다.
3: 메가인블러!
1: 괜찮다 친구야. 어째서지? 모든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4: 이번엔 좀 버텼군.
5: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소멸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러는 구했잖아.
4: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1: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이지.
5: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러!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어느 날 인디의 교실에서 차를그로 동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테리어들은 피라냐를 만들고 있었죠. 블루이는 고래를 만들었고 윈터는
1: 아추! 코딱지!
0: 아, 윈터는 장난을 쳤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 인디는 말을 만들고 있었죠. 인디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먼저 말의 몸통을 만들었고 다음은 다리를, 다음은 꼬리를 만들었고 머리도 만들었어요.
2: 말이다. 띵!
0: 인디는 정말 기뻐했어요.
1: 있잖아, 블루, 이것 봐.
3: 오, 와!
0: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3: 정말 멋있는 소다, 인디.
4: 만세! 고마워, 메이저 톰.
5: 천만의 말씀. 근데 윈턴, 맥도널드 할아버지네도 말이 있는데 책을 쓸 때 말이 놀러 간 거래.
3: 오!
6: 이제 소모양 말을 굳힐 준비가 됐어요.
1: 내 튼튼한 근육으로 차를 만지는 건 너무 쉬워.
6: 고마워, 윈턴. 손은 이제 잘 가고 새로운 말은 어서 와.
1: 만세!
7: 멋진 기린이네.
6: 안 돼. 우리가 소모양 말을 기린으로 만들어버렸어.
1: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만든 거야.
0: 인디는 시작한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6: 맥도널드 농장에 이야이야오 동물들이 있어요.
1: 기린 모양 말!
6: 이야이야오. 그 이름,
1: 여기서 깨깨, 저기서 깨깨.
0: 좋아요, 좋아요. 다음 이야기는요?
6: 다시 고쳐보기로 했어요. 목을 너무 길게 만든 거였어. 짠!
7: 말이다!
6: 도와줘서 고마워, 윈턴.
1: 별건 아니야. 네가 잘한다고 말했잖아.
6: 너도 잘하는 것 같아.
0: 와, 참 잘했어요.
6: 이름을 뭐라고 하지?
5: 메이저 톰.
4: 안녕, 메이저 톰.
6: 그래, 메이저 톰.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0: 정말 잘했어요.
8: 블루이 말했지? 입 꼭 다물고 먹기.
3: 죄송해요, 아빠. 계속 잊어버려요.
8: 괜찮아. 블루이.
3: 죄송해요.
8: 계속 아빠 말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게 될까요?
4: 유니코스!
9: 잘 지냈어, 통통이 친구들.
8: 아, 유니코스. 블루이가 계속 쩝쩝거리면서 먹어.
9: 그래서? 나도 맨날 쩝쩝거리면서 먹는데. 이것 봐.
8: 방금 머리카락에 있는 벌레를 먹은 거야?
9: 맞아.
8: 아유, 안 되겠어, 얘들아. 유니코스 말 듣지 마.
9: 뭐? 왜 안 돼?
8: 왜냐면 더러우니까 이를 닦지도 않을 거고 채소도 안 먹을 테고 샤워도 안 하잖아. 더러워.
3: 그치만 그래서 좋은 거냐? 더러운 거 신경 안 쓰잖아요.
9: 난 지금 내 모습이 좋아. 왜 내가 바뀌어야 돼?
10: 좋은 아침 파란 곰돌이들.
9: 저분은 누구셔?
3: 우리 엄마.
9: 나 너희 엄마랑 결혼할 거야.
3: 뭐라고? 그만. 이미 결혼해서 안 돼.
9: 그게 무슨 상관이래?
3: 엄마가 누구랑 결혼한지 알고 있으면 상관이 있지.
8: 그래, 아주 괜찮은 남자야.
9: 내가 훨씬 더 괜찮거든. 잘 보라고. 저기 아가씨, 어? 우리 언제 결혼하는 거야?
8: 좋은데?
7: 절대로 안 할 건데.
9: 아야야야야, 이거 좀 봐줄래?
7: 이게 묻은 거 칠리 소스야?
9: 이건 달콤한 칠리 소스야. 맛 좀 보게 해줄까?
7: 궁금한데.

0: 됐어. 보아하니 한 번도 이 닦은 적 없고 머리도 안 빗고 평생 샤워도 안 한 것 같은데.
1: 아주 잘했어, 유니코스. 이제 나가보는 게 좋겠다.
2: 안 돼, 멈추지 마!
3: 너희 엄마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안 갈 거야!
1: 아, 이런.
3: 엄마가 말한 것들이 다 뭐였지? 이 닦기, 머리 빗기랑 샤우?
2: 샤워!
3: 아, 뭐든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2: 알았어, 우리 따라.
3: 좋았어!
1: 아니, 근데 이거 나 스스로 하는 거겠지?
3: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을 수가 없어.
4: 이건 치약이라고 해.
3: 이거 먹는 거야?
4: 아니, 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3: 이 버튼은 어디에 쓰는 거야? 으아! 으아! 으아! 완전 놀랬잖아. 아! 아! 아! 아! 그만해. 내 뿔을 받아라.
1: 스스로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네.
2: 잘 들어, 유니코스. 아무도 브로콜리 먹고 싶어 하지 않아.
4: 빙고 빼고
2: 그냥 해야 하는 거야.
3: 근데 왜 해야 하는 거지?
2: 엄마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엄마는 브로콜리 먹는 사람 좋아해.
3: 알았어, 그럼 먹어볼게.
2: 좋아, 준비됐어?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3: 알았어. 가기 전에 벌레만 먹고.
2: 엄마 앞에서 벌레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알았지?
3: 알았어. 알았다고.
2: 아빠도 알았어요.
1: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3: 맞아. 그게 아빠랑 무슨 상관이래? 안녕. 아우, 미안해. 그러니까 사랑해. 놀라게 할 생각 없었어.
0: 그래, 괜찮아.
3: 나 방금 깔끔하게 샤워했고 이도 깨끗이 닦았어. 그래서 혹시 나랑 같이 브로콜리 먹는 건 어떨까 하는데.
2: 브로콜리.
3: 아, 그러니까 브로콜리.
0: 그렇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씻었고 귀여운 나비 넥타이가 마음에 드니까 좋아. 그래, 같이 먹어볼까?
5: 이런 세상에.
3: 잠깐, 안 돼. 돌아와.
1: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2: 아빠!
1: 뭐?
3: 미안해, 얘들아. 잘할 수가 없었어.
4: 네 잘못이 아니야, 유니코스.
2: 맞아, 아빠 잘못이야.
1: 나?
3: 아빠? 나보고 아빠라니. 난 벌레도 먹었는데.
2: 유니코스, 넌 인형이잖아.
4: 널 조종하는 건 아빠고.
3: 무슨 그런 말을.
4: 아빠,
2: 넌 인형이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아빠가 말하고 있을 때 동시에 말해봐.
3: 알았어. 그럼 벌레 눈이라고 할게. 준비됐어?
1: 준비.
3: 벌레 눈?
1: 벌레 눈.
2: 봤지? 아빠가 나중에 말했어.
3: 아, 아빠가 좀 늦었어. 다시 해봐. 벌레 눈?
1: 벌레 눈.
3: 아빠가 속임수를 쓰려고 해. 내가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지.
2: 아빠, 사실을 말해줘요.
1: 알았어, 알았어. 이봐, 친구. 넌 인형이야. 내가 널 조종하는 거고. 미안하다.
3: 시작하셨네.
2: 사실이야. 혹시 너 다리를 본 적 있어?
3: 무슨 뜻이야? 내 다리라니. 그냥 정상인. 내 인생이 거짓이었어.
1: 그래. 그리고 하나 더.
0: 안녕.
3: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0: 지금 뭐 하는 거야?
3: 아빠가 뭘 원하든지.
1: 누군가는 스스로 미안하다고 느낄 거야.
3: 누군가? 네가 그 누군가잖아. 나는 아무도 아니야.
0: 준비됐어? 시작.
3: 잠깐, 잠깐, 잠깐.
2: 여기 무슨 일이야? 우와, 느낌이 이상해.
4: 우와, 정말 대단한데?
0: 아무도 아닌 게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4: 뭐예요?
0: 모두가 될 수 있으니까.
3: 우와. 엄청난 하루야.
2: 맞아요.
3: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인형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어?
2: 장난치지 마. 잘자, 유니코스.
3: 잘자.

0: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
1: 오늘 배운 게 뭐였어, 캐티?
2: 내가 하는 행동은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
3: 근데 내가 여기 뭐하러 왔더라?
1: 그러니까
0: 아빠 앞을 막고 있어요.
3: 어디 앞을 막고 있다는 거야?
0: 티!

0: 정말? TV 안 보이는데?
1: 뒤에 있잖아요.
0: 아, 여기 있구나. 이것 봐, 고양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네.
1: 안 보이잖아요.
0: 얘네들은 운전면허 어떻게 땄을까?
1: 아빠 좀!
0: 나보고 움직이라는 거야?
1: 맞아요.
0: 아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움직, 움직, 움직, 움직,
1: 아니요. 움직, 움직. 옆으로 비키세요.
0: 아, 그래, 미안. 이렇게 하라고?
1: 네, 고마워요.
0: 다행이네. 어, 내가 왜 왔는지 기억났어. 우리 놀이터에 갈 거야.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거북이 친구. 아빠, 우리 롤러코스터 놀이할래요? 오, 거북이 친구네.
0: 아, 아마 누가 잊어버리고 갔나 봐.
1: 롤러코스터에 그냥 두고 간 거예요?
0: 아니, 아마 다른 곳에 두고 간 것 같은데 누가 찾아가기 쉽게 여기에 둔 것 같네.
1: 같이 놀아도 될까요?
0: 그래, 그럼.
1: 나랑 같이 롤러코스터 놀이할래, 거북이 친구야?
0: 롤러코스터 올라갑니다.
1: 와, 밥 잡아, 거북이 친구야.
0: 이제, 와! 이제 가자, 빙고. 엄마랑 블루이가 올 거야.
1: 알았어요.
0: 아, 근데 빙고, 거북이 친구는 두고 가야지.
1: 아, 집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0: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몰라.
1: 알았어요. 안녕, 거북이 친구. 내일 다시 돌아올게.
2: 어, 와, 누가 두고 갔나 봐. 그래, 같이 놀아도 돼. 이제 갈 시간이야. 제자리에 다시 놓아줘. 주인이 돌아올지도 몰라.
1: 아빠, 빙고 TV 봐도 돼요?
0: 당연하지.
1: 만세!
0: 아빠도 빙고랑 같이 볼 거야. 좋았어. 그럼 TV 보자.
1: 아빠?
0: 왜?
1: 빙고 TV를 켜고 나서 TV 보고 싶어요.
0: 어, 그래. 어쩌지? 우리 놀이터에 가요.
1: 와! 거북이 친구야.
0: 이제 출발. 악어 조심하고. 모래도 조심해. 뱀이다, 점프. 도착. 와, 23초 걸렸네. 지금까지 제일 빠른데?
1: 잘했어, 거북이 친구.
0: 비가 올 것 같은데?
1: 거북이 친구를 비 맞게 둘 순 없어요. 물에 젖어요.
0: 상관없어요, 거북이니까.
1: 오, 맞아요. 여기에 있으면 안 젖을 거야, 거북이 친구.

0: 그건 안 돼요. 집으로 데려가면 안 돼.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1: 거북이 친구야, 아직 여기 있구나. 이뻐지도 않았어.
2: 자, 그럼 거북이 친구, 점프할 준비됐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스런 아내를 만나야 되겠지? 준비됐어?
1: 준비됐어요. 우!
2: 아우, 이런, 이제 그만 달래.
1: 아빠, 거북이 친구 이제 집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아마도 주인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2: 그럼 내일까지도 여기 있으면 데려가도 돼.
1: 좋아요.
2: 근데 올바른 일인지는 모르겠네.
1: 하룻밤만 더, 거북이 친구야. 그럼 나랑 같이 집에 갈 수 있어. 여기 뒤에 앉아있으면 더 편안할 거야. 그리고 신문 보고 싶으면 이거 봐. 내일도 만나.
2: 준비 시작.
0: 아마 주인이 돌아와서 찾아갔나 봐. 정말 잘 됐다, 그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숨었으면 찾으러 간다. 찾았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건 안 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

0: 거북이 친구야? 거북이 친구를 못 찾겠어요.
1: 미안해, 빙고. 거북이 친구 주인이 돌아와서 데리고 간 것 같네.
0: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1: 무슨 뜻이야?
0: 빙고가 거북이 친구 신문 아래에 숨겨뒀어요. 주인이 못 찾게.
1: 아, 그래? 그런 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빙고.
0: 맞아요. 죄송해요.
1: 그래, 착하다, 우리 딸. 아니, 잠깐만. 저기 봐.
0: 응? 거북이 친구다! 미안해. 주인이 찾지 못하게 널 숨겼어. 다신 안 그럴게.
1: 집에 갈 시간이야.
0: 거북이 친구 집에 데려가도 돼요?
1: 아빠가 괜찮다고는 했는데 정말 데려가고 싶은 거야?
0: 거북이 친구 주인이 곧 찾으러 오면 좋겠어요.
1: 정말이야?
0: 거북이 친구 외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2: 막내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3: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2: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3: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2: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3: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0: 어?
3: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5: 영어.
4: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5: 17점 수학.
4: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5: 책을 안 읽어가지고.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4: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5: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4: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4: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5: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5: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4: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5: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3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5: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가까워서 손에 닿을 것 같아.
1: 1, 2, 3. 어? 네모난 구름 3개.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우리
2: 저거 없애버리자. 2, 3. 내가 제일 크거든. 3.
1: 닭이 이름 바로
3: 4. 나는 4야. 난 하나도 많아. 1, 2, 3, 4. 구름 4개.
0: 안녕 친구야. 따라와.
3: 어?
0: 봐.
3: 사가 또 있네. 안녕 사야. 친구들을 좀 불러볼까? 사
1: 빼기 이름 바로 사.
2: 절대 안 돼. 난 3이야. 제일 큰 건 나여야 해.
3: 난 더 작아질 수 있어.
1: 이제 좀 낫네.
3: 오, 예. 정사각형으로 변신.
2: 정사각형이 뭐가 특별한 건데?
3: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다리는 네 개여야 튼튼하지. 1, 2, 3, 4, 카트 바퀴 네 개. 네 개 아니면 출발하지 마. 와장창 무너질걸. 나는 4,

돼. 바로 대문자 L. 그 중에 최고는 짱 튼튼해. 어떤 건지 알겠니?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완벽한 디자이너.
1: 여기야, 어서 들어와. 오늘은 멋진 옷을 만들 거야. 모자하고 팔찌랑 신발도.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스케치북. 무슨 옷을 만들지 그리려고. 짜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패션 디자이너거든. 아우 아우 아우. 나랑 같이 패션 디자이너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아무도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뭐 좋아. 디자인 멋지다. 근데 뭔가 다른 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냐 하면 오! 망토! 아님 드레스? 아님 모자! 좋아! 너흰 뭘 만들 거야? 자, 여기에 그려봐. 봐도 돼? 우와! 디자인 멋진걸?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패션 디자이너 놀이! 그럼 가서 아무도 본 적 없는 멋진 옷을 만들어!

0: 멋지게. 그러자 새가 말했어. 찍찍찍찍찍찍.
1: 그게 무슨 뜻이야?
2: 이런!
0: 얘들아 안녕. 우린 패션 디자이너 놀이 중이야. 멋진 패션쇼도 열 건데 같이 할래?
2: 응, 당연하지. 난 너희 패션쇼에서 사진 찍을게. 바로 이렇게 말이야. 카메라만 있으면 돼. 멋진 옷하고 이따 봐.
0: 보석 디자이너? 좋아! 그럼 만들어봐. 팔찌랑 또 귀걸이도.
3: 그럼 난 모델 할래. 패션쇼에서 멋지게 뽐낼 거야.
4: 근데 무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4: 무대. 헉!
3: 아, 그렇지. 저거야. 무대야.
4: 아,
3: 우와, 딱 좋아.
0: 아주 완벽해. 봐. 좋아요. 패션. 이제 필요한 건 아주아주 특별한 옷이야. 그걸 만들어야 해. 무슨 모양 좋아해?
3: 난 번개 모양.
0: 그럼 네 옷은 바로 번개 모양 옷이야.
3: 오, 이게 내 거야. 고마워.
0: 이제 옷감만 있으면 돼. 패션 디자이너들, 손상안경을 써보자. 우리가 쓸 옷감이 보이니? 저기 있어! 바느질 할 시간!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모델옷 나왔어요?
3: 네, 가요!
0: 잠깐 있어봐요. 뚜두두두두두두. 이걸 어떡하지?

0: 아, 좋아요.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가면 자, 됐어요. 오! 아님 이걸... 아하! 자, 이제 다 됐어요. 번개 모양 옷이에요. 우와! 이제 팔만 움직이지 말아요. 절대로요. 그럼 완벽할 거예요.
1: 좋아. 어차피 팔은 잘 안 써. 나 좀 봐. 예. 짜잔!
0: 아이, 참. 이런. 어떡하면 좋지? 뭔가 옷을 잡아줄 게 필요해. 그러니까 단추나? 아님, 또... 집게잖아? 그래, 이거야!
2: 우와! 여기요,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주아주 특별한 옷을 말이에요.
0: 곧 나가요!

0: 뭐 잘못됐어요?
1: 아니요. 네, 맞아요. 아무 일 없어요. 자, 잠깐만요. 아우, 큰일 났어. 돼지가 너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 진짜 특별한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해. 그것도 빨리.
0: 이제 들어가도 돼요?
1: 아직 안 돼요. 잠깐만요. 좋아. 돼지한테 가서 보여줘.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2: 나뭇잎.
1: 오, 좋아. 그걸로 멋지게 꾸며보자.
2: 또 두 번째 좋아하는 건 엉뚱한 거.
0: 우와!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찰칵. 오, 세상에.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 멋지게 서볼래? 오, 이거 진짜 예쁘다!
1: 이건 여기로, 또 이건 여기. 오, 좋아. 이 나뭇잎 단추 덕분에 멋져졌어. 근데 그래도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이네.
2: 안녕, 비씨. 패션. 우와. 그럼 나 이제 나가도 되는 거야?
1: 아하. 아직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손을 위로 번쩍 들면 웁! 그때 나가는 거야. 우! 우! 우! 우와, 우와, 여기 봐. 오,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전 디자이너 딜런이에요, 또.
0: 안녕하세요.
1: 나뭇잎?
2: 웃! 네, 가요.
1: 아, 아직 안 돼.
2: 그치만 바로 올려. 웃!
1: 데이지 새 옷이 너랑 완전 똑같아.
2: 이번에도? 와, 쟤 진짜 멋지다.
1: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해.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옷으로. 빨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2: 알잖아, 친구들.
1: 그래, 그거야? 비씨, 좀 도와줘. 좋아, 넌 거기 서 있고. 또 이걸로. 아, 그래. 좋아. 소개합니다. 우리는 친구들.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0: 정말 놀라워요. 찰칵 찰칵 찰칵. 진짜 멋져요. 찰칵. 멋진 친구들이네요. 찰칵.
1: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0: 아니라고?
2: 오, 나 뭔지 알 것 같아.
0: 뭐야 이게? 내 옷이야? 예! 이런 옷은 처음 봐. 이건 진짜 특별하고 멋진 옷이야.
1: 처음 보는 특별한 옷? 우리가 해냈어? 예! 예!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딜런 이 멋진 옷 사진 좀 찍어

0: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설명하신 의도와 결과가 다르면 저는 탈락을 드립니다. 오, 이건 타일 시공이 이분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1: 어? 흑백 요리사가 아니고 흑백 건축가? 그럼 오늘 주인공은 건축 흑수저인가요?
2: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1: 목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지은 특별한 집. 이 집은 외관도 또 독특하네.
3: 어우, 텐트 치는 게 이제 나이가 먹냐 힘들어.
1: 그럼 말이죠. 캠핑의 종착역은 집 짓기라는 말.
3: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1: 지난 5년간 260여 채 집을 탐구한 건축 백수저 김호민 소장.
4: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1: 생존이냐 탈락이냐, 그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건축가를 찾아온 곳,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0: 아, 제가 오늘 집을 심사해야 된다면서요? 뭐 흑백 건축가 그런 건가요? 오, 제가 심사 좀 해요. 근데 오늘 집 어떤 집이죠?
5: 골프장 있는 집을 찾으세요.
0: 골프장 있는 집이요? 어, 그럼 뭐 리조트?
1: 골프장까지 있는 집이면 보통 집은 아니겠는데? 오, 저기 있네, 있어. 골프장.

0: 자. 옳고! 또 오케이.
1: 이야, 수준급이시네.
2: 저, 계십니까?
0: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2: 계세요.
0: 네, 소장님 오셨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3: 아이고, 정말 오셨습니까?
2: 마당에 골프장이 있네요.
0: 네, 네.
3: 어떻게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잘 고생하셨습니다.
2: 오신 분. 안녕하세요. 네. 야, 저는 오늘 힌트가 이 골프장 네. 있는 집이라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0: 네. 어머님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 마당에 이제 포장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아놓으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온도도 조금 내리고 여름에 식힘이 폭발이고 네. 그래서
1: 어머니를 위해 집과 골프장을 직접 지은 은둔의 고수 소개 부탁드려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아들이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엄승임입니다.
5: 네, 저는 파주와 어머님 집을 오가면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아들 우종철이라고 합니다.
1: 종철 씨는 동생들과 파주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목수인데요. 종철 씨가 문경을 오가며 집을 짓고 동생들은 형모까지 공방을 지켰답니다.
6: 집이 완공된 게 언제예요?
5: 2024년 4월?
6: 2년 된 건가요?
4: 4월이 아니고 3월 3일 나는 거 그래요.
5: 아, 3월인가? 하여튼 3, 4월. 네.
6: 어머니가 기억력이 더 좋은데요.
5: 3월.
4: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지. 그 날짜는 안 잊어버리고 항상 여기 있지 가슴.
1: 아버지의 정미소와 그 옆에 딸린 작은 살림집.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 모두 독립하면서 어머니 혼자 이터를 지켜왔다네요.
4: 옛날에 그 정미 속에 위에다가 양차를 입혀놨잖아. 바람이 불면 이게 양차에 떨어져가지고 털거덩 털거덩 그러면 엄청 불안해. 있으며 날아갈까 봐.
5: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은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사실 결심을 한 거죠.
1: 나무만 지는 목수에다 지금 사는 파주집도 직접 지었다는 실력자.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4: 저는 엄청 좋아.
2: 너무 좋아요?
4: 뭐 집을 피워놓고 또 와서 있어 와 들어와도 서글프지도 않고
2: 네.
4: 방이 뭐 찾기나 뭐 더 죽기나 뭐 이런 게 없어. 소장님이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
2: 야, 들어가 보시죠.
0: 네.
2: 가시죠. 아, 어머니 말씀이.
0: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2: 서글프지 않다는 이 표현이 네. 네. 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2: 네. 집이 어떻게 지어졌든.
0: 네.
2: 아유, 아드님이 지어졌는데 뭐. 최고의 선물이죠.
1: 네. 집은 별채와 본채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0: 네.
2: 아, 좋습니다. 오, 천반이 깔끔하네요. 아, 삼중문에. 오, 야, 저 길에서는 굉장히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하네요.
0: 아, 그렇습니까?
2: 와.
1: 6남매와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대가족에 맞춰 거실과 주방을 크게 만들었고요. 하루 종일 볕잘 들게 집은 동남향으로. 그리고 털을 잘 알기에 신경 쓴 것도 있답니다.
0: 예전에 이제 살아봤던 기억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서 저 국도의 차 소리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2: 국도변에?
0: 네, 그래서 네. 소리 차음을 할 수 있는 뭐 다용도실이라든지 드레스룸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들 그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배치를 했어요.
1: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영리하게 도로 쪽에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집의 골조와 단열이었는데요.
2: 아무래도 가구 목수님이시니까
0: 그렇죠.
2: 당연히 경량 목구조를 하신 거죠.

0: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했지만
1: 철근 콘크리트예요?
0: 실제로는 네, 경량 철골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목수다 보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축 팽창에 대한 장단점을 아는지라 그래서 그거를 좀 경량 철골조 패널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또 잘만 하면은 단열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할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었어요. 네.
2: 뒤틀림이 적고 가성비도 좋은데다 요즘은 단열 기술도 발전을 했잖아요.
0: 제가 좀더 몸을 써서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더 좋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외단열하고 사이딩도 이제 뭐 벽돌로 마감을 또 하고 그다음에 안에는 또 공기청을 둬서 내단열하고
2: 패널 자체에도 단열 기능이 있는데 안팎으로 추가 단열까지? 세상에, 벽 두께가 40cm나 된답니다. 또 결로 예방을 위해 투습 기공이 있는 최신 단열재를 찾아내 시공했다네요.
0: 환기창을 지붕에 그 용마루 쪽에다가 다 이제 아주 작은 구멍들을 반복적으로 뚫어서 거기에 이제 또 버그스크린 블레드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은 다음에 안에 있던 내부의 열기라든지 복사열 같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기를 했어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숨 쉬는 지붕인 건데, 종철 씨가 개발을 해낸 세계 최초 시공법이랍니다.
3: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야, 이렇게 환기까지 생각해서 짓는, 야, 이 지붕은 저는 정말 또 처음 봅니다.
2: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혹시 문제라도 생길까 집을 단단하게 짓는 게첫 번째 목표였다는데요.
0: 뭐, 일종의 욕심이긴 할 텐데, 어쨌든 좀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준치보다는 조금 훨씬 더 굵은 것들, 철근들을 사용을 했어요. 16mm 그좀 굵은 철근들을 더 집어넣어서 했고, 수도도 다 이렇게 분배기를 달아가지고, 하나가 야외 수도가 얼거나 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만 딱 잠그고, 또 고칠 수 있게끔. 시골 전원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벌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그냥 이게 마당을 메웠는데 벽돌 한 두세 장을 밑에다 다 일단 해놓고 그 위에다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이나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죠.
2: 어디 하나 종철 씨 마음이 머물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3: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예, 만일 이게 뭔가 누군가의 집을 지어주는 단계고, 그리고 또 계약 관계라면 아마 선생님께서 섣불리 이렇게 너무 과 스펙이라고 하죠.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을 위한 집이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로 평가를 내리기가 이 감성적인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예, 점수를 드리기가 참
1: 감사합니다.
3: 어렵네요. 자, 결론적으로 시공의 아이디어와 감성 포인트는 생존입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4: 아유, 고맙습니다.
2: 엄마 성임 씨의 서글픈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준 집. 모든 게다 좋지만 특히 소파에 앉아서 보는 창밖 풍경을 좋아한답니다.
4: 얼마 며칠 전만 해도 저기 시커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워낙에 며칠 동안에 새파랗게 피었잖아. 사람은 한번 가고 없으면 가면은 다시는 거기 안 하는데 이건 겨울에도 다 죽어있는 것 같이 있다가도 날이 따시고 또 봄이 오니 또 잎도 저렇게 피어서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이래 앉아가지고 저것도 또 쳐다보고.
2: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새 집을 짓자던 남편. 하지만 생사는 하늘의 일. 그 고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성님 씨 곁을 떠났습니다.
5: 아들 집에 가서 살거나 같이 살거나 할 수도 있었잖아요.
4: 그래도 참 이상하지. 이 영감님이 진짜 지어준 터라서 그러는지
1: 어디 가.

0: 하고 싶고 이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사는 때까지는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죠.
1: 그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도 공방일이 좀 잘 됐었어요. 어디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어쨌든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아버님이 그런 걸 좀 살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2: 아버지의 집터에 아들이 새로 올린 집. 정철 씨는 가족들의 웃음이 넘치길 바라며 집 이름을 짓고 그 아래 아버지의 정미소 완공일을 새겨두었습니다.
0: 네,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있어서 집을 이렇게 지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크게 지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셋이 힘을 합해가지고 집을 지어줬다는 게 이게 마음이 엄청 좋으면 섭섭하고 그렇게 좋기는 좋으면서도

0: 아버지의 어떤 염원이나 약속을 이제 제가 지켜드린 셈이죠. 어머님한테 새로 정말 깨끗하고 넓고 생활하기 편한 그런 집을 계속 어떤 갈구하셨으니까 뭐 그 약속을 제가 지켜드린 셈이라서 되게 이제 뭐 보람도 있고.
1: 어머니.
2: 아이.
1: 아이고 속상하구나.
2: 아이고. 아이고 기타 한번 쳐보실라는가?
1: 우리 어머니 뭔 노래 좋아하더라?

0: 쉽지만은 않았을 세월 육남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머니. 이 집은 그 삶에 대한 아들의 헌사입니다.
1: 아니 근데 이거요 지금.
2: 네.
1: 이 지금 보니까 뭐야 7시 기상 불안컵 드시고 혈압약하고 유산균.
2: 네.
1: 아드님이 쓰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엄마한테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3: 잊어버린다고
1: 9시까지 이렇게 네. 사시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저도 큰아들이거든요.
2: 아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살갑지 못해가지고 이 우리 어머님이 가끔 방송 보시는데 이 방송 보시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효도 점수는요?
2: 네.
1: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소장님 웬 심술이셔.
1: 우리나라 평범한 네. 저 같은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이너스 드리고요. 우리 효자 아들이 만든 우리 어머님의 공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1: 이쪽이죠?
2: 네.
1: 이야 네. 어머님 공간은 굉장히 또 깊숙하게
3: 안치나무로
0: 어디 보자. 방이 아주 깔끔하고 널찍하고 어머니 동선에 맞춰 옷방과 욕실까지 편리하게 설계했고요.
1: 근데 요새 그 침실들이 어머니 좀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어머님 침실을 너무 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2: 뭐 일단은 어머님 집이고 네.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좀 방을 좀 넓게 최대한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머님 혼자 주무시는 날이 많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면 저도 옆에서 같이 자고 누나들도 같이 자고 바닥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고 침대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게끔 킹사이즈로 만들었어요.
1: 아.
2: 네.
0: 어머니 방에는 외부로 연결된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1: 오, 야, 밖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와. 야 거의 뭐 대청 같은 공간이 있네요. 우리 한옥의 대청마루 똑같은데요? 정말 이 사시는 공간 안에 불쑥 안 들어와도 되고.
3: 그렇지.
1: 네, 친구분이 앉았다가 이렇게 담소도 좀 나누고. 그리고 여기 계시면 이제 똑똑똑도 하고.
3: 그렇지.
1: 네.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0: 이웃들이 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안방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어머니 동선에 맞춰 외부 출입문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런데 성림 씨가 좋아하는 분은 조금 엉뚱한 거라네요.
1: 어머니,
2: 예.
1: 왜 글로 나가세요?
2: 아, 이 문이, 문은 많이 만들어줘도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문이 여기 앞에가 제일 편해. 친구들도 오면 일도 많이 다니고.
1: 현관으로 안 들어오고요?
2: 현관은 절로는 좀 불편해가지고. 이 번호를 눌려야 되고, 이거는 요만 열어놓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좋아가지고.
0: 원래는 풍경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죠.
2: 아이고, 따시고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0: 집을 짓고 난 후에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된마루를 놓았답니다. 사실 중철 씨는 기능만큼이나 디자인도 예쁜 카페 같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집은 보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아니던가요? 비가 와도 어머니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나중에 처마 겸 비가림막을 넓게 둘러드렸답니다.
3: 아드님이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그거는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건
4: 맞습니다.
3: 내려놓자.
4: 네.
3: 예, 예쁜 거는 없는 게 예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4: 아유, 이해해주시니까.
3: 맞죠?
4: 네. 너무 제
3: 마음은,
4: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
3: 이 홍콩도 다 지금 병 안에 묻었을
4: 같아요.
3: 정도니 얼마나 이 모양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야, 이런 점에서 오늘 효심 점수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마이너스 드렸는데 조금
4: 좀
3: 쓸까요?
4: 올려주십시오.
3: 오늘 우리 아드님 집 생존입니까?
2: 생존입니다.
3: 생존인가요?
2: 네.
0: 그런데 눈에서 꿀 떨어지는 이 모자도요, 집 지으면서 목소리 몇번 높였다네요.
5: 시골 어른들은 노는 땅을 못 견뎌 하시잖아요.
2: 맞춤 여기
5: 외유 공간이 좀 필요한데, 예전에는 집 바싹 붙여가지고 뭐든 다 심으셨어요, 마당에다가.
2: 빈틈도 없이 다 심었어.
5: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드시잖아요.
2: 여기도 밭을 이만큼 세멘트 자갈 갖다 다 알려놔놨지 못하거나.
5: 그 집.
2: 자갈 갖다 여기다 다 깔아놔.
5: 어머니,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2: 예, 알겠습니다.
0: 앞뒤로 텃밭이 저렇게나 넓은데? 이건 난 아들 편이네. 또 하나 성임시 불만은 새 집과 함께 시작된 강제 미니멀 라이프라네요.
2: 싹다 버렸어, 집 지을 때. 다 싣고 가게 하나도 없이 다 싣고 갔어. 그냥 차가 와서 막 두드리 부수고 막다 싣고 가고. 지방 생각하면 막 버린 게 아까운 게 너무 많은데, 새 건데, 새 것도.
5: 어머니한테 딱한 이틀 정도 말미를 줬어요. 어머니 필요한 것,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빼놓으시라고. 실제로 뭐한 1년씩, 2년씩 안 쓰는 물건들은 사실 안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악역을 제가 맡아서 해야만이 뭐가 될것 같아서 지금도 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2: 완전 아까운 것도 없어. 마음을 비우니 다 비워야 돼.
5: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버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0: 아이고, 자, 그럼 마지막 공간 별채로 가볼까요?
3: 오, 이방 엄청 넓네요. 야, 거의 뭐 마을에 가는데요, 여기? 깜짝 놀랐네. 아니, 본체만큼 넓은 공간을 여기 만드셨어요?
5: 방으로 치면 너무 좀큰 방이긴 한데, 방이라기보다는 뭐 창고 겸 다용도실로 쓰는 공간인데, 추후에 뭐,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하거나 하면, 뭐,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와서 뭐, 작업할 수 있는 목공실로 좀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좀 환기가 잘 되게 다 이렇게 슬라이딩 창으로 개방감 있게 좀 하긴 한 측면이 있는데.
0: 수구초심이라잖아요. 언젠가 고향에서 목공방을 열 날을 생각해 활용도 높게 만들었는데요.

0: 문을 열어두면 넓은 마당까지 사용 가능해서 6남매 모여 김장하기도 넉넉하답니다.
1: 왜 그래?
0: 집을 잘 지었더니 가족도 이웃들도 늘 오고 싶은 집이 되더랍니다. 아, 이 정도면 나는 합격인데 소장님은 어떤가요?
2: 백색 건축가가 설계하기에는 이런 집이 나오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도면으로만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야, 안방인데 문이 두 개야? 그리고 안방 옆에 대청마루가 있는데 바로 외부로 통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또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백색 건축가가 또 건축주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었던 거는 이 터에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단열을 보강하고 거기에 또 심지어 뭔가 약간의 결로가 있을 것 같은 것도 나름 개발하신 그 환기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시고 내부에 어머님이 쓰시는 가구들은 다 직접 본인이 만드신 가구들로 다 깔아서 어머님이 항상 그런 어떤 촉감들을 느끼실 수 있게 했다라는 점. 오늘 집을 요약을 하자면 효심으로 만들어낸 가족의 사랑을 담은 집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심사 결과는 생존입니다.
3: 어머니! 어머니!
4: 어이!
3: 어머니, 우리 어머니 뭐 하실까?
4: 아, 내가 꽃밭에 물 줬는데 물 주고 나물 뜯으러 나왔어. 엄마 얼굴 잘 보여?
3: 어머니 잘 보여.
4: 잘 보여.
3: 아이고, 자. 바가지 하나 들고 나물 뜯으시려고는.
4: 우리 아들들.
5: 아들들?
4: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걸로 카메라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저기 돌아가지고 저 시방 다 보여내냈고.
0: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
6: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7: 오늘 날씨도 바람도 날씨가 좋은데 뭐 할까? 일할까?
0: 우리 성님 씨 서글플 틈이 없겠는데요. 형제가 다 함께 일을 하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답니다.
8: 오, 형도 왔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4: 어머니, 어머니.
8: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거 신고 계셨네.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 아이고, 너무 이쁘지셨네.
4: 아이고, 왔어?
0: 아이고, 아이고, 아들 삼형제 모두 어쩜 일이 다정하실까요?
4: 엄마, 아들 저희가 딱 와서 일을 할게 마음이 푼한 게 좋네.
0: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집을 지으며 아들이 어머니에게 바란 거는 딱 하나.
9: 어머님이 그냥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온전히 많이 누리고 뭐 사시는 게 제일 좋죠. 제 뭐 보람이기도 한데 뭐 친구분들하고 자주 모여서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충분히 이 집을 향유하고 누리다가 오래 머물다 가시는 게 뭐 제일 큰 바람입니다.
0: 성님 씨도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4: 우회든동 저 형제 우리 육남매 내가 내한테 준 육남매 건강하고 저들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게 그거 거파도 딴 건 없어.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고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0: 신이 모든 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만든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이름 어머니. 성님 씨,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두 번째 은둔 고수를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와, 봄이 한창이네요.
2: 제가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동인데요. 야, 역시 하동에 다시 오니까 마을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집들도 예쁘고 특히 자연환경이 참 좋네요.
0: 여기가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이 마을에 어디 오래된 한옥이라도 가려나요?

0: 아 근데 이번에 심사할 집은 어떤 집이죠?
1: 텐트 같은 집이요.
0: 텐트 같은 집이요? 아니 근데 집이면 집이고 텐트면 텐트지 텐트 같은 집은 또 뭐예요? 설마 야영을 좋아하시나? 캠핑조?
2: 그러게요. 설마 천막으로 된 집은 아닐 테고 텐트 같은 집이라?
0: 아, 이 집. 야, 한눈에 딱 알겠네. 아, 이 집이 텐트집이구나. 아, 야, 이쁘게 잘 지으셨다.
2: 이 노란색 외관에 세모난 지붕까지. 하하, 이 집 텐트 맞네, 맞아.
0: 계세요.
3: 오셨나요?
4: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예, 와.
3: 아유, 반갑습니다.
0: 아, 근데 이 집에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탈길들이더라고요.
3: 네, 네. 여기가 원래 녹차밭이었습니다.
0: 아, 여기 녹차밭이었어요? 예.
3: 지금 보시면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사 따라 비탈진 녹차밭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 풍광에 매료돼가지고 예. 녹차밭을 사게 됐죠.
2: 맞아요. 하동 녹차 유명하죠. 근데 왜 차 농사 대신 집을 지었을까요?
5: 안녕하세요. 텐트는 수백 번 쳐봤지만 집은 처음 지어본 남편 김한우.
6: 아내 조민서입니다.
5: 캠핑 경력이 한 15년, 16년 되니까요. 국내에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고요.
6: 스위스, 그다음에 캐나다도 갔었고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국내는 진짜 다 가봤어요, 거의.
2: 국내외 캠핑지를 두루 섭렵하던 부부. 그런데 팬데믹으로 모든 여행길이 막혔을 때 이곳을 알게 됐답니다.
6: 전에
0: 네?
6: 스위스에서 캠핑을 한번 했었거든요.
0: 스위스요? 네. 오.
3: 저희 처음 해외 캠핑이 스위스였습니다.
6: 봤던 풍경이 꼭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저 풍경이었어요, 저 지금 여기. 구름이 깔리면은 훨씬 더 멋있거든요.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기가 하동 알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 하동 알프스. 네.
2: 전형적인 우리네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다르게 보이네요.
5: 그 뒤로 자주 한 달에 한두 번씩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앞에 텐트 치고 이렇게 하다가 재작년 말에 이제 그 붙어있는 땅을 사게 된 거죠.
6: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그 책 엄청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집 같은 거를 나중에 집을 지면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A자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2: 부부가 사는 수원에서 차로 4시간 거리지만은 스위스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가까운 거리. 그렇게 집 짓기가 시작됐답니다.
0: 일단 외관부터 말씀드리면 생존입니다.
3: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근데 저도 제 집을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집 심사 네. 할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6: 잘 부탁드립니다. 네.
2: 집은 본체와 별채 그리고 창고까지 세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0: 오. 야, 진짜 하얗네요. 와, 천장도 되게 높은데요?
3: 네.
0: 와, 두 분이 아무래도 좀 키가 크시니까 너무 거기에 맞추신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천장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죠?
3: 네, 좀 높죠.
0: 가늠이 안 되네요.
3: 한 5.4m 정도 된 것 같아요.
0: 와, 5.4요?
3: 네.
2: 약 50평방미터의 아담한 집. 소파 대신 윈도우 시트로 풍경도 보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처음에 인류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지붕만 덮었던 것도
3: 네.
0: 사실 이제 짓기도 간단하지만 이 외피 면적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면적이면 볼륨의 양이 적어야
3: 네.
0: 네, 확실히 이제 단열을 할 면적도 줄지 않습니까?
3: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중공 나고 겨울을 나봤는데요. 단열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3: 예.
2: 그런데 처음부터 직접 집을 지을 계획은 아니었다네요.

0: 처음에 이제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진주에 있는 목수팀을 섭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수팀이 갑자기 이제 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한 두 분 정도 빠지는 바람에 목수팀장님 한 분만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집을 짓겠다. 그 목수님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진두 지휘를 했고요. 저와 지인은 이제 그 목수를 서포트해서 그 목수분을 모시고 이제 집을 지었죠.
1: 남편이 근무 시간이 유연한 프리랜서라 직접 뛰어들 수 있었는데 일단 땅 정리만 약 3개월이 걸렸답니다.
0: 처음에는 진짜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네. 예, 목수님이 뭐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2: 공구 갖다 드리고
0: 그렇죠. 네. 뭐 치수 재라 그러면 재고.
2: 그렇죠.
0: 그러다가 이제 일이 조금씩 이제 손에 붙으면서 다뤄야 되는 공구들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2: 아, 이것도 해봐라, 네. 저것도 해봐라. 네.
0: 커팅기도 다뤄야 되고, 샌딩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조금씩 좀 힘들었었고요.
1: 연습삼아 별채부터 짓고 본체로 넘어갔는데 본체는 그야말로 실전이었다죠.
0: 이제 막상 집을 짓고 보니까 층고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진짜 장비 없이 사람 셋이서 지붕을 다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1: 아이디를 꿈꾸며 선택한 세모집이 가장 큰 걸림돌. 골조를 세우는 데만 또 6개월이 흘렀답니다.
2: 이 세모가 쉬워 보여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네. 이 지붕 각도, 천장 각도가 다 가파르잖아요. 또 천장구가 높고. 그럼 이제 사다리로 끝날 일을 네. 이제 비계를 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3: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2: 아, 주변에.
3: 예. 네. 배달도 안 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쯤 내려와가지고 일요일 날 올라가요, 저녁에. 그러면 3, 4일 정도를 매일 이제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 오, 그래요? 네.
1: 새참까지 하루 5끼. 아내가 집밥 차려주는 목요일만 기다렸다나요? 아우, 두 분 다 고생 많으셨네.
3: 10kg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살이 찌니까 제가 못 먹겠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계속 빠지니까 제가 계속 막 더 먹으라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1: 아니, 그런데 세모집의 진심이라더니 저기 튀어나온 거는 뭔가요?
0: 세모 형태로 그렇게 각도를 만들다 보면 집이 좁아지게 되니까 침실을 만들 공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안방 부분은 돌출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덕분에 침실 공간은 네모 반듯한 단정한 공간이 됐고요. 침실 옆으로 욕실 공간도 여유 있게 넣을 수 있었답니다. 욕실을 벽삼아 침실과 음식 냄새 나는 부엌도 분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마감이 참 이쁜데 글쎄 이게 건축용 합판이랍니다.
0: 붙인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를 다 제가 했는데
2: 그래요. 그게 손이 참 많이 가네.
0: 이게 기본적으로 샌딩을 다 네 번씩 했어요.
2: 아,
0: 칠을 하기 전에 이제 고온 사포로 한 두 번 정도 샌딩을 하고요.
2: 네.
0: 예, 실러라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바른 다음에 또 샌딩하고. 예, 그리고 우드 스테인 바르고 한 번 더 샌딩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인을 또 바르는 거죠.
2: 와. 네.
0: 그러면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벽은 한 두 번 칠했고 지금 앉아있는 여기 평상은 한 네 번 정도 칠했습니다.
1: 그렇게 내부 공사에 다시 3개월, 꼬박 1년이 걸렸다네요.
3: 남편이 이렇게 꼼꼼한 거를 처음 알았어요.
2: 그때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네. 그렇게 캠핑을 오래 다니셨는데.
3: 캠핑할 때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 쳐갖고 맨날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건 몰랐거든요.
2: 네.
3: 근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속으로.
2: 그래요? 네. 야, 역시 이게 집을 지어봐야.
0: 네, 맞습니다. 네.
2: 우리 남자들이 좀 기피하고 살 텐데.
1: 난생 처음 하는 집 짓기. 시행착오도 셀 수가 없었답니다.
3: 이게 세면대가 수전이 길어서 얼굴에 닿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옆으로 틀어서 세수를 하라고.
0: 옆으로 틀면 세수는 할 수 있어요.
3: 물이 막 다 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거 다 뜯고 다시 설치하고 샤워기가 너무 낮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수전인데 요 부분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섰더니 해바라기 수전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결국 샤워기도 교체를 했죠 뭐. 그런데 이 디자인에 신경 쓰느라 수납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3: 근데 짐은 사실 다른 집과 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제 넣느냐에 따라서 짐이 없어 보이는 거죠.
1: 상부장이 없다 했더니 아 하부장을 정말 알뜰하게 쓰셨네 그래.
0: 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한 3년 안 입은 옷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3: 좀 버려야 돼요. 안 쓰는 거는. 그리고 안 가져와야 돼요.
1: 풍광 따라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을 1년 넘게 붙잡아 놓은 집. 캠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3: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밑에 벚꽃이 막 보여서 너무 예쁘지?
4: 네. 잔디 깔고 마사토 깔고 할 일이 할 일이 태산이야 아직도.
5: 언제다 해 언제. 큰일 났다. 천천히 하자.
4: 고벽돌도 깔아야 되고.
1: 따뜻한 집안에서 누리는 대자연의 풍취. 밤에는 이렇게 멋진 영화관으로도 변신을 하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건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0: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한 1억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한 1억 5, 6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뭐.
3: 기본 인건비 한 사람 부르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A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4, 5천 정도? 1년 동안 본인이 몸으로 뛰어서 그 정도는 아낀 것 같아요.
5: A급이었으면 더 많이 아꼈을까요?
3: 그렇죠.
0: 그랬겠죠. A급이었으면.
5: 말에 동의.
0: 아니요, 동의합니다. 저는 A급 아닙니다.
1: 아유, 그럼 계속 탐구 이어가 볼까요? 남편이 가장 고심한 것 중 하나가 계단 난간. 그런데 아내의 아이디어가 몰골을 터졌답니다.
3: 출근하다가 전철역에서 저희 집 전철역에서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얇은 거를.
2: 네.
3: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남편한테 이런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2: 아,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던.
3: 네,
2: 어디서든 집만 생각을 하신 거군요.
3: 그렇죠. 이제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난간 생각만 하니까 다 난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그렇게 타고 다녀도 여태까지 그 지하철에 이걸로 돼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눈에 딱 뜨인 거예요.
2: 네.
1: 그런데 지하철 난간과 달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는요. 이 나무 손잡이 덕분. 이게 아내의 아이디어랍니다.
2: 야, 이 나무로 하니까 너무 좋다.
3: 가파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2: 네. 아니, 촉감이.
6: 손잡이 감촉이 좋죠.
1: 다락에 올라오니 새 모집의 지인가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유리 난간 덕분에 시야도 답답하지 않고요.
2: 와, 올라오니까 확실히 아늑한데요.
0: 네. 네,
2: 아래는 이제 높아서 좋았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네, 마치 좀 어디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3: 저는 이 공간에서 잠을 더 잘 자요.
2: 아, 여기를?
3: 네, 갱년기 지나면서 불면증이 좀 심한데 여기 오면 잠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할까?
2: 네.
3: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잘 자는 편이에요.
2: 아니, 캠핑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3: 네, 텐트 좀 같은 아늑함이 있어요.
2: 네, 익숙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1: 네. 이번에는 별채로 가볼 텐데요. 부엌 쪽 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와, 여기는 정말 무슨 카페 같다. 온실 같은데? 식물이 안 보이네?
3: 저 집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안 빠져서.
2: 집이니까.
3: 네, 그래서 여기서 지인들이 오면은 무조건 한 끼는 바베큐를 먹어야 된대요.
2: 네.
3: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베큐를 먹고 또 좋네. 저희 음악도 듣고 네. 또 캠핑 분위기 이렇게 나니까 저기 앞에서 모닥불도 피워서 이제 그 캠핑 분위기 나게 네. 집기들도 갖다 놨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0: 네, 저희는 좀 여기를 다용도로 쓰고 싶었어요.
2: 그럼 유연은 뭐죠?
3: 또 다른 풍경이 있어요.
2: 또 다른 풍경이 있다고요?
0: 네. 들어가 보실래요?
2: 와, 소름이 확 돋는데? 오.
1: 의자랑 테이블만 있네? 명상하는 곳인가?
0: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는 욕실이었어요.
2: 욕실.
0: 네, 목욕탕으로 생각을 해서 배관도 빼놓고 했는데
1: 아하, 이렇게. 근데 왜 안 만드셨대요?
0: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2: 와.
0: 네, 그래서 이런 공간도 좋은 것 같고요.
2: 네.
0: 뭐, 작은 카페 같은 공간?
2: 네.
0: 아니면은 최초 생각한 대로 목욕탕, 욕실을 하는 게 좋을지.
2: 야, 이 공간이 아직 채워있지 않아서.
0: 네.
2: 오. 더 오히려 저는 점수를 더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2: 예, 여기가 뭔가를 또 꽉 채워 있으니까 이 상상을 좀 막았을 수도 있는데
0: 네.
2: 모두에게 약간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요 하나쯤 이렇게
0: 네.
2: 만들어준다는 거. 야, 이게 오늘 두 분 집을 아주 간을 딱 맞춰.
0: 아, 그렇습니까?
2: 예.
0: 네.
1: 소장님 입맛에 딱 맞춘 집. 그럼 생존인가요?
2: 오늘 집 일단 형태부터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이 풍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감상하면서 효율도 지켜지는 집을 지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앞에 큰 전면창들을 두고 또 윈도우 시트도 두고 그래서 낭만과 또 효율을 잘 맞췄다는 점 또 균형을 잡았다는 점이 오늘 본 집의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단이라든가 또 다락으로 올라가는 난간 난간에 또 그 상판을, 윗면을 이렇게 나무로 접어주는 것.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면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별채도 또 나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뭐 목욕탕이 됐든 사우나가 됐든 서재가 됐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방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이 작지만 아주 큰 집을 이 아름다운 하동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생존입니다.
6: 그거요?
1: 생존 소식 기뻐할 새도 없이 또 일하시네.
6: 아, 이렇게 도전하는 거.
0: 예. 예. 일단 여기.
7: 조수하고 계시나요?
0: 예, 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7: 지금 한번 메인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0: 아,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워낙에 훌륭한 목수님이라 제가 보조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항상.
1: 아내는 본체 별채에요. 창고까지 페인트 칠을 담당했다는데요.
3: 세 번 정도 칠하면 아주 예뻐요, 색깔이. 집 짓는 것 중에서 제일 난 것 같아요, 저한테.
0: 작년부터 진짜 거의 캠핑을 못 다녔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예측 불허. 그래서 더 재밌는 인생.
0: 사실 저는 평생 살면서 집을 지어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든 일단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집이 완공이 된 이후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기 올 생각하면 너무 좋고 또 오면은 또 가기 싫고
3: 지금은 3도 4촌 정도 돼요. 나중에는 아마 7도 7촌? 7일은 도시, 7일은 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집은 저한테 그냥 휴식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와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1: 하동 알프스의 하이드로 살아가기 결말은 완벽한 해피엔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8: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0: 애호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1: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 아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제대로 찾아왔죠?
1: 저희 자매입니다.
4: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매일 식탁에 올려도 질리지 않는 필수 반찬 레시피. 다른 밑반찬 없어도 이 반찬 하나면 밥 한 그릇 거뜬하다. 기분 좋은 매운맛에 담백한 고기 맛까지. 최강 조합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부터 365일 질리지 않는 사계절 내내 먹는 밑반찬. 달콤 짭조름한 양념 맛에 자주 손이 가는 감자 땅콩 조림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오비 찰떡 광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요즘 맛있는 반찬 하나면 불쾌지수가 확 사라지고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요. 네. 엔돌핀 높여줄 쇠고기 꽈리고추 볶음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우선 이제 꽈리고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제 다진 소고기입니다. 다진 소고기하고 이제 예. 파기름. 예. 다진 잣가루. 그다음에 소금, 네. 후춧가루 살짝 있었고요.
1: 자, 셰프님 근데 네. 오늘 다짐육을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2: 비교적으로 일반 소고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예.

0: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꽈리꼬치부터 한번 손질해볼까요?
1: 네. 우선 꽈리꼬치는 네. 제가 손질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구분을 했는데요. 예. 먼저 꽈리고추는 살펴보시면은 예. 끝이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된 거는 예. 약간 비교적 맵지 않고요. 네.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예. 좀 매운 속하는 편이거든요.
0: 자, 뾰족한 게 맵고 둥글스름한 게 좀 맵지 않은 편이다.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꽈리고추는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떤 건 맵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매운 느낌도 덜한 게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예. 육질이 약간 단단한 것들이 예. 비교적 매운 편이고요. 예. 껍질이 얇은 편일수록 매운맛이 떨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장조림할 때는 예. 꼭 이렇게 구멍을 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필요 없이 저희는 그냥 끝에만 살짝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딱 제거해 주시면 돼요.
0: 끝에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끝을 제거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1: 이제 양념이 예. 잘 배이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 반으로
1: 네, 반으로 이렇게 뚝뚝 잘라 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0: 자, 꽈리꼬치의 매력에 오늘 또 빠져볼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1: 네. 제 미소 백된장 있잖아요. 예. 백된장.
0: 이거 언제 봤냐면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네. 왜 쌈장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고기 나왔을 때.
1: 자, 여기 백된장 넣으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물 넣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약간의 청주. 네. 청주 없으시면 소주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0: 네.
1: 그다음에 흑설탕. 네. 참기름은 마지막에 예. 넣을게요. 그다음에
0: 근데 사실 이제 빨간 양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볶음 양념을.
1: 네네.
0: 근데 이렇게 된장이 들어가서 좀 더 구수한 맛이 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좀 비교적으로 백된장은 담백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 일반 재래식 된장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좀 비교적 높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백된장을 넣으시면 담백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한번 볶으러 가볼까요?
1: 네. 팬이 달궈지면 파기름.
0: 네.
1: 항상 먹이고. 팬을 먼저 달궈주시고 네. 기름. 그 다음에 이제 볶을 채소를 넣어주시거나 다짐육을 먼저 넣겠습니다.
0: 그래서
1: 만약에 여기에 향신채 있잖아요. 제가 네. 다진 마늘을 방금 백된장 그 소스에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놨지만은
0: 네.
1: 편마늘이나 좀 좋아하시는 향신채 네. 같은 거 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0: 냉장고에 다진육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네. 이 다진육은 어떤 요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1: 뭐 요즘에는 뭐 찌개에도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찌개, 예. 아니면 예, 거의 이제 햄버거 패티처럼 함박 스테이크에 많이 들어가시지만은
0: 볶음밥할 때
1: 맞습니다. 밥반찬으로 예. 이렇게 활용해 드셔도 예. 아주 저렴하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0: 만약에 돼지고기 다진육이 있으면 사용해도 되나요?
1: 돼지고기는 잡내를 제거해 주시는 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뭐 마늘이라든가 향신즙 같은 거 예. 재워 두신 다음에 양념을 미리 재워 두신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0: 예. 그럼 다진 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익혀지나요?
1: 네, 약간 소금이 막 나오거든요. 예. 나와졌을 때
0: 붉은기가 좀 사라질 정도로.
1: 네네. 네,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나죠?
0: 맞아요. 이 소고기의 고소한 향이 너무 좋네요. 네.
1: 항상 소고기하고는 까리고추하고는 항상 궁합이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볶으시는 것도 네. 아주 좋아요. 장조림에는 항상 따라가듯이.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1: 까리고추 넣으시고, 우리 양념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오, 진짜 네. 향이 좋은데요, 선생님? 네,
1: 양념장을. 네. 자.
0: 흔들어서 넣어주세요.
1: 네.
0: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요, 셰프님. 네. 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나요?
1: 전혀 안 약합니다. 그래서 밑간은 고기에 제가 간을 했고, 예? 백된장에 있는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0: 꽈리고추가 들어간 후에는 어느 정도 볶아주면 되나요?
1: 꽈리고추가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꽈리고추는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0: 예, 맞아요, 맞아요.
1: 네, 약간 좋아하시는 선호도에 따라서 예? 익힘 정도를 드시고요. 혹시

0: 어린아이나 이제 연세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약간 더 푹 익혀주시면은 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요.
1: 진짜 금세 만들었어요.
0: 네.
1: 이제 지금 물기가 살짝 있는데 이거 다 이 물기 날리나요?
0: 네, 이렇게 날려주시는 센 불에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 마지막에 네.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는 참기름하고요.
1: 네?
0: 다진 잡가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참기름 넣어주시고 가볍게 버무려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잣가루 한 반은 넣어주시고 네. 반은 제가 고명으로 넣겠습니다.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구수한 향이 나요.
0: 네, 담백하고요.
1: 예.
0: 꽈리고추의 그 개운한 맛이 있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1: 아니 이렇게 먹었을 때 편안한 느낌일 것 같아요.
0: 네.
1: 자극적이지 않고
0: 또 차갑게 드셔도 아주 맛있거든요.
1: 그러게요. 그러니까
0: 뜨거울 때도 맛있지만은 차가울 때 더 맛있습니다.
1: 셰프님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일단 꽈리고추가 굉장히 또 색감이 푸릇푸릇해서 먹음직스럽네요.
0: 네.
1: 자, 이거는 뜨거울 때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고
0: 네.
1: 이야,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0: 넣으시고요.
1: 네.
0: 마지막에 이제 다진 잣가루.
1: 다진 잣가루를
0: 네. 아니면 잣가루가 좀 없으시면
1: 네.
0: 집에 견과류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
1: 맞아요. 호두나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0: 네.
1: 아몬드나 땅콩 있어도 올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끝부분을 자르고 2등분해주세요. 그런 다음 미소된장, 물, 청주, 다진 마늘, 황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 다진 소고기,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꽈리고추,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다진 잣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을 담은 뒤 남은 다진 잣을 뿌리면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0: 네.
1: 이 만만한 반찬 생각하면 익숙한 감자 요리인데요. 자, 오늘은 고소한 땅콩도 들어가서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감자, 소금.
1: 네.
0: 그다음에 쪽파,
1: 네.
0: 통깨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1: 예.
0: 핵감자가 나오는 시기는 보통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 나오죠.
1: 네, 지금이 딱이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으로 보시면
1: 네.
0: 고추장, 이제 국간장,
1: 네.
0: 진간장, 그다음에 조청,
1: 예.
0: 매실청,
1: 네.
0: 고운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핵감자를 손질해 볼게요.
0: 네, 감자는 껍질을
1: 예.
0: 이렇게 미리
1: 벗겨놨고요.
0: 네, 벗겨주시고요.
1: 이 핵감자의 크기가 너무 귀여워요.
0: 네.
1: 지금 또 제철이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한 먹기 좋은 크기로
1: 예.
0: 깍둑썰기 한 2cm 정도
1: 예.
0: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1: 깍둑썰기로.
0: 네.
1: 이 감자조림, 이 감자 반찬은 제일 만만하기도 하면서
0: 네.
1: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많은 분들이.
0: 맞아요. 그래서.
1: 네. 이 핵감자는 포근포근한 게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1: 예.
0: 그냥 약간 감자 조림이잖아요.
1: 예.
0: 보통 간장으로 많이 조림을 하시는데
1: 맞아요.
0: 이거는 이제 고추장으로 조림하시면은
1: 예, 아주 매콤하게
0: 그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감자 그런 조림이기 때문에
1: 예.
0: 좋아요, 이게.
1: 맞아요.
0: 네.
1: 항상 닭볶음탕에 그 감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아실 때가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만든 이 감자 땅콩 조림이
0: 네.
1: 굉장히 또 맛있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깍둑썰기한 이제 감자는
1: 예.
0: 감자 자체 핵감자는 전분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림을 할 때 되게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한번 데치기 전에
1: 네.
0: 이렇게 전분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0: 물에 담궈두겠습니다.
1: 자, 시간 얼마 정도 담궈두면 될까요?
0: 전분기가 쭉 가라앉으면
1: 예.
0: 한 15분 정도면 이렇게 하얗게 밑에 전분이 가라앉거든요.
1: 15분
0: 네,
1: 정도?
0: 그때 빼주시면
1: 자,
0: 돼요.
1: 그럼 이렇게 15분 정도 둔,
0: 네.
1: 자, 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0: 네.
1: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아래 가라앉은 거
0: 네.
1: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감자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0: 네.
1: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아, 보통 이제 감자 크기에 따라서
1: 예.
0: 어떻게 써냐에 따라서 다른데
1: 예.
0: 보통 이런 크기 정도는 60% 정도
1: 예.
0: 네, 익혀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 오.
0: 또 보기 좋게 이게는 생 땅콩이거든요.
1: 맞아요. 오늘 들어가는.
0: 네, 이거는 볶은 땅콩이 아니기
1: 예.
0: 때문에 한번 삶을 겁니다.
1: 요것도 한번. 자, 두개다 그러면 한번.
0: 네.
1: 자,
0: 넣을게요.
1: 삼고 대치로
0: 네.
1: 가볼까요? 익히러 가볼까요?
0: 제가 땅콩을 넣겠습니다.
1: 예.
0: 땅콩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 예, 이렇게 넣은 다음에
0: 네.
1: 뚜껑을 닫고
0: 네.
1: 익혀주나요?
0: 뚜껑을 넣어주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바로 익어버리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거는 이제 무방합니다.
1: 한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요?
0: 10분에서 15분 정도?
1: 10분, 15분?
0: 네, 충분히 익습니다.
1: 자, 감자도 60% 정도 익힌다고 했잖아요.
0: 네.
1: 자, 이것도 옮겨 담아볼까요?
0: 감자를.
1: 네.
0: 자, 이거 감자에는
1: 예.
0: 약간의 소금물 있죠?
1: 예.
0: 소금물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이
1: 예.
0: 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1: 소금물에서 3분에서 4분 정도
0: 네.
1: 익혀주시면 60% 정도
0: 네.
1: 익는다고요.
0: 완벽하게 익으면 조림을 하면서
1: 예.
0: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1: 예.
0: 네, 한 약간 설 익을 정도만
1: 예.
0: 네, 익혀주겠습니다.
1: 아, 익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익혀주고
0: 네.
1: 땅콩을 미리 이렇게 익히고
0: 네.
1: 데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0: 땅콩은
1: 네.
0: 생땅콩이기 때문에
1: 예.
0: 졸였을 때 식감이 좀더 부드러워지라고 한번
1: 예.
0: 이렇게 삶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1: 오, 땅콩이 굉장히
0: 네,
1: 예.
0: 보들보들해졌어요. 이렇게 보면 손으로도 해도 이렇게 벗겨질 수 있는 정도.
1: 그러게요. 씹을 때 굉장히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한번 익혀내고 나면 그왜 땅콩에 그 떫은 맛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0: 네네.
1: 사라지나요?
0: 맞습니다. 땅콩에도 약간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1: 예.
0: 이렇게 데쳐주시는 게
1: 예.
0: 좋아요.
1: 자, 그리고 감자는 아까 저희가 4분 정도,
0: 네.
1: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익혀놓고 저희가 불을 꺼놨어요.
0: 네.
1: 자, 여기 담아볼까요?
0: 보슬보슬하게 하면 모양 형태가 유지가 되죠?
1: 그러게요.
0: 완전히 익힐 필요가 없이.
1: 자, 부서지도
0: 네.
1: 않고요. 자, 이렇게 감자랑 땅콩을 잘
0: 네.
1: 익혀놨습니다. 자, 이 다음은 양념을 만들어 봐야겠죠?
0: 네,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리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고추장을 먼저.
1: 맨날
0: 네.
1: 이 간장 양념에만 먹었는데,
0: 네.
1: 간장 조림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매콤하게
0: 네.
1: 고추장이 들어가요.
0: 네. 그리고 조청.
1: 네.
0: 단맛을 추가해 줄 조청.
1: 조청 들어가고요.
0: 네. 조청 없으시면 뭐 올리고당 꿀
1: 네.
0: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진간장.
1: 진간장.
0: 그다음에 국간장.
1: 네.
0: 살짝.
1: 네.
0: 염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1: 네.
0: 좋아요.
1: 오늘은 이 고운 고춧가루를 쓰신 이유는 뭐예요?
0: 왜냐면 입자 자체가
1: 예.
0: 작기 때문에 굳이 큰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섞어서 쓰는 게 좋지만은
1: 예.
0: 이게 조림용으로 간편하게 쓸 때는 텁텁한 맛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쓰는 게
1: 고운
0: 좋습니다.
1: 고춧가루를
0: 네.
1: 고추장과 섞어서
0: 그다음에 매실청.
1: 매실청.
0: 이렇게 하시고
1: 자, 이렇게 조림 양념.
0: 네, 조림 양념장을 이렇게
1: 예.
0: 미리 잘 만약에 설탕이 들어가면
1: 예.
0: 한번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설탕에 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예.
0: 보관을 하실 때는 한번 끓여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렇게
1: 네.
0: 조청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1: 자연스럽게
0: 과정
1: 끓일 것 같은데요.
0: 생략을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조림 양념까지 준비를 했고 이제 그럼 한번 맛있게 한번 졸여볼까요?
0: 네.
1: 냄비에 좀 열을 올리나요?
0: 예, 열을 좀 달구고요.
1: 예.
0: 식용유.
1: 식용유 두르고.
0: 그다음에 아까 삶은 땅콩
1: 예.
0: 넣어주시고요.
1: 삶은 땅콩 넣고
0: 살짝만 여기서
1: 예.
0: 어차피 조릴 거기 때문에요.
1: 네.
0: 많이 여기서 익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한번 이렇게 가볍게
1: 네.
0: 볶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니 감자도 우리가
0: 네.
1: 좀 익혔는데
0: 네.
1: 아니 감자가 이렇게 부스러질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근데
0: 모양이
1: 어느
0: 살아있죠.
1: 정도는
0: 네.
1: 예, 모양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여기에 네. 조림장을 한번 여기 넣어주실까요?
1: 자, 근데 선생님 네. 이제 매운 장을 이제 넣잖아요, 조림장을. 네. 타지 않게 어떻게 좀 조심히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0: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약불.
1: 약불.
0: 센 불에서 하게 되면 예. 고추장이 타기 때문에 쉽게 예. 타기 때문에 아니면은 약간의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0: 중간중간 네. 보시고 자, 제가 혹시나 네. 모르는 물도 준비해봤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아, 이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어질 때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1: 감자가 부서지면 예. 모양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살짝만.
0: 저도 이제 간장으로 항상 도려지 감자를 많이 먹었었는데 네. 그때도 맛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빨간 양념, 맞습니다. 매콤한 양념으로. 네. 확실히 붉은 고춧가루보다 네. 고운 고춧가루 하니까
1: 색깔이 잘 나고.
0: 네, 색깔이 잘 나고 잘 스며드는 네. 것 같아서 더 먹음직스러워요. 네. 셰프님, 네. 어느 정도 졸여주면 될까요, 이제?
1: 감자가 여기서 아까 60% 정도 익혔잖아요. 예? 여기서 다 완전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감자가 살짝 찔러갔을 때 다 쑥 이렇게 식혜 들어갈 때까지.
0: 예. 약불에서
1: 불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0: 다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네.
1: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네. 물을 하고 이제 간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씩 농도가 이렇게 감자하고 예. 땅콩이 잘 버무려질 수 있게끔 졸여주시면 돼요.
0: 중간중간에 졸여주면서 물을 네, 넣는다. 네.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항상 왜 이 땅콩이나 콩 같은 건 콩자반으로 많이 먹었는데 네. 이렇게 빨갛게 조림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고소하고 예? 감자의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예. 매콤 달콤이 아주 조화롭게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예. 한번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옮겨볼까요? 네.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0: 아주 매운 소스에, 매콤한 소스에 감자도 있죠. 그리고 아주 식감이 좀 땅콩도 있죠.
1: 네.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에 두고두고 이렇게 먹어도 예. 아주 맛있는 밥 반찬이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한 번에 두 가지 반찬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네. 부분이에요. 향도 너무 좋고요. 이 포근포근한 핵감자로 만들어서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1: 제가 일반 이거 고추장을 했지만은 예. 좀 매운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청양 고춧가루나 청양 고추장 요즘에 잘 나오니까 네. 활용하셔도 좋아요.
0: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쪽파를, 썰어놨던 쪽파를 살짝 이렇게 하고요. 네. 통깨. 통깨도 살짝 이렇게.
0: 그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 땅콩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 땅콩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깍둑 썬 뒤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생땅콩을 넣어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소금물에 감자를 넣어 3분에서 4분 정도 삶아주세요. 고추장, 조청, 진간장, 국간장, 고운 고춧가루, 매실청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식용유, 삶은 땅콩, 감자를 넣어 볶다가 조림장을 넣어 조린 뒤 물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땅콩 조림을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뿌리면 감자 땅콩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두부를 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 장아찌부터 영양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건강 만점 청경채 버섯 볶음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6: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가까워서 손에 닿을 것 같아.
1: 1, 2, 3. 네모난 구름 3개.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우리
2: 저거 없애버리자. 2, 3. 내가 제일 크거든. 3.
1: 닭이 이름 바로
3: 4. 나는 4야. 난 하나 더 많아. 1, 2, 3, 4. 구름 4개.
0: 안녕 친구야. 따라와.
3: 어?
0: 봐.
3: 4가 또 있네. 안녕 4야. 친구들을 좀 불러볼까? 4
1: 빼기 1은 바로 3.
2: 절대 안 돼. 난 3이야. 제일 큰 건 나여야 해.
3: 난 더 작아질 수 있어.
1: 이제 조금 낫네.
3: 오예! 정사각형으로 변신!
2: 정사각형이 뭐가 특별한 건데?
3: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돼. 바로 대문자 L. 그 중에 최고는 짱 튼튼해. 어떤 건지 알겠니?

아무것도 없잖아. 짜잔! 이런! 와, 이거 아주 멋진데! 이모자 정말 대단하잖아! 실례합니다.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0: 으스스해 보이는데?
1: 얘들아, 어디 가? 기다려봐. 도망가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곰한테도 가서 한번 보여줘볼까? 실례합니다. 혹시 제 모자를 본 적 있나요? 뾰족하고 검은데. 고맙습니다.

무서웠잖아. 얘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아이야야.

0: 말대 좀 으르렁대지 말고.
1: 실례합니다.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0: 이거 내 거야, 이리나.
1: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0: 내가 주웠단 말이야.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행운을 빌게요.

여기 마사와 꼬미 너희 구해줄게. 아, 작고 뽀송뽀송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귀 좀 봐. 근데 엄마 토끼는 어디 있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고마.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자, 여기 모두 붙일 수 있겠지? 난 얘들을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머야. 두고 봐. 자, 꼬마 친구들, 이제 게임할 시간이야.

얇았으면 식사 시작.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0: 준비해 하랴.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연?
4: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4: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0: 뭐? 조그만 게 뭘 한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 로보의 피닉스님이야.
4: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5: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4: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어? 네 마음 받아줄게.
6: 네가 왜 감동을 해?
7: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4: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5: 아이스걸 짓인가?
3: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가?
8: 마팀장님,
4: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자! 타이탄 액션! 무슨 상황이야?
0: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살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1: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에 깨는 수밖에. 제이, 네.

0: 준비해.
1: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2: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1: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다음 분 준비해주세요.
0: 자자, 조심조심.
2: 피닉스님.
0: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1: 훌륭하게 버텨줬어.
2: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0: 천만에.
1: 자, 그럼 이제 내려가.
3: 어?
0: 아이스걸?
3: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이카루스!
3: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하!

0: 보자고.
1: 어쩌지? 그만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4: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4: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2: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4: 반장아!
5: 다행이다.
4: 아빠! 왜 그래? 어디 다쳤니?
2: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6: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7: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4: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2: 너희들 어디 갔다 와?
1: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4: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그렇구나. 고생했네.
1: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2: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1: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4: 유리를? 왜?
3: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8: 아, 정 박사님이.
3: 정 박사님이 누군데?
8: 그야, 파이어로브의.
3: 파이어로브의?

0: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1: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2: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3: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0: 다이어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아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럼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3: 태호야!
2: 난 괜찮아. 너희들을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에?
5: 피닉스 액션! 차! 아!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5: 어딜? 아차! 아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4: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 애가 넘치시네!
4: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5: 어디?
4: 정말 고마워 얘들아.
5: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4: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안전!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누구라?
1: 내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
0: 아, 재밌는 바비?
2: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3: 네가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
1: 오늘은 화장을 해볼 거예요.

0: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오, 봤어?
1: 아니, 재미없어서 안 봤어.
0: 아, 다들 재미없대. 어떡해야 재밌지?
1: 저렇게.
2: 저거다. 저 정도는 돼야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거야.
0: 공초이, 나랑 같이 재밌는 재밌는 형제들 하자.
3: 응?

0: 바비보다 훨 낫다.
1: 반기요.
0: 마시멜로 토끼에 반했어요.
2: 어? 곰시멜로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조수, 혹시 곰시멜로
3: 방송 중이에요.
2: 아니, 그걸 왜 이해? 그래서 곰시멜로가 줄었군. 당장 빼지 못해.
3: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1: 죄송해요, 철수님. 재밌는 것 좀 보여주느라.
3: 오, 이봐, 반응 좋은데?
1: 오, 나 다음에 뭐 할지도 벌써 생각했다?
3: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밌는

저 똥 아니에요. 초콜릿 바위를 똥처럼 뭉친 거예요. 진짜 똥과 쪽 같이 만들어볼까요?

0: 어린이들! 똥 먹으면 안 돼!
1: 지금 방송 주고? 잠깐만요.
0: 똥에는 각종 세균이 들어있어서 똥을 먹었다간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1: 아이 참! 이거 똥 아닙니다. 초콜릿 파이를 만나봅니다.
0: 뭐? 아니, 음식으로 왜 그런 장난을... 손은 깨끗이 씻고 만든 건가?
1: 당연하죠. 오! 오늘은 반응이 더 좋아! 왔다! 재밌는 형제들 구독자 1000명 가자! 오예!
0: 이봐! 난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핫초코 가게에서 이상한 장난은 금지다! 알겠나?

0: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하자. 경찰서가 자꾸 뭐라 해서 안 되겠어.
1: 그니까.
0: 응, 싫어.
1: 그래, 우리 오늘 방송 슈럽으로 그림 그리기 할래?
0: 오, 좋은.

0: 초코, 딸기, 그리고 또
1: 뭐가 있지? 더 없나?
0: 이건 뭐지?
1: 줘봐. 아, 청포도 시럽인가 봐.
0: 오, 그러네.
1: 가자. 가자.
2: 간만에 조용히 핫초코를 마시는군.
3: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재미있는 형제들 해야죠. 다시 재미있는
4: 안 합니다.
3: 철수님은 재미있는 형제들 안 보시나? 전 팬이거든요. 지금 방송하고 있네. 아유, 놓칠 뻔했네.
0: 짠! 저는 초코 시럽으로 푸바오를 그렸어요. 어때요?
1: 짠! 저는 청포도 시럽으로 애벌레를 그렸어요. 누가 더 잘 그렸나요?
5: 곰초이, 바비, 재미있는 형제들 오늘도 꿀잼. 바비, 둘 다. 초코 푸바오 먹고 싶다.
3: 나는 초코 푸바오. 철수님은요? 가만. 저건?
4: 네? 시럽이 아니라 세제 같은데?
0: 이번에는 푸바오 식빵이랑 애벌레 식빵 먹어볼게요.
1: 잠깐만요.
6: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7: 곰초이, 그거 청포도 시럽 아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야.
0: 진짜요? 거기서 맛있는 냄새 나는데?
7: 냄새만 그런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알겠습니다. 진짜 세제라고?

0: 앞으로 세제 같은 거 먹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죄송하면 여기 청소 좀 도와주겠나? 요즘 조수가 바빠서 핫초코 가게가 엉망이군.
0: 그러네요.
1: 난 배달하러 이만.
0: 아, 네, 다녀오십시오. 얼른 카프터 치우고.
2: 곰씨! 곰씨?
0: 어떡해! 변신! 변신!
2: 우리 다음 방송.
3: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미안한데 나 이제 재밌는 형제도 못할 것 같아.
2: 응? 왜?
3: 그것 때문에 출수님이도 못 듣고. 안 되겠어.
2: 그래? 어쩔 수 없지.
3: 이번엔 젤리 재밌게 먹게 하려고 했는데.
4: 딱 젤리 먹는 것까지 말게. 나 젤리 좋아하거든.
5: 안녕하세요. 우리는
6: 재밌는 형제들.
2: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4: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재밌게 젤리를 먹어볼게요.
2: 먼저
4: 지렁이 젤리.
5: 계속해줘.
1: 맛있게 드십시오. 아, 배달은 다 했고 곰초이는 청소 잘 하고 있으려나? 어? 아이!

0: 이번에는 이 젤리를 한 입에 다 먹어볼게요.
1: 이게 무슨 젤리지?
0: 맛있는 젤리겠지.
2: 어, 그건 먹으면 안 돼! 멈춰!
0: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알겠죠? 자, 한 입에.

0: 철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1: 어린이들, 이건 젤리가 아니다. 빨래할 때 세탁기에 넣는 캡슐형 세제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세제? 그게 세제였어?
2: 엄마, 지난번에 산 젤리 어디 있어요?
3: 찾아봐. 지난번에 사둔 거 어디 있을 건데.
2: 어? 젤리다.
0: 새로운 건가? 난 젤리인 줄 알았지. 미안해.
2: 아니야, 안 먹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4: 철수님, 저 이제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을 겁니다. 철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먹을 겁니다.
5: 곰철수님, 이거 보셨습니까? 어? 재미있는 형제들에 나온 곰철수님 인기가 최고입니다.
4: 우와, 저 곰인형 누구? 안정 곰돌이 멋져요. 저게 세제구나. 곰돌이가 형제들을 살렸네.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 철수님, 우리 같이 방송해보면 어때요? 제목은 안전한 형제들.
5: 그럼 전 당장 구독하죠. 예예.
6: 안 한다.
4: 참, 우리 인기수 떨어질 수 있다고요. 철수님? 네? 철수님, 제발요. 김성민이 같이 부탁하잖아요. 철수님, 제발요.
6: 내가 원하는 건 인기가 아니에요. 혼자만의 핫초코 타임. 하지만 쉽지 않군.
5: 제발요.

0: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리자.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이야, 이야. 너무 힘들다.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싶은데. 우와! 사장 모터바이크다! 우와! 어떻게 사장 모터바이크를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나 사장 모터바이크 탈래! 우와! 선수님, 저도 사장 모터바이크 탈래요!
1: 서울 타요, 산악 모터바이크!

0: 선생님! 저도 산악 오토바이크 타고 싶어요.
1: 좋아요. 따라오세요.
0: 아니, 따라오겠습니다. 아니, 좀 태워주시지. 아니!

0: 나 탄다면이 드디어 산악 모터바이크를 탄다. 그럼 출발해 볼까? 브랑브랑 브랑브랑.
1: 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어,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있습니다.
1: 아, 이 바이크는 어린 아이들이 타는 바이크예요.
0: 어? 어린 아이들도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요?
1: 네, 탈 수 있습니다.
0: 면허증 없이도 타도 되나요?
1: 네, 이 정해져 있는 트랙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실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오!

0: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오? 오? 오? 어, 지금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어, 엉덩이 안 아프세요?
1: 괜찮아요. 산악 모터바이크에는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0: 어, 완충기? 아, 모터바이크에도 달려있고 자전거에도 달려있고 자동차에도 달려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기야?
1: 이야, 맞아요, 탄담에. 산악 모터바이크에는 다른 모터바이크들에 비해 완충기가 되게 길어서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해줄 수 있어요.

0: 그래서 아프지 않게 탈 수가 있는 거구나.
1: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산도 탈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0: 산이요? 산을 간다고요?
1: 바로 보여줄게요.
0: 아니 어떻게 산을 가요? 와 말도 안 돼! 멋있다! 우와!

0: 워낙 모터바이크는 어떻게 산길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산악 모터바이크. 최고 속도 시속 110km. 울퉁불퉁한 흙길이나 높은 산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 산악 모터바이크가 산길을 잘 달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바로 바퀴! 이렇게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에는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여러 개 달려있어서 산길을 잘 달려갈 수 있거든. 그런데 같은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이 아닌 매끄러운 일반 바퀴를 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흙만 파이고 바퀴만 계속 헛돌게 돼. 그래서 이렇게 비탈진 흙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같은 산악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의 바퀴를 달게 되면 비탈진 흙길도 잘 올라갈 수 있어. 그건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흙을 꽉 잡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퀴가 땅바닥에 잘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해. 깍두기 모양의 바퀴는 접지력이 크고 일반 바퀴는 접지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길에서 달리는 힘이 달라진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도로를 달리는 바퀴와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가 다르단 얘기지. 눈으로 확인. 짜잔, 여기 바닥이 평평한 신발이 있어. 이 신발을 신고 비탈길을 올라가 볼게. 으악!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비탈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 볼게. 울퉁불퉁한 신발 바닥이 흙을 꽉 잡아주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

0: 힘을 접지력이라고 하고, 접지력이 있어야 바퀴나 신발이 땅바닥과 마찰을 일으켜서 굴러가거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1: 아하! 산악 모터바이크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잘 달리는 비밀은 땅에 딱 붙는 힘, 접지력을 크게 해주는 바퀴 때문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우와 맛있겠다. 호또가 너 왜 노른자는 안 먹어?
1: 노른자는 목 막혀서 먹기 싫어.
0: 너 그렇게 음식 골라 먹으면 빈혈 생길 수도 있어.
1: 빈혈? 빈혈이 뭐야?
0: 아이고, 엄마가 그랬는데 피가 모자란 거래. 그러면 어지럽고 쓰러질 수도 있어.
1: 정말?
0: 그래, 너 빈혈 때문에 쓰러진 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1: 봉구가 쓰러졌어?
0: 그래!
1: 봉구가 누구야?
0: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신난다.

0: 오질오질 비밀. 동구가 사는 시골 마을에 진주라는 아이가 오면서 그 일이 생겼어.
1: 안녕, 난 진주라고 해. 서울에서 왔어.
2: 복구!
3: 이쁘다!
2: 예쁘긴 뭐가 이쁘노? 맞지? 얼굴만 하얗네.
1: 어? 이게 뭐야? 설마 너네 촌스럽게 옥수수 먹는 거야? 서울에선 이런 거 안 먹어. 서울에선 이런 거 먹어. 이런 과자 먹는다.
0: 서울에서 온 편식쟁이 진주 때문에 봉구가 변하기 시작했거든.

0: 맛있다.
1: 어느 날 친구들끼리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갔을 때였어.
0: 어머. 너네 촌스럽게 콩을 먹니? 넌 밥에도 콩이 있네?
2: 어이구, 너 콩을 왜 뺐는데?
3: 내 원래 콩 안 좋아한다.
0: 그리고 나물, 달걀. 요즘에 누가 이런 거 먹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2: 그건 뭐지?
0: 이건 빵, 이건 소세지. 한번 먹어볼래? 너도 먹어봐.
2: 고맙지.
0: 맛있지.
2: 엄청 맛있다.
0: 맛있지.
1: 이렇게 진주가 싸온 빵을 먹은 뒤로 공구가 편식을 시작한 거야.
4: 예? 나 지금 뭐 하는 거? 근데 지금 콩만 골라라는 기가? 어?
3: 요즘 누가 콩을 먹노? 서울에서 안 먹는다.
5: 이봐, 서울이가. 그리고 니 나무는 손도 안 대네.
4: 아휴, 뭔가 아파요. 요즘에 야가 나물뿐만 아니라 계란하고 콩이랑 이런 것도 안 먹고 맨날 빵하고 맞다 그 소사지? 소사지인가 그것만 찾는다 이거.
5: 소사지가 뭐가 소사지?
3: 소세지! 내도 서울도 지주처럼 빵이랑 소세지 같은 것만 먹고 싶다.
5: 근데 나 안 먹냐?
3: 안 먹이다! 빵이랑 소세지도!
1: 그렇게 편식을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어.
0: 너 몇째야?
2: 나? 13번째.
0: 13? 대박이다.
6: 오, 내 동이네.
0: 진주다.
3: 진주야.
0: 어서야.
3: 진주야.
1: 빈혈이 생겨.
2: 근데 누나 편식을 하면 왜 빈혈이 생기는 거야? 왜?
3: 그게 그러니까 편식을 하면 몸이 아야해서 아야 하니까 왜 그럴까요?
2: 아이 누나 또 몰라?
1: 하지만 이럴 땐 통이 실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대.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빈혈 딱지야. 빈혈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어? 적혈구나.
8: 안녕.
1: 근데 빈혈 딱지인데 왜 나왔어요?
9: 우리 적혈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빈혈이거든.
2: 적혈구가 왜 부족한데요?
9: 아, 우리 적혈구는 4개월밖에 못 살고 죽어. 대신 매일 죽은 만큼 적혈구가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편식을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
2: 어떤 문제요?
3: 안녕.
9: 출발합니다. 우리 적혈구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지.
10: 적혈구.
11: 아, 바빠.
10: 드디어 때가 된 건가.
9: 그러다 4개월이 되면 죽게 돼.
12: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
10: 나는 먼저 간다. 너는 남아서 산소 배달을 부탁해.

0: 여기는 우리가 있을 테니까 응, 얼른 가서 산소 배달해.
1: 네? 아저씨, 안녕.

0: 전달해줄 때나 못 전달해줄 때도
1: 가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2: 말고
1: 착해이그 착해이그
0: 저렇게 항상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이제 못 보자니.
3: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우리 적혈구가 4개월은 다 채우고 지랄을 다 하고 갔잖냐.
4: 그래도

0: 이렇게 매일 죽어가는 적혈구들이 있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1: 우리 따라와 보세요. 아이고.
0: 그만큼 또 매일 새로운 적혈구가 태어나.
1: 아이고, 맛이 왔구나. 어휴, 똘망 똘망한 게 산소를 아주 잘 나르게 생겼네. 자, 우리 적혈구 어린이들.
2: 네.
1: 자, 안녕. 앞에 있는 이 선배처럼만 해주면 돼요. 알맞은 목소리와 발음. 오. 이 발의 각도. 아주 완벽합니다.
3: 자, 따라해볼까요?
4: 착해그 꽉 잠세요.
1: 네. 자, 그럼 이제 가서 산소를 배달하죠.
3: 자, 이선생님 따라오세요.
0: 이렇게 새로 태어난 적혈구들은 선배 적혈구들과 함께 산소를 받아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했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5: 큰일 났습니다. 철분이 모자라서 새로운 적혈구들이 태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왜? 뭐 때문에?
5: 그게 본부가 철분이 들어있는 콩, 옥수수, 달걀, 노른자, 나물 등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1: 뭐야?
0: 그랬어. 적혈구를 만들 때 철분이 필요한데 본부가 철분이 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새로운 적혈구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거야.
6: 철분이 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적혈구들이 새로 태어나지 않아요?
0: 그래.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 우린 4개월마다 죽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적혈구가 탄생하지 않으면 몸에 적혈구가 부족해진단 말이야.
7: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0: 그렇게 되면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뇌는 이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
8: 지금 산소가 필요한데 적혈구들이 왜 제때제때 안 오는 거지?
1: 적혈구, 적혈구. 자, 케이크.
9: 네느님, 산소 배달 왔어요.
7: 네느님, 산소 왔어요.
8: 아니, 이렇게 조금씩 늦게 오면 나 산소가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9: 아, 그러게요. 아, 새 적혈구들이 안 태어나서 산소를 운반할 애들이 모자라서 그래요.
10: 안녕히 계세요.
8: 어?
10: 자켈그, 자켈그.
8: 뭐야, 그냥 가는 거야?
10: 자켈그, 자켈그,
8: 자켈그. 이상, 이상.
10: 자켈그.
8: 심장, 적혈구 모자르대. 빨리 뛰어서 적혈구들 좀 자주 보내줘. 빨리.
0: 매누님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적혈구들이 여러 번 산소를 배달하게 했어. 이렇게 남아 있는 적혈구들이 일을 더 많이 해서 평소와 같은 양의 산소를 배달했지. 하지만 공부의 편식이 점점 더 심해졌고
7: 빵이랑 소세지도
0: 매일매일 적혈구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새로운 적혈구들이 태어나지 않아 적혈구들이 더 많이 부족해졌어.
1: 아니, 오늘 죽은 적혈구가 100이 넘는데 이렇게 새 적혈구들이 안 태어나면 우리 이러다 죽어요.
5: 아, 선생님, 공구가 편식이 더 심해져서 철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진짜로 부족해요.
1: 아유, 어떡하지?
4: 적혈구! 적혈구!
9: 새로운 적혈구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8: 저희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9: 너무 힘들어요.
8: 벌써 몇 분째 돈지 몰라요.
0: 결국 온몸은 난리가 났고 무리하게 뛰던 심장도 뇌누님도 힘들어져서 공구가 쓰러지게 된 거야. 어린이들은 적혈구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데도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옥수수, 콩, 시금치 같은 초록잎 채소같이 철분이 많이 든 음식

0: 음식을 먹어줘야 해.
1: 아하!
0: 철분 때문이 아니어도 우리 어린이들은 키도 크고 몸도 자라야 하니까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제발 편식하지 말아줘. 응? 약속!
1: 약속! 이제 편식 안 하고 뭐든 다 잘 먹어야지.
2: 그래, 우리 뭐든지 잘 먹고 튼튼하게 쑥쑥 잘 크자.
1: 그래 누나. 근데 누나, 응? 봉구는 어떻게 됐어?
2: 봉구가 어떻게 됐냐면, 봉구는 빈혈도 치료하고 다시 튼튼해졌어.
3: 어머, 너네 촌스럽게 옥수수를 또 먹니?
2: 내는 촌스러워도 골고루 다잘 먹을게나. 니도 비뇨 안 걸리려면 편식하지 말래. 그리고 진주의 편식하는 습관도 고쳐줬대.
1: 우와, 잘 됐다. 누나, 나 이제 이 노른자도 먹을 거야.
2: 우와, 우리 호떡이 최고.
1: 누나, 그럼 나 이 비뇨 딱지 주는 거야.
2: 노래 잘하면
1: 그건 자신 있지.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예.
2: 공급하는
1: 적혈구 만들 때
2: 철분 필요해.
1: 달걀 노른자
2: 시금치 고기
1: 철분이 많지.
2: 우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1: 쪼쪼쪼.
2: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어린이들은
1: 철분 꼭 필요해.
2: 편식하지 말고
1: 골고루 먹어.
2: 빈혈 예방하고
1: 튼튼해지죠.
2: 우와, 저 여기.
1: 우와, 빈혈 딱지 맞았다.
2: 이거 드라이 아이스야. 아이스크림 녹지 말라고 넣어주는 거야.
1: 아, 얼음이구나. 뜯어보자.
2: 안 돼.
1: 아, 왜 깜짝 놀랬잖아.
2: 아, 드라이 아이스 만지면 손 다쳐.
1: 무슨 얼음을 만진다고 손이 다쳐.
2: 얼음이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라니까. 너 드라이 아이스 만졌다가 손 다친 중견마마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중견마마. 임금님 부인 중견마마.
2: 그래, 오늘은 기억이 나는구나.
1: 그 손 다친 얘기? 그건 기억 안 나.
2: 그럼 그렇지.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오늘도 다시 얘기해줄게.

0: 통신 드라이 아이스맨. 쨍쨍, 뜨거운 여름이 오기 시작하면 중전마마는 더위를 심하게 탔다.
1: 어우, 더워라, 더워요.
2: 중전, 내 중전이 가장 좋아하는 이 약과를 가져왔어. 한번 자셔보시오.
1: 더워서 입맛이 없사옵니다.
2: 아이, 자꾸 이러면 기운을 잃게 돼서 정말 큰일 났단 말이오.
1: 아, 뭔가 시원하고 달달한 걸 먹으면 입맛이 돌 것 같은데.
2: 아, 시원한 거? 내가 그럴 줄 알고 김내관에게 얼음 과자를 가져오라고 일러다.
1: 얼음 과자요?
2: 그렇소.
1: 됐사옵니다. 전화는 작년 여름 사건 기억 안 나시옵니까?
2: 아, 그 작년 여름 사건!
1: 예!
2: 기억 안 나.
1: 그럼 이 중전이 그 기억을 떠올려드리죠.
2: 좋아, 좋아!
3: 아이, 참 덥군.
1: 아, 더워요, 전화.
2: 아유, 많이 덥소.
1: 더워요.
2: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댈 위해 준비한 게 있어.
1: 뭐예요?
4: 달달한 얼음 과자 대령이요.
2: 시원하게 드셔보시고요.
1: 전하, 이게 무엇이옵니까? 줄줄 다 녹았사옵니다.
2: 누구인가? 누가 얼음 과자를 녹게 만들냐 말이다! 여봐라!
4: 예, 전하! 아니, 녹지 말라고 얼음까지 심어놨는데.
2: 그럼 당장 끌고 가라!
4: 예, 전하!
1: 아니, 얼음을 놔드릴게요.
0: 작년 여름

0: 아이스크림이 다 녹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1: 그때 얼음 과자가 다 녹지 않았사옵니까?
2: 하지만 이번엔 다르오.
3: 달달한 얼음 과자 대령이요. 자.
1: 어머, 그대로야.
2: 자, 한번 드셔보시오.
1: 어머. 시원해. 맛있어.
2: 맛있어. 아, 시원함이 여기까지 느껴지오.
1: 그런데 김내관, 예. 이번엔 어찌하여 얼음 과자가 녹지 않은 것이오?
3: 아, 네, 마마. 이게 다 이 드라이 아이스 때문이옵니다. 이것 때문에 얼음 과자가 녹지 않았사옵니다.
1: 하얀 눈을 뭉쳐놓은 것 같구나. 전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차가운 눈을 만지는 영광을 누려봐도 되겠사옵니까?
2: 얼마든지 만져보시오.
1: 감사합니다. 우와.
2: 이게 무슨 일이오? 당장 어이를 불러라. 어이를.
0: 드라이 아이스를 만진 중전마마는 손을 다치고 말았다. 그렇게 그날 또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었다.
4: 드라이 아이스를 손으로 만지면 정말 다치는구나.
0: 그렇다니까.
4: 근데 누나, 왜 드라이 아이스를 손으로 만지면 다치는 건데? 왜?
5: 그게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아주 나빠서?
4: 아니, 나쁜 걸 왜 아이스크림이랑 주겠어?
5: 그치, 나쁜 건 아니겠지. 그럼.
0: 아,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드라이 아이스 딱지! 드라이 아이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누구세요?
6: 나는 드라이 아이스맨! 만나서 반갑다.
5: 네, 반가워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맨, 왜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면 손이 다쳐요?
6: 그건 드라이 아이스가 얼음보다 엄청 차갑기 때문이다.
4: 얼음보다도요?
6: 얼음은 무척 차갑다.
7: 자, 다 같이.
8: 얼음맨!
6: 그래서 내신은 아이스크림이 녹지 말라고 얼음과 함께 두었지.
2: 아니, 참 덥고.
6: 하지만 너무 더운 날씨 탓에 시원한 얼음도 금방 녹기 시작했다.
4: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지켜낼 수가 없어.
9: 우린 여기까지야.
6: 시간이 흐르면 얼음은 결국 다 녹아 물이 되었고 덩달아 아이스크림도 녹아 줄줄 흘렀다.
1: 이게 무엇이옵니까? 줄줄 다 녹았사옵니다.
6: 바로 이럴 때 나의 진가가 발휘됐지. 나는 드라이 아이스맨! 드라이 아이스는 얼음보다 더 훨씬 차갑다.
9: 여기까지야.
6: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얼음이 지쳐 녹아버려도 드라이 아이스는 지치지 않고 계속 차가운 기운을 뿜어낼 수 있다. 이렇게 차가운 나의 힘 덕분에 아이스크림은 나와 함께 있으면 잘 녹지 않는다.
1: 시원해. 맛있어.
2: 맛있어.
4: 드라이 아이스가 엄청 차가워서 아이스크림이 잘 안 녹는 거구나.
5: 그렇게 차가운 걸 손으로 만지면 손이 엄청 시렵겠네요.
6: 시린 정도가 아니라 동상에 걸린다.
4: 네? 동상이요?
2: 얼마든지 만져보시오.
6: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기 전 진전만

0: 나의 손가락에서.
1: 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2: 난 피 속에 물과 영양분이 혈장.
3: 나는 피를 굳게 상처를 치료하는 혈소판.
4: 나는 몸속에 나쁜 균들과 싸우는 백혈구.
5: 피사총사는 혈관을 돌며 손가락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가져다 준다. 그래야 손가락이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전마마가 드라이아이스를 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 나는 드라이 아이스맨.
5: 우리가 뿜어낸 엄청 차가운 냉기가 중전마마 손에 전해지자마자 아주 빠르게 피사총사가 지나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었다.
6: 길이 좁아졌네.
7: 지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4: 안 돼. 우린 반드시 가야만 해.
6: 그래. 빨리 손가락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된다고.
4: 나 좀 밀어봐.
5: 혈관이 좁아지면 피사총사는 혈관을 지나가기 무척 어려워진다. 피사총사가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손가락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전달받지 못했다.
8: 산소가 필요해. 영양소도 필요해.
5: 손가락 세포는 계속 피사총사를 기다렸지만
7: 못 지나가겠는데?
6: 아, 못 가, 못 가, 저기.

0: 결국 손가락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지 못하고 꽁꽁 얼어 죽을 수도 있다.
1: 아휴, 드라이아이스를 만지면 동상에 걸리는구나. 절대 만지면 안 되겠다. 응응, 절대 안 돼.
2: 그렇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안전하게 잘 얼릴 수 있도록 모두 조심하길 바란다. 그럼 난 이만. 드라이 아이스맨!
3: 네, 조심할게요.
1: 아, 이렇게 포장을 해준 거 드라이아이스를 만져서 손이 다칠까 봐 이렇게 한 거구나.
4: 그래, 그러니까 이 포장지 막 뜯고 그러면 안 돼.
1: 알았어, 누나. 안 뜯을게.
4: 응?
1: 근데 누나, 응? 중전마마는 어떻게 됐어?
4: 어? 중전마마가 어떻게 됐냐면
5: 절대 안 만질 것이 옵니다.
4: 동상에 걸린 손을 잘 치료하고 드라이 아이스는 절대 만지지 않았대.
6: 전하, 정말 시원하고 막 나옵니다.
7: 그래, 그래, 그래. 시원하, 정말 시원합니다.
8: 시원하, 달콤합니다.
6: 시원하, 정말 맛 나옵니다.
7: 그래. 올여름 다들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자꾸나.
9: 승은이 만족합니다, 전하.
7: 그래.
4: 우리도 올여름 시원하게
1: 건강하게 하자. 누나, 어? 그럼 너희 드라이 아이스 딱지 주라.
4: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1: 좋아, 좋아.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어.

연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1: 2024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꽁냥이 챌린지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꽁냥이 챌린지의 원조 주인공은? 바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이 고양이입니다. 얼마 전 한강 위를 걷던 이 고양이가 집냥이가 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양이를 부탁해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2: 꽁꽁아, 꽁꽁.
3: 무서워?
4: 거의 하루 종일 안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3: 근데 홈캠에 찍힌 거로는 제가 자거나 이럴 때 또 열심히 움직여서.
1: 그동안 밖에서 힘든 생활을 했던 꽁꽁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위 고양이가 집냥이가 된 사연 들어보실래요? 꽁꽁이는 처음에 한파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5: 아,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SBS 네.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5: 아, 네, 저 MBN의 이시열 기자라고 합니다.
6: 꽁냥이님을 보도하셨던 기자님.
5: 네, 제가 보도했었습니다.
0: 갑자기 천장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지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5: 제가 당시 이제 수습 기자 갓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인데, 근데 날씨가 엄청 추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파 이제 사고나 그런 현상을 이제 보도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영상에 들어와 있던 것 중에 이제 고양이가 말 그대로 한강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런 기사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1: 2021년 뉴스 보도 후에 이 고양이 영상에 대한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5: 그때 저도 그게 촬영하고 보도가 나간 시점 21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3년이 넘었죠. 근데 24년에 갑자기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제 생일날에 아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잠깐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누리꾼들이 거기에 이제 리듬을 붙이고 이제 또 춤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재해석이 돼서 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 얼어붙은 돌을 던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1: 이렇게까지 막 순식간에 좀 집중받았던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인터넷이나 또 뭐 다른 회사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이번엔 한파 뉴스 보도에 들어갔던 영상을 찍은 촬영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그 유명한 꽁꽁이를 촬영하신 기자님 맞으시죠?
3: 네, 맞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2: 2021년 겨울 한파로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던 날.
3: 그때 제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파 취재를 왔었거든요. 여기 얼어있는 한강을 찍으러 왔었는데 그때 도와주던 후배가 저 한강 위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무슨 소리지? 한강에 고양이가 왜 있지? 하고 줌 당겨서 보니까 실제로 그 고양이가 한강 위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취재 끝나고서 그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한강을 걸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걔가 마실 물이 없어서 얼지 않은 곳까지 가느라 한강이 얼으면 그렇게 가로질러 간 건데 그때 좀 많이 안타깝고 이제 물이라도 사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2: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그 고양이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이동학 기자. 사진을 비교해보니 같은 고양이였습니다.
3: 최근까지도 그 고양이를 이 뚝섬에서 봤다라는 댓글을 보고 그럼 아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와서 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2: 한강을 다시 찾은 그는 운명처럼 12분 만에 그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이끌리듯 녀석을 쫓아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그 후 2주 동안 한강을 오가며 물과 먹이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3: 네. 얘를 이렇게 계속 밖에 두는 것보다 실내에서 지내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2: 결국 그는 고양이를 구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도 영하의 날씨에 무척 추웠다는데요. 포획틀 안에 먹이 주위를 맴돌며 한참을 망설이던 녀석을 몇 번의 시도 끝에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촬영 기자의 집으로 오게 된 꽁꽁이. 새로운 공간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을 들어서니 꽁꽁이를 위한 공간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꽁꽁이는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고양이 물건만 보이고 꽁꽁이는 안 보이네요. 여기 2층에 꽁꽁이 맞죠?
3: 일단은 짐이 엄청 많아졌죠. 원래 저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고양이 집에 사는 건지 제 집에 고양이가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고양이 용품들이 많아졌습니다.
2: 이곳에서 꽁꽁이를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꽁꽁아, 너 신수 환해졌다. 얼어붙은 한강에서 물을 찾아 헤매던 고양이가 이젠 집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꽁꽁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요? 외부인의 방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꽁꽁이.
5: 꽁꽁아, 뭔 사람도 가서 무서워? 쫄았네. 꽁꽁. 큰일 났네.
2: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은데요?
5: 꽁꽁아. 꽁꽁. 무서워서 어떡하냐? 어떡하지? 이거 그 사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6: 보통 손님이 오면 이렇게 숨어버려요?
5: 손님이 그동안 잘 안 왔었는데요. 손님 오면 거의 숨는 것 같더라고요.

0: 가스 검침하러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캣타워 같은 데 숨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신 건또 처음이라 많이 놀란 것 같아요.
1: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는 꽁꽁이를 위해 제작진이 잠시 철수했습니다.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집사만 있는 걸 확인하더니 1층으로 내려가는 녀석.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사는 아직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꽁꽁이를 위해 한동안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지금 이제 데려온 지 얼마나 됐나요?
0: 올해 1월에 데리고 왔으니까 아홉 달된것 같아요. 그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그 나와서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소파 밑으로 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안 좀 살펴보고.
1: 처음엔 집사를 굉장히 경계했던 꽁꽁이. 공포에 질려 구석에 꽁꽁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과연 꽁꽁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맞았을까요?
0: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왕이면은 앞으로 남은 그 묘생을 되게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으면은 한 1, 2년 정도는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더라도.
1: 꽁꽁이가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집사님.
0: 꽁꽁아. 놀랬어.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
1: 그래도 처음보다 조금 가까워진 꽁꽁이와의 거리 더 좁히기 위해 계속 애쓰는 중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이렇게 조금 사람 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려고 매일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확실히 겁을 안 먹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는 꽁꽁이.
0: 갑자기 저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여기 식탁 밑에 숨숨집이 있었거든요. 박스로 된 숨숨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더니 막 열심히 활보를 하는 거예요, 집안을. 그러더니 다시 들어가고, 먹을 거 먹고. 아, 그래서 얘가 이제는 이제 조금 마음을 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1: 이렇게 집사 가까이서 놀다가도 집사가 움직이기만 하면 36개 줄행랑을 친다는데요.
0: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은 갑자기 호다닥 다시 2층으로 가고 놀래서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미안.
1: 게다가 집사가 꽁꽁이와 놀아주려고 하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꽁꽁이. 집사님, 아,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0: 고양이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니까 놀이를 하루 15분 이상 해줘야 이제 건강에도 좋고 주인하고 집사하고 교감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얘가 실내에서만 지내는데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얘가 나랑 있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1: 집사와 조금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멀어지는 꽁꽁이.
0: 쟤도 나랑 여생을 함께 할 거라면은 그러면은 서로 놀이도 하고 교감도 있고 하는 게 제한된 공간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1: 집사는 꽁꽁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책과 영상을 통해 꽁꽁이와 거리 좁히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꽁꽁이는 바깥 생활보다 집 생활을 더 좋아할까요?
0: 어쨌든.

0: 이 친구가 여기 살게 된 거는 저 꽁꽁의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제 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더 공부를 해서 저 친구한테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다.
1: 집사는 꽁꽁이와의 만남부터 근황까지 소중한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2: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오랜만이다.
2: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예전에 왔을 때랑 집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진짜.
3: 완전 집이야.
2: 아니, 이게 뭐, 사다리도 있고, 이거 해먹도 있고, 저기 캣타워도, 와, 완전 진짜, 꽁꽁이를 위해 모든 걸다 준비해 놓으신. 저 뒤에 있는 카메라도 설치 직접 하시고.
3: 이렇게다.
2: 아.
3: 밖에 있으면,
2: 네.
3: 고양이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2: 어.
3: 또 보이시죠?
2: 거의 지금 없을 때는 이제 많이 내려와서 이제 보일 텐데.
3: 없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움직였다고 나오거든.
4: 처음에 이제 고양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2: 예.
4: 어떠셨어요?
2: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바깥에 그때도 이제 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한강 갔을까 했는데 이제는 좀더 따뜻한 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어 있어요? 아,
3: 꽁꽁아.
2: 친구도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다는 걸 알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3: 모르겠지? 꽁꽁아. 너 이시열 기자 아니?
2: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보도 안 했으면 이제 더 뚝섬에서 이제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여기로 와서.
3: 이시열 기자 덕분에 꽁꽁이가 인기 스타가 됐지. 데려오고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고양이 나이로 6살이면 한 사람 나이로 40 정도 된다는데? 너보다 나이 많으신 분을 갑자기 납치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은
2: 지금 이 친구가 벌써 6년이나 이제 혼자 이런 삶을 살다가 또 갑자기 이제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이런 행동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단기간에 바뀌면 또 그게 더 이상하거나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선생님 오셔가지고 솔루션 받으면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특별한 계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길냥이에서 집냥이로 새로운 묘생을 살고 있다는 꽁꽁이.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집사를 피해 달아나는데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화제의 고양이 꽁꽁이와 집사의 거리 좁히기를 위해 나흥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탁의 나흥식
3: 수의사입니다.
5: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유명한 고양이 때문에 여기 오긴 했는데 SNS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던 꽁꽁이 여기 맞죠?
3: 네,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5: 그러면은 꽁꽁이는 어딨나요? 지금?
3: 꽁꽁이는 위로 올라가서
5: 네.
3: 안 나오거든요. 항상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야
5: 처음인데요? 이렇게?
3: 그 사이에 있거든요. 키가 크셔가지고.
5: 여기 완전 백돈 있네.
1: 누구세요?
5: 지금 저를 엄청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서우면 동공이 확장이 돼요. 근데 지금 표정은 동공 확장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몬드 모양 형태로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서 귀를 보면 진짜 무서운 귀가 완전 뒤로 젖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징각이라고도 하는데 귀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서도 약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때리겠다. 1인 가구의 전형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복층의 원룸 형태.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환경적인 신경을 엄청 많이 쓴 티가 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휴직 공간이나 아이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보시면 흔적이 되게.
3: 한 바퀴를 돌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5: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정말 복층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슬로프 타고 쭉 내려와서 여기로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네. 이쪽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양갈래 길을 만들어준 거.
1: 평소 꽁꽁이는 1, 2층을 오갈 때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쪽 냉장고 윗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여기가 주된 공간이고 네. 여기가 이제 자기가 쉬는 쉬고 네. 자는 공간.
2: 네.
0: 자고 밥도 여기서 먹나요 그러면?
2: 밥은 네. 저기 자동급식기랑요.
0: 네.
2: 그리고 저기서도 주고. 그 여기 냉장고에 있잖아요.
0: 밥자리가 많네요.
2: 네.
0: 생각보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산발적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그때 그러세요.
2: 네.
0: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 때 밥자리 따로.
2: 네.
0: 그 다음에 화장실 따로.
2: 네.
0: 그 다음에 물자리 따로. 그 다음에 뭐 쉬는 공간, 자는 네. 공간, 노는 공간. 물론 노는 공간 이런 것들은 분리될 수 있는데 가장 만약에 아이가 여기가 가장 핵심 장소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쪽에 다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2: 아. 그러니까
0: 화장실도 하나 올라가고.
2: 네.
0: 밥 또 이쪽 위에서 먹고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물 마시고 쉬는 공간이 싸는 것까지 한 공간에 다 있어요.
1: 아하! 꽁꽁이의 주생활 공간인 2층에 모든 것이 배치되어야 하는군요.
0: 그래야지 걔가 밥 먹고 쉬는 동안 보호자님도 여기 생활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약간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2: 네.
0: 일단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봐보도록 네. 할게요.
1: 이제 꽁꽁이의 일상을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놀아주려고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꽁꽁이. 왜 그러는 걸까요?
0: 이 아이한테는 지금은 놀이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입양을 하셨나요? 대략?
2: 올해 1월에 돼요.
0: 올해 1월이면 대략 10개월 정도 네. 되신 거잖아요. 그 전에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2: 네.
0: 즐거운데 한낱 네. 인간이 만든 요 간단한 장난감이 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아직은 힘들 거예요.
1: 바깥 생활보다 덜 자극적인 집 생활에서 꽁꽁이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거리 좁힐 때도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리 좁힐 때 막 이렇게 다가가면 애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건 고양이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듣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던져줘.
1: 오, 무심한 듯 툭 던져주는 게 포인트네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행위만으로도
2: 네.
0: 나중에 먹을 거예요. 알고. 단지 지금은 긴장해서
2: 네.
0: 안 먹을 뿐. 좁아지고 싶을 때, 거리 좁히기 할 때도, 원래 고양이들한테 보상 줄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쓱 주고 아빠까지 왔다고 하면.
1: 슬쩍 간식을 건네주고,
0: 눈만 주시면 또 이렇게 긴장.
1: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먹이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쳐다보면 더 긴장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코를 살짝 터치하는 낯선.
2: 안 보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0: 보호자님이 안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꽁꽁이가 이렇게 좀 다녔던 거죠.
2: 네.
0: 근데 이제 눈 마주치고 움직이니까 네. 이제 그럼 그 눈 마주치고 움직이기 전부터 보상을 주죠. 그리고 눈 마주치고 좀 더 네. 움직이고 보상 주고
2: 네.
0: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보상을 할 때 칭찬을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일라 이쁘다 어쩌고 네. 근데 이거 다 자극이거든요. 다 경계심. 그냥 무심한 듯 하면서 관심을 갖는. 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친데레가 좋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한테.
1: 이제 집사님의 두 번째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집사와 단둘이 있을 땐 집사 근처에서 노는 꽁꽁이.
0: 이렇게 좀 자주 내려오나 봐요.
2: 네. 많이 내려와요. 저만 있을 때는 많이 돌아다녀. 잘 돌아.
0: 이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왜냐면은, 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호자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왜 잘하는 거라고 하지만,
2: 네.
0: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 존재가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은 거예요.
1: 하지만 집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줄행랑을 치는 꽁꽁이.

0: 맞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이가 도망가. 그러니까, 네. 네.
1: 제가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고민이,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너무 도망치는 게 고민이어서.
0: 오, 그렇죠.
1: 얘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있거든요, 밑에 내려오면은. 저도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은데.
0: 얼음이 된 거네.
1: 네, 제가 얼음이 오히려 돼서.
0: 저희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솔루션을 할 텐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아이가 이제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솔루션은, 이 상황을 쪼개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일어나는 과정은, 손을 짚는다? 몸을 좀 일으킨다? 그 다음에 완전히 쓴다. 요런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손을 짚는다? 집었을 때, 고양이가 만약에 꽁꽁이가 여기 근처에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 트릭 같은 게 있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트릭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행동의 결과, 이 행동의 뜻은 결국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순화는 결국엔 인간과 고양이의 합사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사 똑같아요. 머리 좁히고 내 앞에서 먹고 그 다음에 놀이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건데 그 기간이 뭐 고양이 합사도 어렵지만 인간과 고양이 합사라고 한다면 매우 어렵죠. 그래서 뭐 한두 달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반년 물론 길게 걸리면 1년까지 생각하면 좋고요.
2: 꽁꽁아 좋은 집사님을 만나 따뜻한 집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집사님과도 좀 더 가까워지길 바랄게. 솔루션 후 꽁꽁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거리 좁히기 훈련 중인 집사님. 소파에서 일어날 땐 꽁꽁이가 놀라지 않도록 구분 동작을 하면서 즉시 간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꽁꽁이가 덜 놀라는 것 같네요. 머지않아 꽁꽁이와 집사님의 거리도 더 좁혀지겠죠.
3: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음악과 고양이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4: 와!
3: 열어.
4: 응? 이렇게 끔찍도 안 하네.
5: 나왔다.
4: 나왔어? 또 잘 들어갔어, 거기? 아,
3: 와.
4: 와, 떨고 들어왔어.

0: 산 좋고 물 좋은 참 살기 좋은 고장 광양. 예로부터 사람 많이 모인 곳엔 전통시장이 발달하게 마련이죠.
1: 그냥 사람 좋고 인심 좋고
2: 안양시장 재래시장이 싸거든.
0: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시장엔 달길 닿는 곳마다 먹을거리가 가득 가득. 뜨끈한 청도 듬뿍 느끼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곳이죠.
3: 여기 다 예쁘게 나와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저희 동굴은 와인.
0: 광양에서 만난 잊지 못할 또 한 곳. 이곳이 문 닫은 터널이었다는 걸 누가 믿을까요? 광양에선 그야말로 새로움의 연속.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4: 가져온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는
0: 거예요. 오래 이어져온 광양의 맛 그리고 멋. 광양이 간직해온 특별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광양 중심지 광양읍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백운산 넘어 햇님이 반짝 떠오르면 광양의 또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광양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광양 오일시장.
2: 뭘로 가네.
0: 한 짐씩 싸들고 부지런히 모이는 상인들. 오늘은 여기서 오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5: 어머니 이거 뭐예요?
6: 뭐고.
7: 산에서 캐서 산에.
2: 데쳐갖고 고추장, 된장 쫌딱쫌딱 참기름 치고.
8: 얼마나 많이 찍으시오. 나는 객지 사람이니까.
2: 나 이쁘게 찍어.
5: 이렇게 다 같이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 예, 여기 이제 인역 자리.
0: 광양 오일시장은 1964년 개장한 제법 오래된 전통시장인데요. 매달 끝자리가 1일과 6일인 날에 오일장이 열려 오늘처럼 북적인답니다. 10여 년 전 현대식으로 싹 탈바꿈하고 새롭게 단장한 오일시장. 광양 일대에서 나는 것들이 다 모이니 시장에 오면 계절이 오고 가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시방 먹음 딱 좋은 건 뭐당가요?
9: 눈치, 옛날에는 썩어도 눈치라고.

0: 눈이란 거라 어떻게 당일치기로 배 잡아갖고
1: 그래요? 얼마나 세상에
0: 간양시장 재래시장이 비싸고 싸거든.
2: 다 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든 걸 살 수 있으니까.
3: 이 시장의 명물은 단연 이 뻥튀기집. 그 역사가 무려 80년이나 된 노포입니다. 시장 밖에서 운영하다 여기로 자리를 옮긴 거라네요.
4: 다들 오셔서 피워가세요.
5: 뭐 갖고 오세요, 주로?
4: 종류가 많은데 요즘은 설에 떡국 먹고 남은 거 말려가지고 떡국 드시고 옥수수 드시고 아니면 검정콩.
3: 하하,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는지. 자, 다들 피 막으시죠. 추억까지 되살아나는 풍경. 이런 재미가 있으니 요즘은 지역 전통시장이 여행 필수 코스 중 하나라고 하죠. 광양 오일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건어물 점포입니다. 여기서 꼭 사야 된다는 광양 특산물이 있으니 바로 이곳 김부각입니다. 그거 참 맛있겠건만요.
6: 옛날부터 많이 해 먹었잖아요, 엄마들이. 이게 김으로 먹기 뭐하니까 이제 찹쌀풀을 해가지고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바삭바삭해.
7: 김이 왜 김이라고 했느냐 하면 김 처음으로 하신 분이 김씨였대요. 그래서 김씨가 처음으로 하면서 이거 김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간양에는 김이 최고죠.
3: 김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광양은 김과 인연이 깊은 도시. 예전엔 광양이 김 주산지였다고요? 심지어 광양엔 김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과 인연이 깊은 후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8: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여기 계셨네요. 네. 아, 저희 오촌 형님이십니다. 김여익공의 후손입니다.
9: 11대 후손.
8: 아, 그렇습니다. 11대 후손.
9: 11대. 예.
3: 광양 김의 역사가 시작된 건 400여 년 전. 조정이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은 것을 통탄하며 광양 태인도에서 운둔하던 김여익공이 우연히 김양식법을 발견하면서부터랍니다.
9: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바닷가에 가니까 돌 같은 데가 어떤 그런 포자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물어물 파라같이. 그게 이상하다는 게 요걸로 꼽은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 지리산이나 백운산에서 하는 신이 돼요. 이놈을 가봐가지고 꼽아놓으니까 여기에 포자가 붙은 거예요. 제철에. 포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크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채취해와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김을 만들었던 거죠.
3: 광양 앞바다가 최초로 김을 양식하던 김 시식지인 것이죠. 이곳에서 김을 양식했을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던 낯선 식재료였답니다.
9: 아, 드셔보죠. 아주 맛있어. 맛있으니까 이건 이제 인조 임금한테 진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조 임금께서 먹어보면 맛있어. 이게 뭐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 모른다고 그러면 가져온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는 거예요.
3: 하지만 김을 양식하는 건 꽤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김값이 꽤나 비쌌답니다.
9: 이 동네가 천체다, 이겁니다. 겨울이면 김, 여름에는 조개잡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유배를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 김을 지금 시식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때는 우리 태인도 사람들은 전유물이었지. 저걸 뭐 광양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희소하니까 가격도 비싸고.
3: 하지만 김 양식 기술이 점점 개량되면서 양식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이 기술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김이 흔해지면서 생긴 음식이 바로 광양 특산품인 김부각인 것입니다.

0: 대부분 이 일대에서 예전부터 긴 부각을 만들던 평범한 주부들입니다.
1: 한쪽에다가 바르면 이게 얇아가지고 그리고 두 장에다 발라야 이것이 튀기면 또 아주 이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0: 그 옛날부터 광양에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긴 부각. 달라진 것이 있다면 태풍에 여러 날 말리던 걸 건조기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1: 9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예, 그 정도를 건조를 해야 마릅니다.
0: 아무리 공정이 예전보다 간단해졌다지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고된 작업. 게다가 긴 부각을 만드는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간식으로 흔히 먹던 이 음식 하나에 들어가는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1: 옛날 광양은 기름도 뜯어갖고 와야 되고 잠 하루 저녁 잠 많이 자면 2시간 안 그러면 1시간밖에 못 자요. 김을 하려면은 그렇게 힘들게 김을 했어요. 그때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다 가정마다 미약가로 싣고 올라와서 또 바닷가 가서 씻어다가 그래가지고 김을 해가지고 애들 다 공부 다 가르치고 신부님 밑에서 이 부각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내 것을 안 잊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2: 김의 원조는 강양이고요. 부각은 강양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3: 다 된 거 이제?
1: 네, 이렇게 할 거 되면
3: 튀겠네요. 아, 금방 이렇게.
0: 수십 번 손길을 거쳐 완성된 김부각. 광양 사람들의 자부심까지 듬뿍 담긴 귀한 음식입니다.
4: 아, 저희는 김을 최초로 양식을 시작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김부각을 만들어 왔고 그 김부각이 한번 맛보시면 아, 관양 김부각, 관양 김이 어떤 맛인지를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0: 광양 백운산 산자락에서 만난 아주 이색적인 장소. 폐 터널을 이용한 와인 동굴입니다.
1: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2: 기장에서.
1: 기장. 멀리서 오셨네요.
3: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 반갑습니다.
0: 1913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화물 운송용 터널을 리모델링한 광양 와인 동굴. 다양한 와인 맛도 보고 각종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선 50여 종 약 4,500병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항상 여기 온도가 제가 이제 사철 16도에서 18도 사이예요. 제 와인의 셀러 온도랑 똑같습니다. 하고 이런 조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와인을 저장하기에 딱 알맞은 공간이라서 네, 저희가 와인을 이렇게 보존했습니다.
0: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와인 등 음료를 맛볼 수 있는데요. 와인 마니아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도 점차 늘어서 지난해엔 와 6만여 명이나 됐답니다.
5: 하나 뭐 하나 적어야 된다 아니야?
6: 그래.
7: 아니야.
6: 하나 적어보자.
8: 여기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6: 이런 거 예쁘다.
8: 이게 예쁘다. 이게 예쁘다.
5: 뭐가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6: 사랑 그대와 여기서 땡땡땡.
8: 점점점.
6: 땡땡땡.
5: 그 사랑하신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계셔?
6: 여기 내 사랑. 내 사랑 내 곁에. 첫 번째 여잔가요?
5: 대답 못 하실 때?
6: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여잔가 봐요.
9: 옛날에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군산에도

0: 그 철길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1: 시어머니가 옷이랑 뭐라고 해서.
2: 와보니까 좀 어때요?
1: 네, 시원하고 좋은데요. 맛있고. 아,
3: 총 길이 301m, 폭 4.5m, 높이 6m 규모의 커다란 터널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함께 즐기고 놀 만한 공간을 많이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데요. 특히 미디어 파사드 영상 쇼가 펼쳐지는 이곳이 단연 인기랍니다.
4: 여기 다 예쁘게 나와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저희 동굴은 와인, 여기 하트도 하시고 와인.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고요. 네,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병에서 구해주세요. 내가 둥실둥실 떠가고 이제 누군가는 우리 왕자님이 날 구해주시겠지. 여름에는 미어집니다. 여기가 시원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3: 여긴 특히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 와인 조격장인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4: 와인으로 조격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신진대사나 피로 푸는 데 최고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3: 하루 종일 관광하느라 쌓인 피로도 달래고 참 좋겠습니다.
5: 어디서 졌을까요?
6: 광주 남구에서 왔습니다.
7: 네. 오늘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아요.
8: 이게 또 이렇게 그 흔치가 않아요. 이 원래 이 와인 동굴 자체가 이게 또 천연적으로 있는 곳에 이렇게 와인 테마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광양만의 어떤 특색인 것 같아요.
3: 버려진 터널을 활용해 멋진 공간을 만든 아이디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군요. 일조량 풍부한 빛의 고장 광양. 이곳의 청정 자연과 비옥한 토양은 다양한 문화를 빚어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특별한 철 가공품입니다. 옛 양반들의 필수품인 작은 칼, 장도. 광양 특산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도입니다. 길 장자가 아니라 자른다는 뜻의 단장할 장자를 써서 장도라고 부르는 작은 칼. 광양엔 이 칼을 만드는 무형 문화재를 기리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주로 칼집에 넣어 몸에 지니는 장도는 흔히 아녀자들의 필수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녀 모두의 필수품이었다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 박종곤 장인. 박용기 선생의 아들인 그가 광양 장도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9: 이게 참 저기가 골동품 같죠? 예. 이게 저기 아버지가 일대 장도장. 아버지께서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저기 낙죽장도로 다 시도를 하셨어요. 용이 되게 민화적이에요. 민화적인 요소가 또 강하고, 이 대나무에 넣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지만은 아버지 첫 시도 했다는 거, 그 30대 때, 뭔가 과거에 저기 멈추지 않고 좀 새로운 것 갖다 도전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3: 집터를 헐어 지난 2006년 건립된 이곳 박물관에는 아버지의 생애와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0: 관양은 이제 역사가 특산품으로서 철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한테 그 관양의 특산물로 장도를 왔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관양의 장도는 가구로부터 애로부터 상당히 유명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관양 사람들이 원래 손재주가 좋아요. 뭘 만지면 최고로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예.
1: 그간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 장도의 모양과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 사제를 모두 토로 박물관을 지은 박종근 장인. 전국 유일의 장도 박물관인 이곳에선 그야말로 장도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도를 만드는 데만 만 번 이상의 손길이 필요하다죠. 박정군 장인은 옛 방식 그대로 장도를 만드는데요. 작업의 첫 시작은 은이나 쇠를 달구는 것입니다. 칼날을 다듬고 단단하게 생명을 불어넣는 만만치 않은 작업.
0: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지금 장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3일 걸립니다. 하나 만드는데 이 공정이 177공정이에요. 가장 간단한 것이. 이 모든 게 이게 장도는 우리 인체공학도 따졌고 수학 공식도 따졌고 다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1: 오늘 만드는 장도는 은으로 칼날을 만들 예정인데요.
0: 연분이에요. 이 연분을 갖다가 발라주면서 이게 다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 황토에 들어갔을 때 칼이 흐트러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1: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는 장인. 칼날을 붙이는 접착제도 자연에서 온 것. 송진입니다.
0: 이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 송진을 갖다가 이 접착제로 썼어요. 칼, 저기, 그 도심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로. 이 송진은 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뜨거워지면은 다시 녹습니다, 안에서. 그러면은 못쓴 칼날을 갖다가 뽑아내고 새 칼날을 갖다가 만들어서 다시 끼워넣어서 두고두고 갑으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도는 항상 이 저기 그 송진을 넣어서 저기 그 조립했다가 했던 거예요.
1: 지난 201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유산 장도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박종근 장인. 그의 손끝에서 금속공예 집약체라 불리는 장도가 완성됐습니다. 박종근 장인의 뒤를 잇는 후계자는 아들인 박건영 씨입니다.
2: 그 어렸을 때는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가 칼을 만드는 게 단순히 멋있어서라고 이제 시작을 했다면은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내 됨됨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 공방에서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도 있고 내 개인으로서의 효용이나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지금은 이제 생각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 항상 북한은 있잖아 박을 때 이 선 있지? 선 끌 때 직선이 돼야 돼. 위에서 아래로 딱 맞아야지 옆으로 딱 틀어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박아 끼우는 게 아니라 선을 갖다가 직선이 한번 딱 떨어져야 돼. 이쪽 선이 떨어지게끔 해서 그대로 고정시켜줘야지 옆으로 틀어져갖고 하면 모양이 안 예뻐.
1: 장도는 장신구의 개념도 갖고 있어서 화려하고 의미를 가진 장식을 넣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엔 장도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도 차츰 늘고 있답니다.
3: 집에 있는 도장처럼 해야 돼.
4: 응. 좀 오목조목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3: 원래 한국 거에 대해 좀 관심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좀 여행 온 김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0: 방향의 오래된 멋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선보이는 장도장 부자. 내 고향 광양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이랍니다.
1: 광양이 참 살기 좋다. 명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양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내 삶 자체가 이기니까.
0: 광양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오래된 맛과 멋, 그리고 당신이 잘 몰랐던 다채로운 이야기들까지, 광양은 알록달록 매력 넘치는 고장입니다.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방풍나물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1: 아이고, 어디 못 먹었네.
0: 사방이 온통 거친 돌밭이라 작업이 더 힘이 듭니다.
1: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런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
0: 나무를 캐는 이들 모두 이른을 넘긴 고령의 어르신들.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1: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 한가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하고.
0: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또 다른 봄나물 미나리 밭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1: 아우 어려. 아우 어려. 아, 땀 많이 나요. 더워.
0: 온종일 쪼그려 앉아 베고 또 베는 반복 작업. 일이 참 고됩니다.
2: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요.
0: 베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산더미처럼 쌓인 미나리를 일일이 다듬어야 합니다.
2: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0: 봄이 선사한 귀한 선물, 향기로운 보약. 봄나물 채취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봄나물을 찾아 처음 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아침부터 붐비는 선착장.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3: 금오도 가요. 아, 주먹어.
4: 금오도?
3: 일단 소문 듣고 왔습니다.
0: 금오도는 여수에서 돌산 다음으로 큰 섬으로 봄이면 이렇게 방문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5: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금오도에?
6: 오늘은 조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차가 조금 많이, 오늘 총 16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0: 금오도는

0: 여수 신기항에서 100길로 3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도대체 봄이면 이곳이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가 뭘까요?
1: 아, 방풍나물이 유명하다 그래서 방풍나물 좀 먹으려고요. 또 구경도 하고 싶고.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섬 전체가 초록빛 방풍나물로 뒤덮이는데요. 전국 유통량의 약 50%가 이곳에서 생산될 만큼 방풍나물의 대표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우리 애사촌 모임에 왔는데 동생들한테 다 사라고 그래서 뺑덩어리 샀어.
3: 여기 뭔데요?
2: 방풍. 오, 요새 이거 먹을 철이야. 어, 맛있어요.
0: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방풍은 이름 그대로 풍을 예방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오도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 방풍나물 식당들이 보입니다.
4: 어서 오세요.
5: 나한테 나무 오자 네 분한테. 아,
4: 네, 어서 오세요.
5: 방풍이 풍 예방도 되고 혈액 순환도 좋다 그래갖고, 그리고 특히 금오도께 해풍을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풍이 나오는데요. 금오도께 호능이 좋대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0: 방풍나물은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지만 살짝 데쳐내서 간장과 설탕, 식초를 섞은 양념에 재워 장아찌로 많이 해먹고요. 또 나물을 잘게 썰어 노릇하게 부쳐내는 부침개도 별미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요 방풍맛을 보기 위해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6: 너희가 요만 일에 다 힘들어.
7: 상큼하고 향이 더 진해요.
8: 이게 약초죠.
9: 약초.
8: 네, 약초.
0: 그럼 방풍나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5: 방풍요, 여기 발 한 몇 발짝 되면 온 밭에 다 깔려 있는 게 방풍입니다.
0: 이 시기 금오도는 섬 전체가 향긋한 나물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풍 천지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나는 남면 유성리 대유 박종주입니다. 방풍나물을 지금 출하려고 캐고 있는 중입니다.
11: 방풍을 캐고 있는 분이 저 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합니다.
11: 어이, 많이 캤는가? 수확이 많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12: 방풍 좋았어.
11: 좋아. 얼마 캐갖고 얼른 들어가세요.
12: 아, 다 해야가지고 어디를 갈까요? 일 끝나야가지고.
0: 금오도의 봄은 방풍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방풍 농사를 짓습니다.
13: 방풍이 뭐예요, 아버님?
14: 방풍, 풍에 좋다 그래갖고 방풍역을 숨겼는데 네. 모든 것에 다 좋답니다, 방풍이, 나물이. 요거 본 사람들은 시금치 안 먹고 이거 방풍이다 그래요. 원래 방풍이라는 것이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바위.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이 못당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0: 방풍나물이 제일 맛있는 철은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1년 중 이때가 금오도 주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13: 그 바쁜 시기인가 보네요. 네.
12: 이거 딸 때가 제일 바쁘죠.
13: 보통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밭에 나와서 일하세요?
12: 아니, 여기서는 아침 밥 먹으면 한 8시 되면 나와서 한 5시나 6시 되면 들어가죠.
13: 그때까지 계속 따시는 거예요?
12: 네.
0: 금오도 주민들이 방풍낫이라 부르는 작은 낫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줍니다.
13: 이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14: 예, 방풍이 줄기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꽃을 낳 겁니다. 여기서 요 밑에 뿌리 쪽으로 잘라버리면 예, 물 쓰고 그러면 죽어버려.
0: 너무 바짝 자르면 장마철에 물이 고여 썩을 수 있어서 대를 조금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도 덜 딸려오고 잡초도 거를 수 있다고 합니다.
14: 이거는 자연 그대로 거느니까 향이 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13: 아, 먹을 수도 있어요?
14: 아니, 이거 씹어봐요. 씹어봐요, 가운데.
13: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0: 우와, 맛있네요.
1: 그런데 작업자가 참 단출합니다.
2: 뭐 왜 두 분이서만 하세요?
3: 우리 밭이니까 둘이서 하지요.
2: 아, 밭. 어머님 밭이구나.
4: 네. 쏘꾸리 다 갖고 왔네.
5: 어, 나 가져왔지.
4: 어, 쏘꾸리 나 어제 빌리놨는데.
2: 안녕하세요, 어머니.
5: 예, 네, 안녕하세요.
2: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5: 방풍들이 왔습니다.
1: 드디어 이웃 어르신들이 방풍 수확에 합류하셨습니다.
2: 어머니, 네? 어머니는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3: 예.
2: 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3: 이웃이니까.
2: 이웃이니까. 예. 그럼 어머니 밭도 따로 있어요?
3: 우리요?
2: 네.
3: 이제 밭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연세가 들고 몸이 안 따라지니까 다 처리해 버렸어요.
1: 주민들이 고령화되며 금오도의 방풍 생산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2: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만으로 77.
2: 만으로 77.
3: 나도 만으로 75. 47년생. 저도 48년생이요.
2: 아니, 어, 이렇게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니?
3: 그럼 다 많죠. 근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늙어 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객지 나가버리고.
1: 평균 나이 77세, 무적의 방풍 수확단. 기운이야 예전만 못해도 손놀림 하나는 여전히 노련한 숙련자입니다.
2: 방풍 나물이 왜 인기가 많아요?
3: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건데요. 소화가 잘 돼갖고 아무걸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어. 이거 하나 버릴 거 없어요. 나물, 나물밭, 건방풍, 떡, 막걸리, 전, 요 뿌리는 또 끓여서 차에 먹고, 아니, 베라별 걸 다 해요.
1: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6: 어, 몸뚱이가 멍들었어. 이런 돌 깔고 앉아갖고.
2: 돌이 많네요, 자세히.
6: 그렇게.
7: 땅이 그래서 반풍이 잘 되는 거다고요.
2: 아, 왜요?
7: 예, 돌이 여기 반풍 이렇게 돌이 좀 자갈자갈한 땅이 잘 돼요.
2: 아,
7: 원래가.
1: 배수가 잘 되는 자갈밭은 방풍에겐 천국이지만 돌밭을 일궈야 하는 어르신들에겐 고단한 일터입니다.
7: 아이고 힘들어.
6: 아이고 어머니 못 먹었네.
1: 힘든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아이고야, 돌밭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아픈데요?
3: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일한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다.
1: 일이 힘들어도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법.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방풍나물을 제때 캐줘야 여린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4시간이 지났습니다. 캐고 나르는 고된 작업이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수확한 방풍나물은 얼마나 될까요?
3: 4, 5, 20, 200kg.
2: 200kg요?
3: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네. 한 가마니 한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네. 이제 요새 빌 때는 좀 두벌 빌 때는 좀 싸고. 이거 좀 날라주세요. 바빴어요.
2: 어머, 이거요?
3: 네.
2: 이거?
3: 이거요. 저쪽으로 끌고 와.
8: 네. 나물이라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돌덩이 드는 것 같아, 돌덩이.
1: 장정도 들기 힘든 무게를 어르신들이 하려니 참 일이 고됩니다.
2: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4: 아이, 방풍이 안 무겁겠어. 너희 한 가마에 40kg가 한 가마이다고.
2: 아, 40kg구나, 저게.
4: 그래.
1: 그쵸. 이제는 포장을 할 차례입니다.
2: 몇 킬로씩 싸보냐?
3: 알로 4kg.

0: 박스 1kg 해서 5kg.
1: 방풍은 전잎을 빼고 5kg씩 선별, 포장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2: 예산은 지금 우리들한테 10,000원씩만 떨어져도 그냥.
1: 요즘 가격은 5kg 한 상자당 10,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장 후 상자를 나르는 것도 큰일입니다.
3: 힘드신 것 같아요, 언니.
0: 힘들었고.
3: 되게 무거운 거를 나르시네요.
0: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지.
1: 해마다 봄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 시간 이상 상자를 나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3: 아니, 그동안 이걸 다 두 분이서 하셨어요?
0: 예. 네. 해마다 둘이서 해야지.
3: 아이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냥 질질 끌고 안다니요. 다리가 아파 죽었어요.
3: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0: 힘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저녁으로는 죽어요.
3: 아이고.
1: 오후 5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3: 어머니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0: 네, 이제 집에 밥에 먹으러 가야지.
1: 해지기 전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0: 방풍전하고 네. 나물을 해서 밥 먹으려고, 저녁 먹으려고.
3: 전하고 나물을?
1: 방풍철이면 밥상에 제일 자주 오르는 메뉴입니다. 나물을 씻어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까지 손질을 마쳤는데요. 이번엔 냉동실에 얼려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대체 요건 뭘까요?
3: 홍합. 홍합은 왜 자르신 거야?
0: 전을 하면 그런 게 해물이 들어가야지. 해물이 안 들어가면 맛있다. 이거 방풍만 해.
1: 향긋한 방풍에 바다내음 가득한 홍합살을 듬뿍 넣습니다. 여기에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잘 섞은 후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향긋하고 쫄깃한 방풍나물 홍합전 완성입니다.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보양식입니다. 이때 낮에 일손을 보태준 이웃들이 집으로 들어서십니다.
3: 거예요?
0: 아, 저녁 같이 해 먹으려고 왔어요.
3: 저녁 같이 드시려고?
0: 네.
1: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50년 지기 이웃입니다.
3: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으시죠?
0: 네.
3: 뭐가 제일 좋아요?
0: 같이 이제 일하고 마음을 맞으니까 같이 항상 일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1: 음식도 같이 합니다. 이번엔 방풍나물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살짝 데쳐낸 나물을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고추장과 된장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방풍나물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건강한 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4: 네? 저요?
3: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우와.
1: 입맛 돋우는 방풍나물 무침부터 고소한 방풍전까지. 오늘 수확한 나물로 만든 향긋하고 건강한 방풍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0: 밥 먹읍시다.
5: 어서 오세요.
0: 밥 먹게.
1: 갓 수확한 방풍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이 아주 답니다. 달아. 달아요.
5: 맛있다, 맛있다.
0: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우고 그럴 때는 이걸 갖고 생산을 해서 팔아서 자녀들 다 공부도 시키고 그랬죠.
5: 방풍이란 것이 참 좋은 거인데 참 아까워요. 근데 이제 힘이 드니까 좀 하다가 말아야지 생각이 나네요.
1: 쌉싸름한 방풍 한 입에 오늘 쌓인 피로를 기분 좋게 털어냅니다. 다음날 아침. 다행히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쉬지도 않고 창고에 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넣어놨던 나물 상자를 왜 다시 밖으로 빼놓으시는 걸까요?
5: 안에 있는 건 내갖고 차가 와서 이제 실 거라고 미리서 여놨다가 이제 내놓는 거예요.
1: 방풍철이면 매일 아침 나물을 수매해가는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일찍 나와 준비해야 합니다.
4: 요새 좀 많이 나오나요, 방풍나물이 여기서?
6: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1: 차곡차곡 쌓이는 방풍나물들. 이 나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6: 유통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25톤 트럭에 싣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7: 네, 가보겠습니다.
5: 네, 네. 이따가 여기 되면 연락해줘.
7: 네, 알겠습니다.
5: 전화요.
7: 네네.
1: 아쉽게도 요즘은 시세가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6: 지금 이제 한 일관에 한 6, 7천 원? 5, 6천 원? 그렇게 안 돼요. 비쌀 때는 한 2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좀 많이 지나버려서 그리 비싸진 않아요.
1: 저 멀리 덩그러니 쌓여있는 방풍나물 상자들이 보입니다.
4: 여기 분들이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시면 가지고 가시는
6: 거예요? 네, 여기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름이 다 적혔으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1: 생산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물 상자를 내놓으면 수매 트럭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번거롭게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바로 보낼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고마운 유통 방식입니다.
8: 고생했어요.
6: 네?
4: 이제 다 실은 거예요?
6: 네.
4: 이게 실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6: 한 37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방풍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서울 경매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날 오전. 오늘도 어김없이 부부는 방풍밭에 나와 익숙한 손길로 열심히 방풍을 수확 중입니다.
3: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0: 네.
3: 오늘 얼마나 하시려고요?
0: 이제 시간이 뭐 해 넘어갈 때까지 해야지.
1: 방풍철이면 매일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몸이 고돼도 수확을 멈출 순 없습니다.
3: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0: 그 어쩌고요, 농사를 이제 있는 거니까 또 지어야 되고 여기 살면은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방풍나물 해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많이 도움이 됐죠. 그냥 그렇게 그락저락 하고 사는 거죠.
1: 두 번째 향기로운 봄나물 보약을 찾아온 곳은 대구 광역시입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청창농이 되어서 미나리 농사 3년째 짓고 있는 김현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미나리 수확하는 곳인데요. 우리 이모님들이 이렇게 수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 미나리 어때요?
10: 미나리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9: 맞죠?
10: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9: 여기는 대통령 이모, 박정희 이모님이라고 우리 집에서 5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모고요. 이모, 미나리 어때요?
11: 미나리 좋아요.
9: 어떻게 좋아요?
11: 미나리가 부드럽고 통통하고 굵고 좋네요, 여기 거는.
9: 통통한 건 이모랑 제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11: 사장님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9: 이모지.
11: 아니지. 사장님 통통하니까 이모지. 이모도 통통한 거야.
9: 오늘 점심에 삼겹살 어때요?
12: 사장님 최고다! 삼겹살!
9: 역시 먹는 거로 이모들을 움직여야 돼요.
1: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소로 아삭한 식감과 향으로 식욕을 돋우는데요.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페르시카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지금 네. 미나리 한참 좋을 때예요?
9: 네, 지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4월이면요. 좀 끝물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조금 늦게 키운 하우스라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짧고 지금 미나리가 좋은 거거든요.
1: 겨울 내내

0: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미나리는 3월과 4월 사이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1: 아우, 미나리 부드럽다.
0: 어떤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인가요?
1: 좋은 미나리는 식감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잎으로 해서 연한 잎만 딱 손질을 해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0: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출하할 만큼만 수확하는데요. 혹시 특별한 수확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 이건 지금 어떻게 따는 거예요?
1: 이거는 딴다는 것보다는 벤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미나리를 수확 이렇게 벤다 나수를 네. 이렇게 계속 베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낫을 딱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0: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낫을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잡고 바닥을 쓸듯이 일자로 베어냅니다.
3: 그냥 이렇게 위에 비면 이게 다 마디가 잘려나가거든요. 잘려나가면 마디가 야가 생명이거든. 위에 비면 마디가 없으면 무게도 안 나가고.
0: 하루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낫질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1: 아우 어려. 아우 어려.
2: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머니?
4: 아우 힘들어요. 조잡아서.
5: 이거 비는 거.
1: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5: 예.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4: 다리야.
0: 종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는 일. 작업이 많이 고됩니다.
4: 그리고 이게 원래는 물이 꽉 차 있는 데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앉아도 별로.
2: 아, 예.
1: 오늘 촬영 정말 이렇게 물 빠졌을 때 좋을 때 오셨다니까요. 원래 했나? 촬영하는 데는.
2: 아, 저희도 고생해야 돼요.
1: 예. 피디님 빠지고 막 꽃 다 베리고 너무 이렇게 예쁜 장화에 흙담 묻히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절마다. 이렇게 달마다 미나리 발 빠짐이 조금 다르거든요.
0: 수생식물인 미나리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 물을 충분히 대며 재배하지만 온도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1: 지금에 나오는 봄미나리는 땅이 좀 단단해져서 괜찮은데 그때 한번 오셨어야 돼요.
2: 극한가 보네요.
1: 그때 이제 살이 쭉쭉 빠져요.
0: 물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느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아직 봄이라고 해도 하우스 안은 찜통입니다.
4: 아유, 더워요.
5: 땀 많이 나죠?
0: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작업한 결과 어느새 꽤 많은 양의 미나리를 수확했습니다.
2: 하루에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1: 한 4차, 5차까지도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이 같이 오전에 수확해 주시고 이모님들은 계속 이제 따듬으세요.
6: 그러면 조금이 남았네.
1: 아, 됐다. 그만하자, 이제.
6: 어?
1: 그만하자.
6: 그만해?
1: 그만하자 하면서 계속 비고 있는 나는 보고.
6: 그만하자.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
1: 가자, 가자. 후후. 엄마, 그만.
2: 다 하셨어요?
1: 네, 이제 여기 이제 소쿠리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다 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 수확했을 때 차 이제 1톤 차에 두 차를 이제 지금 저희가 수확을 했고 수확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00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 출하를 위해 작업자들이 미나리를 들고 옮깁니다.
1: 아이고 힘들어.
0: 소쿠리 하나의 무게는 10kg 정도. 반복적으로 옮기니 더 무겁습니다.
2: 무겁지 않아요, 어머니?
4: 무거워요, 생물이어가지고.
2: 네. 이걸 다 날르셔야 돼요?
4: 네, 그래야 싣고 가서 작업을 하지.
0: 쌓이는 미나리만큼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1: 됐다. 다들 출발합시다.
2: 네. 이제 어디로 가요?
1: 이제 작업장으로 해서 이제 미나리 손질하고 씻고 포장하는데 가야 됩니다.
0: 그런데 천은 왜 덮는 건가요?
1: 이거는 가면서 미나리가 조금이라도 덜 마르게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또. 여름 더울 때는 마르지 말라고.

0: 포장하는 데 또 다른 데 있나 봐요, 우리?
1: 네네. 이제 지하수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0: 지하수 물이요?
1: 네네. 미나리는 저희가 키울 때도 지하수로 키우지만 씻을 때도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지하수, 식수 인증받은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갑니다.
2: 수확이 끝난 미나리는 지체 없이 근처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도착 후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3: 그럼 이제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은?
1: 이제 여기 미나리를 다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따듬고 씻고 한번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 따라오세요.
2: 이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미나리. 보기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요. 사실 미나리는 수확도 힘들지만 선별 과정도 일이 많습니다.
4: 바로 해야지 되지. 나쁘면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2: 그럼 미나리는 어떻게 다듬는 건가요?
4: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여기는 좀 질기거든요. 여기 요거는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따줘야 돼요. 굵은 거는 좀 이제 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여기 색이 틀리지. 여기는 좀 연하고 요는 좀 짙잖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연하지. 근데 요게 연할수록 부드러운 게거든요. 그래 여기는 여기 잘라줘야 돼요. 이게 한 개 한 개 우리 손이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렇게 골라내니까 수작업으로 되는 거지. 뭐 기계로 이거는 해는 그거는 방식은 없으니까.
2: 전잎과 질긴 부분은 일일이 제거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선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계속 한 자세로 구부려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4: 예, 양이 많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 9시간, 10시간까지도 하지.
5: 아우, 어깨 아파, 사장님.
6: 아, 손 많이 가네.
5: 아우, 좋네.
4: 역시 사장님 손이야.
6: 이 집 에이스라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3: 왜 에이스예요?
6: 일을 제일 잘하세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예. 제가 막 뭐라 하면 그 뭐라 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모예요.
7: 여기서 오래 하셨나 봐요.
4: 7, 8년 했습니다.
7: 18년?
4: 네.
7: 아, 그래서 일을 잘하셔서 에이스 또 하셨나
4: 봐. 뭐 에이스는 아닌데 사장님이 에이스라 카네요.
2: 이때 작업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8: 안녕하세요.
9: 네.
8: 미나리 왔어요.
3: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8: 미나리 사러 왔어요.
3: 미나리?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8: 여기서 사는 게 맛이 달라요.
3: 네. 어떻게 달라요?
8: 좀 더 싱싱하다고 할까? 네.
6: 종구지는 서비스 해줄게.
9: 아이고. 단골.
8: 네. 네.
3: 자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6: 자주 오는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종구지는 지금 이 언니는 잘 해먹거든요. 근데 저 언니는 못 해먹어요. 이거는 좀 전구지가 살짝 삐품인데 어차피 같이 나눠 먹으려고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 걸 자꾸 줄 수 있는 거. 괜찮아요.
2: 방금 수확한 미나리를 포장합니다.
8: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계산할까요?
6: 네, 드리겠습니다. 카드도 많이 하시는데 현금으로도 많이 하세요.
8: 띵을 들어가시네요.
6: 감사합니다.
8: 네.
3: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게?
8: 이게 지금 13,000원. 1,000원 더 주셨는데요. 이렇게 삥 뜯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네. 아, 나 39,000원이죠.
6: 39,000원.
8: 네, 죄송해요.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비싸죠. 네. 신선도도 떨어지고.
3: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합니다.
8: 네, 얼굴도 볼 겸 오면 또 서비스 사장님 톤이 커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6: 가세요.
2: 이렇게 현장 판매되는 양만 해도 매일 100단 이상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3: 아니, 여긴 어떤 일이세요?
1: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또 미나리에는 삼겹살이라서 제 같이 이제 삼겹살 납품하는 집이에요. 아, 미나리 납품하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2: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작업자들과 함께 미나리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1: 힘들게 아침부터 노동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2: 삼겹살과 찰떡궁합인 싱싱한 미나리도 먹기 좋게 숭덩숭덩 잘라 불판 위에 같이 올려줍니다.
1: 미나리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움켜쥐고 끝에다가 고기를 얹고 이렇게 쌈장을 묻혀가지고 드시면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2: 미나리에 삼겹살을 올리고 여기 묵은지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라네요.
5: 혈선도 잘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10: 미나리 특유의 향으로 너무 맛있고 삼겹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2: 입안 가득 퍼지는 봄 향기가 잃어버린 입맛을

0: 이 나이에 집에서 나올 수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 예, 나와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일단 나오면
1: 여럿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에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식사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집니다. 수확과 선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세척입니다.
2: 흐르는 물로 닦으시네요?
3: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 계속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물이 흘러줘야지 여기에 이제 붙어있던 이런 전잎들이 이제 떠내려가고요. 지금 지하수물로 지금 계속 씻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하수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 세척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는데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2: 털어내듯이 씻네요.
3: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길게 붙어있는 얘들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씻겨내요.
1: 먼저 물속에 미나리를 넣고 양손으로 흔들어준 뒤 물 밖으로 들어 올리면서 손목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선별 과정에서 미처 골라내지 못한 이물질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긴다고 하네요. 작업자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2: 그냥 먹어도 돼요?
3: 네, 괜찮아요. 저희들은 이거 일하면서 목마르잖아요. 바쁜데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미나리 막 먹으면서 이게 많이 합니다. 씻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아줌마들은 못 먹거든요.
1: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 200g부터 1kg까지 판매처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3: 지금 저희가 미나리가 길잖아요. 네. 미나리를 포장할 수 있는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1: 미나리가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받침대.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포장이 가능합니다.
2: 꼭 들어가네요.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3: 이거 아버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이것저것 뭐 그 장판부터 해서 비닐 뭐 많이 바꾸셨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1: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수제 받침. 수십 년 농사 현장에서 쌓인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긴 미나리가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3: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 미나리로만?
3: 네.
1: 이제 포장까지 마친 미나리가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판매되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4: 하루에 치면은

0: 500g에서 500g, 800g, 1kg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의해서 한 거의 100kg 정도 가량 나가고 있어요.
1: 100kg 하루에?
0: 네. 네.
2: 주문량을 맞추려면 오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0: 마무리합시다 우리.
1: 퇴근하시는 거예요?
3: 네.
1: 좋으시겠네.
3: 예. 좋아요. 뭐 일할 때는 퇴근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2: 수북히쌓인 이 미나리는 뭘까요?
0: 이제 버릴 거예요. 이제 따듬고 나서 남는 이파리인 거죠.
1: 다 버려요?
0: 네, 엄청 많이 나와서.
1: 네. 네,
0: 진짜 많이 나옵니다.
1: 너무 아까운데?
0: 아니에요,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저희가 이렇게 텃밭이나 이런 데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하거든요.
1: 거름으로.
2: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0: 이거 오늘 가공 나갈 거예요. 미나리 오늘은 이제 즙을 짤 건데 지금 즙이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120kg 들고 갑니다.
2: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고 올해부터 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어저께 이제 저희가 미나리를 딱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게 재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한 걸 가져가서 짤아야지 미나리 맛도 좋거든요.
2: 맛은 똑같지만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나리들.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고민하다 가공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이곳에 제품을 만들러 옵니다.
0: 달성군 농민들이 이렇게 저희 제처럼 뭐 즙이라든지 아니면 딸기잼이라든지 농사 짓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로리.
1: 이게 젖어서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0: 네, 젖어서 무겁기도 하지만 뭐 원래 무게가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많이 담아놨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안에 옷 입고 들어가셔야 돼서.
4: 네, 네. 여기서 그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야라 여기도 다 바깥부터. 아, 네.
2: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제작진도 위생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공장 안에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6: 저희는 이제 달성군청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이제 기술 지도, 교육 이렇게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드디어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0: 이거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기에 있는 걸 살균하는 거죠.
2: 1차 세척한 미나리를 소독수에 넣어 살균하고 다시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 번 더 씻어냅니다. 먹거리인 만큼 위생만큼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7: 소독수라서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세척하고 여기 맹물로 한번 더 세척해서 완벽하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2: 이렇게 미나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0: 즙을 짤기 위해서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수를 하려고 미나리를 조금씩 넣고.
1: 아, 탈수기예요?
0: 네.
2: 물기를 쭉 뺀 미나리가 가는 다음 코스는 절단입니다. 즙이나 가루를 만들기 위해선 절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6: 이 미나리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자르고요. 건조를 할 때도 이렇게 잘게 자르면 수분이 빨리 증발돼서 색깔도 잘 유지가 되고 빨리 건조할 수가 있어요.
2: 잘게 절단한 미나리를 추출기에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0: 미나리 30kg, 물 30kg. 이거 50대 50 비율인 거죠.
2: 그럼 미나리 추출액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0: 20시간을 추출합니다.

0: 사이에서 저온으로 해서 건조를 합니다.
1: 이제 24시간 동안 건조한 미나리를 꺼내는데요. 잘 말랐을까요?
0: 잘 말랐죠.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가래가 될 정도로 네, 잘 말랐습니다.
1: 야, 정말 바싹 잘 말랐는데요. 미나리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색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정인 분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초록색 가루로 완성돼 나옵니다. 미나리 가루는 밥 지을 때 넣어 풍미를 살리기도 하고 우유에 섞어 건강 음료로 마시기도 한다네요.
2: 사장님, 여긴 어디예요?
0: 이거는 여기에 이제 통에 담을 용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에어로 안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1: 이미 살균을 마친 병이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공기압으로 다시 한번 털어냅니다. 그 다음 가루를 담습니다.
0: 포장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가공센터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대용량으로 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1: 대량 생산 공정이 아니다 보니 뚜껑을 닫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3: 지금 안에 실링지를 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링지가 딱 뚜껑을 열어도 딱 밀봉이 되어 있게 실링하는 기계예요.
1: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끝에 미나리 가루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0: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3: 네. 네.
0: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3: 네.
0: 네.
4: 고생하셨어요.
0: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찾아주시는 고객님도 많으시고 미나리 키우는 것도 즐겁고 손님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건강하니까 힘 닿는 데까지 미나리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시스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떻게 지능형 공간정보 산업으로 진화하는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은 일찍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던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후발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시작은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우리별 위성의 첫 시도가 성공을 하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위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는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기상과 해양, 대기를 관측하는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매일 일기예보에 쓰이는 구름 이미지, 태풍의 이동 경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 변화 같은 정보가 이 위성에서 나옵니다. 지구 저궤도에는 고해상도 지구 관측을 담당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흔히 아리랑 위성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cm급의 높은 공간의 상도로 지구 곳곳을 촬영해서 도로 변화나 건설 현장, 재난 피해 지역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이 위성은 해외에도 판매되어져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정부 부처별로 수요에 맞게 개발되는 차세대 중형 위성도 있습니다. 국토 관측을 담당하는 국토위성은 1호가 현재 운영 중이고 곧 2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개발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성 프로그램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사 기술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직접 발사해서 운영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 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는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까지 갔고 지금도 달 주변을 돌면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엄연한 세계 우주 강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성 데이터를 산업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 K-스페이스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사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항공권을 먼저 끊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본질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켓은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이고 진짜 가치는 인공위성과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우주청에서 2025년 우주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서비스와 활용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시장이 약 4,000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0조 원 규모입니다. 반면 위성과 발사체를 제조하는 업스트림 시장은 약 6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0조 정도가 됩니다. 활용 부문이 제조 부문의 거의 7배 규모가 됩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인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이스X조차도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은 발사 서비스가 아니라 스타링크, 즉 위성통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결국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현실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주 개발은 어쩌면 그냥 멋진 장면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의외로 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재난 대응, 국토관리 수요가 큽니다. 통신과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데 테스트하고 검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과 집중호우가 반복됩니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피해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곳을 예측하고 또 도시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예기치 않은 극한 기상에 대비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밀농업 수요가 있고 연안 양식장의 수온과 적조 변화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과 다양한 지도, 현장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국토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성은 우리나라만 보지 않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전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 국내 활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영상 활용 기술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 왔는데요. 아시아는 도시 구조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다른 알고리즘,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시아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험을 쌓고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참고 사례가 됐던 것처럼 위성 데이터 활용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통해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우주개발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유럽의 코페르니쿠스를 꼽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자연재해, 안보처럼 한 나라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이 힘을 합쳐 만든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센티넬이라는 위성군에 있습니다. 센티넬 1호부터 6호까지 각각 다른 임무를 띄고 있는데요. 센티넬 1호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지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침수된 지역이나 집안 침하, 빙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씁니다. 센티넬 2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입니다. 농업이나 산림, 도시변화 모니터링 등등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센티넬 3호는 해양과 육지의 온도, 식생, 해수면의 색깔을 관측해서 기후 연구와 해양 감시에 씁니다. 센티넬 5호는 대기오염 물질,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같은 성분을 전 지구 단위로 매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이 매일 쏟아내는 데이터가 하루에 무려 16TB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럽은 센티널 데이터를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공 목적이든 연구 개발이든 상용 서비스든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위성이니까 거기서 획득된 데이터도 모두에게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키우는 기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비싼 원천 데이터를 사지 않고도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이는 다시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 위성 개발에 투자되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센티넬 데이터를 공공재로 개방함으로써 위성 개발 비용을 뛰어넘는 디지털 공간 정보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유럽의 전략이었습니다. 공공이 데이터 인프라를 열어주면 민간이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산업이 되고 산업이 쌓이면 생태계가 됩니다. 이 방식이 유럽식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를 표방한 국가 위성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온셋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약자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 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위성 10기가 군집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구를 밝힌다는 묻이죠. 네온셋은 100kg급의 작은 위성에 미터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실었습니다. 군집으로 운영하면서 한반도를 집중 관측하는 미션입니다. 2024년 4월에 시제기가 발사됐고요. 2025년 12월에 검증기가 발사됐습니다. 2027년까지 10기를 추가로 발사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찍은 영상은 제주 국가위성센터에서 바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온셋은 우리나라 첫 국가 군집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의 우주 개발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체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위성 본체와 카메라는 민간 기업 세트레가이가 담당합니다. 관제와 운영, 활용을 위한 지상 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요. 전체 사업 관리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네온셋 군집위성 데이터를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공개형 활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촬영된 영상을 빠르게 수신 처리해서 현업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완성되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네온셋은 기존 국가위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위성을 개발하는 나라에서 위성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눈에 띕니다. 위성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출발한 한컴 인스페이스는 지금은 지구관측 위성 세종 시리즈를 중심으로 위성 운영과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50기 규모의 군집 위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고요. 드론이랑 기타 다른 현장 데이터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업, 건설, 안전,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에 실리는 카메라 센서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텔레픽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루카본 모니터링 위성인 블루본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자 개발한 위성용 AI 프로세스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블루카본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염습지, 해초밭, 맹그로브 숲처럼 바다와 해안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권 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할 때 직접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갯벌이 실제로 탄소를 이만큼 흡수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바다 위에 넓게 퍼져 있는 해초류 군락이나 갯벌을 일일이 배로 나가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이 효과적인 관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의 창업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시절 큐브 위성 활동을 하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회사를 세웠는데요. 2015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대학 동아리 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위성 설계와 제작, 운용,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진한 경기셋이 있는데요. 나라 스페이스의 위성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스페이스의 중심에 아폴로의 달 착륙을 보며 우주를 꿈꾸던 아폴로 키즈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나로호를 보면서 자란 나로호 키즈 세대가
민간 우주 산업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뉴스페이스는 단순히 위성을 더 많이 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실제 우리의 삶과 산업, 그리고 지구의 문제로 연결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달 궤도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그저 아름다운 행성을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무대이며 연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멀리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발전시켜온 우주기술은 다시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지키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우주기술을 어떻게 지구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의 가장 중심에 바로 지구 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제 강의가 K-우주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 안에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생기죠. 하나의 대사 질환은 다른 대사 질환을 불러오는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대사 질환을 예방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 지방,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바로 전 단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 서서히 장기가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무섭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대사증후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10대, 20대에서 40에서 47%까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의 건강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0대에서 31%, 80대에서 3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대사증후군 관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구식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인 전체의 복부 비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가 병에 걸리는 거죠. 어디가 아프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잘 챙겨 먹기? 아니면 건강검진 잘 하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습관적으로 많이 움직이라고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소화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어딜 가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제자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찬다 생각하시고 뒤로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발을 찰 때 엉덩이가 구부러지는 동작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반대쪽도. 네. 두 번째는 발을 들어 올릴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숙여지게 되면 다리 운동이 되지 않고 몸을 구부리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동작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왕복 20번 엉덩이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둘. 자, 이때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몸을 곧게 펴주셔야 상체가 고정이 되고 정확히 허벅지 뒤쪽 운동이 됩니다. 가슴은 완전히 펴주시고 시선은 아래쪽을 조금 바라봐 주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증가시켜 갑니다. 만약에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앞으로 걷기입니다.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배꼽 높이까지 올려서 20번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또는 몸통이 옆으로 네,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 들어 올려 보실게요. 하나, 그렇죠. 둘, 좋습니다. 이때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호흡과 함께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셔야 하는데 위치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에서 계속 해줄 때 운동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차기와 무릎 들어 올리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는 동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발은 앞쪽으로 착지를 해주시고요. 몸통을 세워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상체 고정해주시고요. 그대로 다섯 번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동작은 제자리에서 달리기인데요. 무릎은 배꼽까지 들어 올리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발끝 살짝 들어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을 완전히 세우고 지금 소리 들리시죠? 호흡을 일정하게 뱉어주면서 무릎의 높이를 배꼽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렇게 호흡하시고 뒤꿈치는 대지 않고 발끝으로 뛰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으로 수면 습관과 식습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푹 주무신다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피로도 풀리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푹 자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마 중년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에 대한 두려움,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만성 통증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잠을 깨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나 과도한 생각, 잡생각들이 많을 때도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큰 이유가 없는데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두세 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 운동으로 텐션을 떨어뜨려 주시면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영양소 다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혹시 식사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대략 탄수화물을 50에서 60%, 지방을 30%, 단백질을 15에서 20%로 알고 계실 텐데요. 탄수화물과 설탕류의 과다 섭취는 대사질환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 비율을 20에서 30%까지 낮추어야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좋다는 건 알지만 맛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은 식사 순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사의 순서를 섬유질과 지방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두 번째로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섬유질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습니다. 저랑 처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섬유질, 지방, 단백질을 식사의 초반부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밥과 국, 김치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관리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염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작은 습관이지만 추천드립니다. 대사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숨이 찰 때까지 걷거나 달리는 유산소 운동이 주 2회 이상 필요하며 가벼운 근육통이 생길 정도의 근력 운동 역시 주 2회 이상 필요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배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 1회씩 가볍게 시작하고 빈도와 강도를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혈당을 낮추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강화되고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양쪽 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시고요.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살짝 닿아주세요. 그렇죠, 제자리. 반대로. 네, 좋습니다. 이때 팔꿈치에 무릎이 닿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른쪽 한번. 그렇죠, 왼쪽. 네, 다시 오른쪽. 자, 이 상태로 왕복 20번. 네, 상체 비틀어주면서 몸통이 꼬이고 다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코어 운동과 전신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팔꿈치가 무릎이 닿지 않는다면 범위를 조금 줄여서 닿지 않는 상태에서 네,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더,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안 닿으면 안 닿는 위치에서 조금 조금씩 닿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유연성과 근력, 심폐지구력까지 향상되게 됩니다.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인데요. 측면으로 구부려서 팔꿈치와 무릎을 닿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을 머리 뒤로 그리고 측면으로 네 무릎을 닿아주시고요. 그렇죠. 네,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하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10번만 더 해보실게요. 조금 빠르게 간다. 하나, 더. 둘, 그렇죠. 네.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작동하면서 코어가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더 호흡, 둘, 하나, 둘. 이렇게 팔꿈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터치하고 측면으로 터치하는 동작을 1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3분까지 확대하시면 코어, 균형,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됩니다. 만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질환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보조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가볍게 달리기, 산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하는 수영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당뇨의 운동은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런지,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혈당 변동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환에 따른 운동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운동 처방의 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계획은 빈도, 강도, 형태, 시간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빈도는 주간 몇 번의 운동을 할 것인지, 강도는 몇 퍼센트의 운동 강도로 할 것인지, 운동의 형태는 근력,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분에서 90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건강하게 운동이 계획됩니다. 어렵다면 주변의 건강운동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죠. 운동 기본 원칙을 알면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반복하거나 무게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인데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게라 하면 2.5kg, 5kg 반복 횟수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성의 원리는요. 나와 옆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유연성 운동이 필요할 수 있으나 옆에 사람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의 원리는 그 사람의 질환이나 문제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성의 원리는요.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일 텐데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한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역성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휴식을 취하면 어느 시점에 운동을 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스태미너를 높이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스쿼트에서 발을 벌리는 동작입니다. 골반 넓이 정도에서 스쿼트를 해주시고요. 일어나면서 발을 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로, 그리고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벌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가 살짝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무릎이 만약에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의 통증과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점프, 다시 앉고, 네, 그리고 다시 점프. 마찬가지로 앉을 때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운동이 안 되고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동작으로 20번만 자 반복해 보실게요. 경쾌하게 시작. 하나. 그렇죠. 다시 하나. 조금씩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 벌리고. 자, 속도 하나. 상체 세워서 시선은 앞에 고정해 주시고요. 몸통 단단하게,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쪽으로 하면 허벅지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다음 동작은 스쿼트 동작에 팔 운동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넓이에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팔은 앞으로 나란히입니다. 점프를 하면서 좌우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다시 모아서 스쿼트를 합니다. 다시
벌리시고요.

다시 모아줍니다. 하체 동작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양쪽 팔은 가능하면 빠르고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네, 이 팔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슴의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힘을 뺀 상태로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벌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모아줍니다. 네, 다시 벌리고 네, 다시 모으고 이렇게 하면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이 발달되면서 전신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의 앞쪽, 그 다음에 등의 뒤쪽이 운동이 되면 좋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모근의 위쪽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모아주고 다시 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모으고 앞으로 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저희 20개를 할 텐데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운동을 끊어서 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운동은 대체적으로 강하게 멈출 때 근육의 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헐렁이처럼 움직이는 건 근육의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자 조금씩 빠르게 하나. 빠르게 완전히 탁 멈춰주세요.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체 완전하게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등을 뒤쪽에서 조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모으고 조이고 모으고 조이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가슴 앞쪽, 호흡을 통해서 코어 운동까지 전신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스태미너를 높이고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한 운동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의 발달을 위한 운동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건은 느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성장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건, 힘줄이라는 것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척추근의 발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코어를 먼저 발달시키고 사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어의 망가짐으로 사지의 근력을 쓸 수 없거나 척추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근의 발달인데요. 말이 어렵죠. 고정근은 내 팔을 고정시키는 어깨이고요. 밑에서 보면 내 다리를 시키는 고관절입니다. 어깨와 고관절이 단단해야 사지의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각각의 운동이 아닌 움직임의 동작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박근이라는 운동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 딱 요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박근만 운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박근 운동에 만세를 하게 되면 어깨 운동까지 같이 되죠. 이런 운동들이 건강해지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몸통은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양쪽 팔을 움직이거나 양쪽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 몸통이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흉추, 척추뼈가 굳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능하면 양팔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팔, 한쪽 다리씩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오른팔과 왼팔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척추가 회전을 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도 평생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운동의 징후를 피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운동은 첫 번째.

첫째, 운동 수행력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뛰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면 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잘하고 식사를 잘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합니다. 몸의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감염 횟수가 증가합니다. 감기에 걸린다든지 어디가 조금씩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기나 여타 가벼운 염증 반응들이 생긴다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피로인데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성적으로 피로가 생긴다면 이거 역시도 과훈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동 중에 심박수나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 상실감이 생깁니다.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과훈련을 하면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의 양과 강도, 빈도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프로야구 팀에서 근무를 할때 캠프를 가면 아주 이색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캠프를 가게 되면 호주나 괌, 사이판, 엄청 따뜻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일주일 안에 모두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 둘째 날부터 트레이너실을 찾아서 감기약을 찾고 계속해서 감기약을 복용합니다. 제가 루키일 땐 몰랐었는데요. 조금씩 베테랑이 되면서 알게 된건 과훈련에 의한 감염 증상이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저체력자가 운동을 할땐 괜찮았는데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은 그 훈련의 강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훈련을 확인하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는 주간 운동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육통의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나 또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숨차지 않았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자주 운동을 해주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30에서 40% 정도로 운동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 한두 개, 유산소 운동 살짝, 근력 운동 한두 개 정도로 가볍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급자 정도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월간 3, 4회로 빈도수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당 2회에서 3회를 계획하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50에서 60%를 해주시면 좋고요. 운동의 시간은 20에서 40분 정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스트레칭을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걷기 플러스 슬로우 조깅을 5에서 30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코어 운동과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주 3회 정도 계획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급자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주 2, 3회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빈도를 4회에서 5회까지 주간 늘려가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대략 6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운동의 시간은 30분에서 60분까지 끌어올려주시고,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을 대략 6개 정도. 유산소 운동은 걷기를 포함한 러닝을 5에서 30분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근력 운동은 풀로에서 코어, 하체, 상체 대략 6개에서 8개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상급 운동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는 하체와 상체 홈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튼튼한 하체와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체의 유연성, 근력, 평형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양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면서, 네. 몸통을 꼬아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차렷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뒤로, 네, 천천히.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측면으로 조금 멀리 가면 운동이 훨씬 더잘 됩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쭉 멀리요. 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려

내려가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고 다리도 반대쪽으로 돌면서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요. 꼬인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면서 제자리로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고 그렇죠. 내려가는 속도는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나는 속도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상체는 전방을 주시해 주시고 그렇죠. 하체는 뒤쪽으로 쭉.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유연성, 근력, 평형성이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스태미너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체 운동하면 팔굽혀펴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팔굽혀펴기보다 3배 이상 힘든 팔굽혀펴기를 오늘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네 엎드려 주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는 코를 양손의 가운데에다가 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시고요. 내려가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코를 땅에 닿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쭉. 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힘이 없다면 바닥까지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내려갔다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갔다가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운동 강도는 내 코가 바닥에 닿을랑 말랑 갔다가 최대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게 되면 가슴의 전면부, 중앙, 후면부까지 발달할 수 있어서 아마 운동 강도가 일반 팔굽혀펴기에 3배에서 5배 이상 되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가 조금 쉽다면 그러면 그 다음 좀 더 강도 있는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요. 네, 발은 조금 벌려주시고 발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실게요. 엉덩이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방법은 동일합니다. 코를 지면에 양손 사이에 대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10번만 해보실게요. 코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옵니다. 무릎 꿇는 것도 그렇고 이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내 가슴이 발달되고 가슴이 자극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등이나 위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동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가슴의 위, 중앙, 하면부 이 세 군데가 자극을 받으면 동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트레이너처럼 완전한 자세를 만들면 건강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상 없이 정확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운동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을 만들고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민건강가이드 김병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0: 세대 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짠!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앞으로 바뀌어 나갈 새로운 성과 관리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의 전 CEO 잭 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승리하려면 관리자들은 실적이 우수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혹은 우수한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잭 웰치는 랭켄옹크, 즉 연 1회에 직원들의 성과에 등급을 매겨 하위 성과자는 내쫓는 방식이라는 상대 평가를 고안해냈는데요. 임직원을 상위 20%, 필수 70%, 하위 10%로 나누는 인사평가 방식입니다. 상위 20%에게는 보너스와 스톡옵션, 승진 등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고요. 나머지 70%에게는 상위 20%에 들어가도록 매우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직원들은 기업에 필요가 없는 존재들로 인식해 가차없이 해고해버리는 것이죠. 기업은 이런 상대평가를 도입하면 구성원들이 경쟁을 통해 더욱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고상과자들에게 높은 보상을 부여하니 업무와 조직 몰입도 둘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했죠.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성과에 따라 직원들의 순위를 매기는 스택 랭킹, 순위 평가를 운영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여 년간 이 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징어 게임식의 살아남기 위한 상대 평가 시스템은 과도한 내부 경쟁과 조직 내 협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죠. 또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상대 평가 시스템이 오히려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게 하고 위험 회피 성향은 증가시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나 장기적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죠. 또 성과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구성원 번아웃 문제도 제기돼 나왔습니다. 순위 평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직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 더 이상 등급은 없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잭 웰치가 신문 기고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간의 순위를 매기면 팀워크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팀워크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보상해줘라. 팀워크가 좋아질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식 기업 취급을 받으며 점점 내리막을 걷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평가를 도입한 지 5년 만인 2018년 11월, 16년 만에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 가장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를 선정하는 베스트 컴퍼니 글로벌 컬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평가로 바꾼 지 2년 뒤인 2015년 8월 상대평가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뒤도 상대평가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잭 웰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도입했던 상대평가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전통적 성과평가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딜로이트 발표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한 해에만 51개 주요 기업이 등급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설정과 성과 리뷰 사이클이 분기 혹은 수시로 짧아지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적극 장려하는 방식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 대기업, 유니콘 스타트업들에서도 성과제도 혁신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새로 혁신된 성과관리 체계도 완벽하지 않고 보완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과관리 트렌드가 부상한 지 약 10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몇 가지 한계점들이 발견됐고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발표하며 이 한계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GRAD라는 새로운 성과관리 방식을 발표했는데요. 구글 내부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연 2회 실시하던 성과관리를 연 1회로 줄이고 동료평가의 비중은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에는 평가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식이지만요. 구글은 임직원 만족도 설문인 가이스트를 통해 알아보니 구성원의 47%가 연 2회 실시하는 성과평가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자기 평가가 끝나고 나면 함께 협업한 3명에서 8명의 동료에게 자세히 피드백을 받아 이를 관리자가 참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프로세스였다면 그래드는 동료 평가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관리자의 평가자 역할과 책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9월 영향력 기술 지표라는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상대 평가는 평가 결과와 구성원의 위치가 분명하게 공유되고 이와 연계된 보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평가 결과가 A등급이면 연봉 인상률도 10%, D등급이면 연봉 인상 없음으로 결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뀌자 등급별 인원수 비율이 사라지고 예산 내에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와 보상 연계의 신뢰도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영향력 기술 지표는 온전히 보너스와 급여를 결정하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만 사용됩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하게 사업에 기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등급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과 기대 수준을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보상 실현에도 도움이 됐지만 더 나아가 구성원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성과관리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성과관리 트렌드에서 등급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폐지 쪽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아예 등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직 목표 달성, 사업에 대한 기여도, 영향력을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하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성과관리 체계가 더 심화됩니다.

확실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연 2회 혹은 많게는 4회 정도 실시하던 성과평가를 다시 연 1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서의 성장과 스킬 향상을 위한 수시 피드백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성과 관리에서도 효율성과 직원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선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직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은데요. 바로 성과 관리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관리자에게 평가 및 보상 결정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평가의 주체인 관리자의 조직 관리 역량, 평가자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대다수가 관리자들에게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자의 권한을 키우더라도 성과관리와 보상 연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가 한편으로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저성과자 해고가 쉬워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한 후 최상위 비율이 27%에서 22%로 감소하였고, 반면 최하위 비율은 2%에서 6%로 증가했음이 밝혀졌죠.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성과관리 체계만의 문제가 아닌 빅테크의 실적 저조의 이유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들이 조직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 트렌드가 부상할 때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시도한 혹은 시도를 앞둔 기업이 많을 텐데요. 성과관리 트렌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고 제도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단점은 조직의 환경과 문화, 업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새로운 성과관리 트렌드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조직의 환경이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가 잘 맞을 것인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성과관리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우리 조직에 맞는 것부터 찾아라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옛날에는 강연을 하면은 이렇게 뭐야 어제 했는데 오늘 딱 들었더니 다시 리셋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막 속상했었어요 많이. 내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느낌. 근데 최근에는 계속 강연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까먹었어. 지우개. 우리가 이제 힘든 테마에 이게 무상이라는 건 사실 왜냐하면 무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면 영원하지 않다를 언제 느끼냐면 사람이 죽을 때 느낀다고. 꽃이 질 때 느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느낀다고. 무상은 죽음과도 사실 관련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실 센 거죠. 좀 적게 보면 젊은 시절이 죽어버린 거고 없어진 거고 다시 안 온다라는 이 느낌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무상에서 제일 센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느낌이에요. 사실 이 감수성이. 그래서 시타르타 아시죠? 시타르타 부처라도 불리고 고타마 시타르타 30대, 20대 시타르타와 죽기 직전의 시타르타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게 더 셀 것 같아? 죽기 직전에. 아 이거는 장난 아니죠?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열반경이야. 열반은 살아있었을 때,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스크리트어가. 니르라는 말이 니힐리즘 이런 말 있잖아요. 어근이 똑같아. 꺼진다. 그리고 니르바나라고 그랬을 때 바나라는 게 불꽃 같은 거야. 불꽃. 잘못된 생각이지. 그 불꽃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열반에 대한 경전. 불교는 시타르타가 했었던 얘기들은 다 경전이라고 놓는 거야. 경전은 뭐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인사동에 가면은 그 카페 있지.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라는 게 여시아문이야.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다 경전이에요. 화엄경도 그리 시작해.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너무 많아 사실은. 뒷사람들이 막 붙여가지고 잠 한 잠도 안 자고 한 300년 살아야 경전이 다 만들어졌을 거야. 그런데도 어쨌든 그 열반경이라는 건 중요한 경전인데 그때 얘기했던 게 무상에 무상을 보라고. 시타르타가 어떻게 됐냐면 알죠? 재밌다. 시타르타가 오늘 마을에 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아요. 왜냐면 노쇠한 거 알잖아. 다 알아요. 짐승들도 알잖아. 자기가 언제 죽는 거. 대충.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사람들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제자들이랑 돌아다녔어요. 몸이 이제 안 좋고. 지금 같은 상태도 아니에요. 뭐 백신이 있고 뭐 주사 맞고 면역 주사 맞는 때가 아니잖아요. 인도가 날씨 덥고 자꾸 썩고 막 부패한 음식 많고. 어느 마을에 갔는데 시타르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마을에서 돼지고기를 줬네. 여름에 돼지고기는 지약이라는 거 알죠. 잘못 먹으면 그냥 가. 그걸 먹었어. 먹었으니까 막 설사 나오죠. 이 세상에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설사. 설사 걸리면 죽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들이 있잖아요. 생수들이. 물이 다르니까 물 안에 미네랄 성분이 달라. 먹으면 설사가 나. 설사 나오면 답 없다. 그냥 죽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속상하지? 진짜 배고프실 것 같아서 음식을 줬는데 그거가 그런가.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빨리 떠나. 느낌이 또 있으신 거야. 곧 간다. 설사가 아니라 거기서 죽기까지 해봐. 그럼 어떻게 소문이 나 있어요? 마을에서 암살했다. 온갖 난리가 나지. 가다가 설사 계속 나고 못 견디셔가지고 열반경에는 그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자기 삶의 마지막 자기의 무상을 보는 거지. 응? 그래서 그걸 바닥에 이제 옷을 세 겹 네 벽을 깔아요. 너무 힘드니까. 설사하면은 살이 다 내리잖아. 얘를 깔아서 앉아있다가 거기서 많은 경전이 있어요. 열반과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그 시타르타 상 중에서 갈비뼈 마른 거 봤죠? 그게 사실 그거 묘사한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야, 이렇게. 나 영원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훅 간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무상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처상들 중에서 인도 부처상에는 고기 있어. 동아시아는 이상해. 보릿고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처상이 다 살이 쪄 있어. 퉁퉁해. 근데 그건 사실은 본론에 맞는 건 아니야. 불교를 배우면
도리꼬개를 이길 수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 근데 안 돼요. 인도는 그렇진 않아. 이해되죠? 무상한 거니까. 그게 예뻐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그거 하진 않는 거죠. 그럴 때 가르침이 무상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이 열반과 관련된 경전들이 꽤 많아요. 열반경도 있고, 거기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경전을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와. 무상에 대해서 정각이라는 표현을 써, 정각. 발을 정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라 하면 돼. 발을 정자잖아. 이게요. 근데 이게 한자들은 재밌어요. 하나. 그칠 찌거든. 그친다. 하나에 멈춘다. 통일할 때 쓴다고. 정이라는 건.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정각하라고 그랬다고. 정각은요. 이렇게 보는 거야. 각자가 자각이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각이라는 건 자각이기도 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서 산스크리트어 보면 나와. 타타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한자로 따지면 여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을 여자와 열매실자. 실답다라고 옛날 스님들은 얘기해서 실제로 보는 거야. 헛개비를 보는 게 아니라 길을 걷어가다가 밤길을 가다 보면 바람 막 불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딱 가봐요. 거기 허수아비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사람이 죽는 거를 보는 거예요. 엄마는 왜 죽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죽는 거야, 그냥.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잔인한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고통 얘기했을 때부터 그 조짐은 있는 거야. 웬만하면 달래줘야 되는데, 사람은 고통스럽다 이러니까. 초기 경전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겨자씨 얘기.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았어. 인도는, 동아시아는, 아, 옛날에는 가부장제가 너무 셌어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여자가 괜찮은 건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으면 신분이 올라가는 거야. 아들을 낳으니까 막 일도 안 하는 거죠. 가부장제의 특징은 여자가 일을 해요. 밭일도 다 하고 애 얻고 일해야 되는 거야. 가사노동도 하죠. 애 돌봐야죠. 옛날에 화장실이 어딨어? 아침마다 다똥 쳐야 됐다고요, 그거. 똥안 치면 어떻게 돼요? 병 들잖아. 아낙네 일이 그거야. 어제 아침에 이 가족이 또 모든 똥들을 모아가지고 멀리 가서 버리는 일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게 힘들지, 많이. 근데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편한 거야.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인도는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올라가지. 신분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만인데,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건 진짜 힘든 거야. 한의학 경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실현당한 사람들은 약이 안 통한다. 고위 간직이었다가 벼슬이 떨어지는 사람은 약이 안 통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고통스럽죠? 그 시다르타한테 찾아간다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다고. 그래서 시다르타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가서 그 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와라. 돌아다녀 보니 어때? 다 죽잖아. 식사라트한테 갈 필요 뭐 있어요? 다 죽는데.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질은 성숙했을 때 받아들여져요, 많이. 타타타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야. 고개 돌리지 말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다. 고개 돌리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다라고 그랬어요. 뭐, 이해되시죠? 예. 네. 고개 돌리지 말고 본다. 부모님 만나봤어요? 부모님 만나봤냐고. 뭐, 만나죠, 어떤 때. 어떤 때 명절 때 만나잖아. 부모님 얼굴을 딱 보면 작년과 다르다, 한달 전과 다르다라는 거 보일 때 있죠. 영원하지 않다야.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상은요, 어제 같지 않은 거야. 일주일 같지 않은 거야. 그거 보죠. 보는데 제대로 안 봐요. 고개 돌려서 본다고. 살짝 봐. 그리고 정신 승리할 수 있죠. 뭐라고. 사람 다 늙는 거니까. 제대로 봤어요? 어머니 얼굴에서 무상을 제대로 본 날, 그 집에서 떠나기 힘들어요. 무상에 대해서 시타르타가, 에? 바로 봐야 된다라는 정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고개 돌리지 마라. 사람 죽는 거다 알죠? 알죠? 개 죽는 거 알죠? 개 죽어가는 거 봤냐고요, 제대로. 물고기가 난도질 당해서 죽어가는 걸 진짜 제대로 본적 있냐고요? 누군가 죽는 걸 제대로 본적 있냐고요? 스님들이 수행할 때 뭐를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참선할 때 백골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아시아에는. 백골관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 죽어서 썩어가는 과정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에? 구독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파리들이 알을 낳거든. 썩어간다고 막 냄새가 난다고. 시신 썩는 냄새 맡아봤어요? 고개를 안 돌리고 봤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거야. 죽어가는 거 봤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하루 정도는 경직돼 계셔. 이틀 정도 되면요, 릴렉스가 돼버려. 근육이 풀리고 온 구멍이 열려요.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똥구멍까지 다 열리고 액체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닦아주고 옷을 입는 걸 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셨냐고? 장례 지도사 간다니까? 보셨냐고? 아버지가 죽는 거, 할아버지가 죽는 걸본 적이 있냐고? 무상을 바라본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 무상을 보면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 어미가. 우리 아비가 영원하지 않구나. 벚꽃을 봐도 똑같은 거야. 곧 지는 게 보여. 곧질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올해 본 벚꽃은 우리 김선호 시인에서 얘기했잖아. 작년에 핀 벚꽃이 아니고 내년에 필 벚꽃이 아니고 오늘 핀 벚꽃이야. 지금 못 보면 못 봐. 내년에도 보겠지? 답 없어요. 뭘로 가서 봐? 내년에 보면 되지. 무상을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강렬한 거예요, 사실. 무상을 보면 그 옆에 있어야 돼. 오늘 고양이가 죽어. 예? 오늘 개가 죽어요. 그게 보여. 죽어가는 게 보여. 그개 곁을 어떻게 떠날 거야? 어떻게 떠날 거야? 꽃이 져요, 오늘. 오늘 지나면 꽃이 완전히 없을 거야, 벚꽃이. 그걸 어떻게 지나가? 무상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봐. 기억나시죠? 어제. 기억나시죠? 덧없음 보는 거 아니죠? 허무함 보는 거 아니죠? 소중한 걸 보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걸 보는 거야. 우리 어미가 죽어갈 때 나중에 보면 다 없어져. 굉장히 풍성한 존재인 거야. 어미랑 산책을 한번더할수 있는 거야. 무상을 봤냐고요. 시타르타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거죠. 불교는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비가 일어나야 되고 사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어미를 죽을 거. 사람은 다 죽는데 내가 가서 뭐 해? 내 오빠가 가면 되고, 에? 내 여동생이 가면 되고, 그 옆에 있으면 돼. 나는 바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상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있어야 된다. 무상을 보게 되면요, 어미의 얼굴을 보고 나면, 아비의 얼굴을 보고 나면, 아니면 병원에 누워 있는 친지의 얼굴, 내 동생, 언니, 오빠의 얼굴을 보면, 그날 스마트폰으로.

0: 사진도 찍을 거야. 이거 다시 안 오니까. 이거 지나가면 안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는 거야.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들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가족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죠. 그날 무상을 본 날이야. 무상을 제대로 보면 못 떠나. 못 떠나요, 우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거 대반열반경이라는 그 열반경에 보면 다 읽어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시타르타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설법 여행을 떠난 거 아니에요. 설법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제발 좀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고 좀 아파하라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 덧없는 존재고 무상한 존재니까 소중한 존재고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잖아. 열반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상한 돼지고기 먹었다 그랬잖아. 그 전에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아유, 이곳은 너무 아름답다. 요 나뭇가지는 너무 예쁘네. 저 등성이는 너무 예쁘네. 저 강은 너무 예쁘네. 이렇게 반복을 해.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제 못 보잖아. 마지막 산책 같은 거야. 아유, 우리 저 낡은 집인데 집이 예쁘네. 뭔지 알죠? 소중한 거야. 세계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못 봐,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 그 유명한 제자 있잖아, 아난. 아난이랑 다니면서도 지금 현재 뭐, 아, 이것도 예쁘고, 토끼가 살고 있는 저 비탈도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이래. 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성격이 옛날엔 더러웠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 아유, 이거 예쁘고, 꽃이 예쁘고,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막 나한테 잘해주고 이러면 저거 답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시타르타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상을 본 거죠. 연구자들이나 뭐 불교 철학 연구한 사람은 마지막 구절에 재행 무상, 무상 얘기만 한 거에 주목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시를 통해서도 좀 보잖아. 열반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태양도 예쁘고, 저녁도 예쁘고, 저 꽃도 예쁘고, 저 나쁜 상점 주인인데, 쟤도 예쁘고, 얘도 예뻐.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기해도 돼. 쟤 나쁘고, 얘 나쁘고 그러면 안 죽어요, 당분간. 100% 안 죽어. 세상에 이뻐 보일 때가 와. 이뻐 보일 때가. 그러니까 열반경에 보면 그 얘기가 너무 좋아요. 아난한테 자꾸 가르쳐줘. 내가 옛날에 그거 예쁘다고 예쁘다고 했지 않니? 그 얘기도 자꾸 반복을 하는 거야. 세상이 예뻐 보여. 무상을 본다라는 거. 내가 무상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그렇게도 강렬한 거예요. 세지. 열반경의 핵심 가르침, 시타르타의 마지막 가르침은 무상을 본다라는 거야. 무상을 봤을 때 허무함을 느끼고 덧없음을 느끼면 무상을 못본 거야. 무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 그 복에 있는 본 대상 있죠. 그것을 못 떠나게 돼. 안타까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못 떠나. 오늘 떠나면 내일 오게 되면 벚꽃은 다 져 있을 거야. 우리가 보면은 하루보다 뭐 일출, 일몰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 짧아서 좋아해요, 우리가. 일몰이 8시간 돼 봐. 그걸 왜 봐? 똑같은데. 짧은 것들 있잖아, 짧은 것들. 그러니까 빨리 지는 거야. 벚꽃이 그래서 대박인 거야. 걔는 빨리 지잖아. 이 세상에 제일 슬픈 꽃이 뭔지 아세요? 개나리. 언제 지는지 아무도 몰라. 존재감이 없어. 벚꽃 다음에 하니까 그런 꽃들 많아, 의외로. 근데 벚꽃은 깔끔하잖아. 오래 사니까 부모한테 구박받기도 한다. 70, 80까지 사는 철학자들은 욕만 얻어먹기 쉬워. 참고로 이제 이거랑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아이를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갓집에 가는 거예요. 아이가 왜 징징거리는지 아세요? 어미가 영원히 살것 같거든. 계속 상갓집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울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죠. 누구야? 우리 집에 옛날에 왔었던 어르신인데 어제 돌아가셨구나. 계속 가르쳐줘. 그럼 아이가 결정적일 때 한마디 해요. 엄마도 죽어? 그때 씩 웃어주는 거야. 영원할 것 같으니까 함부로 하죠. 엄마가 내 곁에서 떠난단 말이야. 우리는 플라스틱 조화에다가 물을 주진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것만 우린 돌본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갓집 많이 가야 돼. 잘못 생각한다니까 자꾸 상갓집은 애를 안 데리고 가.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상갓집에 가야 돼. 계속. 물어볼 때까지. 엄마도 죽어. 슬픈 거는 애가 그것도 안 물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갔는데도 애가 안 물어볼 수도 있어. 그거 뭐 답이 없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거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저기 한 강연이 끝나면 착수처 기억나지, 착수처. 손 대는 곳. 그래서 무상의 감각을 익히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은 가장 해야 되는 것들은 하루에 세 가지씩 변화하는 것을 찾아내요. 무조건 하루에 세 가지씩 변화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이에요. 이해되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 알면 그 곁에 있다고. 촛불을 켜놨어. 예쁜 꽃을, 생활을 갖다 놨어. 꽃을 갖다 놨어. 조금 있으면 져. 그 곁을 안 떠나잖아. 변화하니까.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변화하니까. 하루에 세 개씩 하나씩 찾는 거야. 하늘에서. 어제와 똑같다고 보지 맙시다. 어제랑 구름이 같다 이러지 맙시다. 지나가다가 나무에서도 찾아요. 이 변하고 있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찾아. 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찾아. 거울을 응시하시고요. 옛날 모습을 보지 말고 아 옛날엔 예뻤는데라고 보지 말고 내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봐요. 정확하게. 무상을 보면 시타르타가 얘기를 했다고요. 자비라는 게 나오고 사랑이라는 게 나온다고. 더덥다라는 것. 무상을 보고서 더덥다? 허무하다를 보면 안 되죠. 무상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봤으면 좋겠어요. 시타르타의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야, 오늘은 좀 약간 좀 속상하다. 죽음과 관련된 거야.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 죽는다라는 걸 알고서 나를 사랑하는 거. 잠깐 넘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함이 그렇게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음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젊음이 없다라든가 몸이 작년 같지 않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돼. 아이의 예쁜 모습 있잖아요. 어머니 알잖아요. 아, 얘가 조금 지나면은 속물들처럼 변할 거고 그렇게 변할 거야. 그 모습이 보일 때 있죠. 어느 날 아이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가 언제 성장하는지 알죠? 나를 깜쪽같이 속일 때 성장한 거야. 옛날에는 제가 안겠어요 하면서 땀 흘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금방 잡아놨는데 이제는 말을 잘하는 거지. 그 모습을 보면 아유 이제 내 품에 있는 아이는 없는 거지. 그것도 무상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엄마는 아 얘랑 한번 여행 한번 마지막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진도 찍고 싶고 이런 것들 많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거를 하루에 세 개씩. 왜 항상 나한테 물어봐요. 왜 세 개씩이냐. 우리가 세 끼 먹잖아요. 이렇게 삶이 좋은 것 같아. 옛날에 안중근 의사도 하루에 세 번, 그 세 권이잖아. 그렇죠? 세 번 책을 안 읽으면 삶이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 변화를.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나올 거야. 그 감수성이. 출발은 거기 있어요. 남편 머리카락에 변화를 찾기, 아내의 얼굴에서 변화를 찾기, 어머니의 걸음걸이에서 변화를 찾기. 무슨 말인지 알죠? 어머니가 다리 아프다 그럴 때 외면하고 돌려서 언뜻 다리 아픈 거 보지 말기. 어머니가 그 나이가 돼서 다리가 아픈 거야. 그냥 직면해 버려야 돼요. 정이라는 글자처럼 하나에 멈추잖아. 그거에 딱 멈춰서 바로 보는 거야. 바로 본다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벗다가 휙 돌리는 것도 아니야. 어머 엄마 늙었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무상이랑 얼굴이 딱 마주친 날 있죠. 아 그날은 그거를 못 떠나. 벚꽃이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구나를 제대로 보는 순간은 거기 못 떠나. 얼핏 보면 떠나요. 자 이제 김선호 시인의 시 가까운 아침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분이 읽으실까요? 예 박수 좀 쳐주세요. 네.
1: 가까운 아침, 너는 날개 없이 내게로 뛰어든다. 너의 비상의 방식으로 나는 너를 받는다. 온몸으로 날아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가고 싶은 거리.

0: 뛰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무게, 오늘의 태양, 하루라는 짐승.
1: 고맙습니다.
2: 이게 무아랑 공, 이 공문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거. 근데 불교 이제 책 좀 보다 보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인데, 김치찌개 좋아한다며! 인간이 또 안 먹어. 또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네? 그것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이 힘든 것 같아. 야, 힘들죠. 상대방들이 힘들지. 근데 사실 정상이거든요? 무슨 본성, 본질 이 얘기 들으면 콧방귀를 껴야 돼요. 너라는 존재는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속지 말지. 거기에 자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0: 요청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1: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0: 네.
1: 그 예전에 김상현 교수님이 우리 수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네. 콩알로 태양을 만들 수 있다.
2: 솔직히 저는 살면서 수학이 재밌다는 거 그때 처음 느꼈어요. 머리 터질 것 같고 문제 푸는 거 스트레스였는데 미상수학 재밌더라고요. 오늘 그럼 이어서 하는 거예요?
0: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들기. 저는 그분의 어그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곳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 진짜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콩은 어떻게 태양을 만듭니까?
3: 말도 안 되는데.
1: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4: 저는 사실은 살짝 한번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포기했습니다.
0: 아.
4: 그래서 김상현 교수님께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0: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핀!
1: 미스터 핀!
0: 나와주세요!

0: 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 큰 떡밥을 뿌리고 가셔가지고.
1: 예. 예, 지난번에 사실 약간은 즉흥적으로 네. 드린 말씀이어가지고 네.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0: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하냐고 난립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콩으로 태양을 만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각오되셨죠?
1: 예, 준비해봤습니다. 네.
0: 콩으로 태양 만들기?
1: 네, 어디서도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네.
2: 오, 그러세요?
1: 이게 대중강연에 맞는 주제인가 조금 고민은 했는데요.
0: 아, 예, 예.
1: 한번 용기를 내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수학이니까요. 미스터 빈, 프로페서 빈, 자, 콩알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걸 궁금해하십니다, 다들.
1: 그 전에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즉흥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0: 네. 그랬죠.
1: 지난번에 17조각으로 쪼개서 뭐 태양을 만든다 그랬는데 네. 사실 이게 17조각은 아니고
0: 네.
1: 그 17조각은 콩알을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콩알 하나를 쪼개서 뭐 그것도 신기하죠.
0: 네.
1: 근데 태양을 만들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쪼개야 되긴 합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뭐 몇 조각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은 작은 콩알이 어떻게 태양이 되냐.
2: 맞아요.
0: 이거였거든요.
3: 네. 전에 했던 것처럼 막 늘리고 막 풍선처럼 불고 해서 키우는 막 그런 얘기로 가나요, 또 오늘도?
1: 는 아닙니다.
0: 진짜?
1: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돌리거나 뭐 밀거나 그런 것만 하고 또 쪼개고 그런 일만 합니다.
2: 아니 근데 이제 당장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하시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어긋날 거고
0: 그렇지.
2: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 부피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정확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 물리학자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리 쪽에서는
2: 허용할 수 없죠.
0: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2: 그래.
1: 그런 고민들은 뭐 물리학자들한테 밀어두면 되고 저희는 어쨌거나 쪼개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2: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1: 말로 표현할 수 있죠.
3: 비유적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0: 저도요.
3: 너무 이렇게 확신으로 하시니까
0: 네.
3: 좀 무서운데 이제.
1: 지금 말씀하신 부피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핵심인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맞지 않고 부피도 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이러한 논의들이 그래서 부피가 뭐지? 라고 수학자들이 질문을 하다가 생긴 그런 결과이긴 해요.
0: 질문이요?
1: 도대체 부피가 뭘까?
2: 어? 부피? 부피요?
0: 부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래 그렇습니까? 수학자분들은 늘 의심해요? 프로 의심내요?
1: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피는 구할 줄 알면서
2: 네. 맞아요.
1: 부피가 뭐냐고 그러면은 사실 잘 몰라요.
0: 부피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잘 배우세요. 자, 이 컵 안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쏟아요.
1: 예.
0: 그럼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1: 예.
0: 그게 부피입니다. 어느 곳에든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차여져 있으면 그게 이제 부피라고 할 수 있죠.
1: 아주 정확하죠.
0: 네.
1: 그게 제 기억에 아마 그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가
0: 네.
1: 어느 날 공장에 갔는데.
0: 네.
1: 무슨 박사까지 있는 엔지니어가 전구 안에 부피를 계산하려고 막 열심히 식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에디슨이 지나가다가 아버님 물 채우면 되잖아. 그러고 지나갔다 그러고.
2: 야 에디슨, 에디슨과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아니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죠. 네, 안에 뭘 채우면 그게 부피가 되는 거니까.
1: 네.
0: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피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1: 저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수학자들이 부피를 결국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0: 어?
2: 부피를 정의하지 못했어요?
4: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의하는데.
1: 정의하는데 실패했어요.
0: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4: 근데 저희도 학창시절에 부피 구하는 걸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되게 간단한 부피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들 부피 구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1: 그런 것들이 뭐 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책으로 잘 만든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기원전 그 아르키메데스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뿔, 그 밑에는 동그랗고 쭉 올라간 그런 꽃갈콘의 부피를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걔를 조그만 원기둥으로 막 잘랐어요. 그러니까 꽃갈콘인데
0: 잘라요 그거를.
1: 예, 걔를 잘라가지고
0: 그렇게 해서 부피를 잰다고요?
1: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부분은 대충 원기둥이니까 원기둥은 제일 줄 알고 더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이렇게 잘라가지고
0: 그렇죠.
1: 걔네들 더해가지고. 이제 자르는 횟수를 점점 많이 해요. 100번, 1000번, 1000번.
4: 적분이네요.
1: 적분이죠.
0: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최초로 그러면 부피를 정확하게 네. 측정을 한 사람입니까?
1: 그렇죠. 여러 가지 도형이 그때까지 네. 못하던
0: 자기 쪼개가지고 마치 네. 그 예쁜 꼬마선충을 잘 이렇게 쪼개가지고
4: 오, 맞네 맞네
0: 잘 이렇게 쪼개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네. 쫙 쪼개가지고 네. 그것들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부피를 계산했다.
1: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어받아가지고 오늘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미적분이 탄생을 해요. 미적분. 잘게 쪼개서 더하는 게 언제 잘 되는지. 아. 라이프니츠, 뉴튼 뭐 이런 분들 결국 뭐 리만이라고 불리는 뭐 리만 가설의 그 유명한 분까지 다 이어받아가지고
0: 미적분이 완성됐다.
1: 예, 미적분이 완성됐어요.
4: 한 2000년 정도 동안 예. 사실은 쪼개는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분이라고 예. 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물체의 부피를 구해오다가 예. 잘 구해왔잖아요. 예, 그걸로.
1: 예, 웬만한 건 다 구해요. 그래서
4: 그러다가 그 부피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1: 아, 사실 부피라는 게 수학자들은 부피라고 그냥 흔히 쓰지만 하여튼 뭐 양이에요. 질량이라고 보면 돼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질량을 구한다는 거는 꼭 그렇게 예쁜 도형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가 얼마나 있죠? 뭐 80%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면 1리터의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질소의 부피는 얼마일까? 분자들이 80%가 아주 골고루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우의 부피를 800cc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1000cc니까.
0: 네. 계산으로 따지면 예. 800cc.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1: 그러면 이 800cc는 절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재는 거 말고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수학자들은 계산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0: 그러면
3: 아, 그러네요.
0: 재면은?
3: 화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네. 1L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3: 네, 80%지만 공간에 예. 있고 예. 20%도 이 공간을 함께 쓰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러면 아. 비율을 또 안 따져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 80%니까 800cc라고 안 하고 그냥 1L라고 해버립니까?
3: 네, 왜냐하면 네. 그 공간을 나눠서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들어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부피가 꽤 오묘하네요.
1: 그런 거죠.
2: 그러면은 수학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피를 항상 어떤 경우에도 무언가 수식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네. 원했던 거죠.
1: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0: 의심을 하죠.
1: 부피가 도대체 뭘까?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부피란 뭘까?
0: 그럼 수학자들은 그렇게 질문만 하고 또 답은 안 찾고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야, 부피란 게 뭘까? 너 그게 진짜 맞는 부피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자들은 부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나?
1: 예.
0: 아예요?
1: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예.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0: 아~ 초심으로.
1: 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0: 예. 야, 2000년 동안은 그냥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1: 구분구적법 다 잊어버리고.
0: 아, 잊어버리고.
1: 그래서 그거를 엄밀한 이론으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르벡이라는 사람이고요.
0: 아, 르벡.
1: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0: 19세기 말, 아~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면 르벡이 이제 어쨌건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1: 예.
0: 우리가 부피의 어떤 그 기준점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1: 예.
0: 라고 해서 르벡이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1: 부피란 네. 정말 쉽게 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네.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부피는 0이어야 된다.
0: 그렇죠.
1: 당연하죠.
0: 네. 없으면 0이죠. 무조건.
1: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차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육면체
0: 네, 네.
1: 주사위
0: 예, 네. 그 주사위는
1: 부피가 1이어야 되겠죠.
0: 네. 네.
1: 걔는 부피가 1이다.
0: 네. 네.
1: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0: 네.

0: 아주 복잡하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걔를 둘로 쪼개요.
1: 네. 일단 쪼개요.
0: 둘로 쪼개서 네. 각각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네.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1: 그것도 예예 예, 뭐 인정.
2: 이게 1이었는데
1: 과자를
2: 쪼갰다가
1: 그렇지.
2: 붙이면
1: 예. 다시 똑같지.
2: 합이.
0: 그쵸.
1: 어 잠깐만 근데 그럼 가루가 떨어질 텐데 붙일 때.
0: 그죠.
1: 아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데 그죠.
3: 의심
1: 의심 의심 의심
3: 의심이 시작됐어요.
1: 의심 예
0: 그런 거죠. 뭐 초등학생들 알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아이들 알죠.
4: 합리적이에요 여태까지는.
0: 그죠. 그다음에 사실 하나 더 가정하긴 하는데 예. 그거는 오랜 전통 때문인데 이제 어떤 물체를 무한계로 쪼개요.
1: 네. 무한계로 쪼갠다.
0: 네, 셀 수 있는 무한계.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서 뭐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1: 어쨌건 예, 많이 쪼갠다.
0: 그다음에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부피를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1: 어, 그렇죠. 하겠죠.
0: 거죠. 네.
4: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예.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던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1: 그러네.
4: 무슨 예. 차이가 지금 있는
0: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잘게 쪼개되 각각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애라는 그런 가정을 했어요. 원기둥, 네모, 세모 딱 그런 것들이죠.
1: 네.
0: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무슨 모양으로 쪼개건 가네. 르베게 공리를 이용하면 은 아르키메데스가 계산했던 거는 다 르베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죠.
1: 네.
0: 드디어 우리도 뭔가 물리학자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더 우리, 일반적인
1: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네. 하면서 어 그렇게만 하면 돼 쪼개 네. 어 붙여 어 그다음에 재면 돼 그게 부피야 네.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네. 하면서 이제 과학계에 이제 소문이 딱 네. 나간 거죠.
0: 그런 장밋빛 미래에 사람들이 젖어 있었는데 그런 르벡의 희망이 산산조각 깨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2: 깨져요? 그 수학계는 뭐가 자꾸 산산조각이 나요?
1: 또 누가 어디서 태클을 걸든지
4: 그러니까요.
1: 변수가 또 나왔네요. 네. 왜요? 누가 되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뭡니까?
0: 비탈리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1: 아, 비탈리? 예, 네. 수학자. 역시 또 딴지 걸었네.
0: 그 수학자가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류면체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얘를 무한계로 나눴어요. 셀 수 있는 무한계. 근데 각각이 무슨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무슨 먼지구름 같은 그런 거예요.
1: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갰다.
0: 잘게 잘게. 어. 굉장히 잘게 잘게. 네. 그래서
1: 모래처럼
0: 첫 번째 모래 더미, 두 번째 모래 더미, 네. 세 번째 모래 더미 이렇게 쪼갰어요.
1: 네.
2: 그리고 그 더미가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0: 무한계가 있죠.
2: 아 예.
0: 근데 이렇게 잘 쪼갠 문제가 없는데
1: 네.
0: 비탈린 희한하게 쪼개가지고
1: 네.
0: 얘네들이 다 부피가 같을 수밖에 없게 쪼갰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각각의 조각이 예를 들어서 부피가 0이다. 그럼 다도의 부피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다도에서 정류무시가 나와야 되니까.
1: 부피가 0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0: 말이 안 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부피가 있어야 돼요.
1: 네, 무조건 있어야죠.
0: 아주 조금이라도.
1: 네,
0: 뭐 100만 알았어. 분의 1.
1: 네, 그렇죠, 있어야죠.
0: 100만 분의 1이라고 해도 얘가 무한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얘를 뭐 천만 번 더하면 은 100만 분의 1이 천만 개 있으면 은 10이거든요.
1: 네. 네. 그럼 10이 돼버린다고요?
0: 10이 돼버려. 이상한 거죠. 원래 부피가 1이었는데.
1: 원래 1이었는데.
0: 네.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1: 아,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0: 네.
1: 무한대로 쪼개는 거에서 이미 변수가 생겨버렸네. 아니 비탈리 씨는 아니 굳이 다들 그냥 뭐 그렇게까지 무한대로 쪼갤 일은 네. 없잖아요 살면서.
0: 네.
2: 근데 그냥 반씩 반씩 자르는 걸로 하면 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0: 어, 그렇게 기억을. 예쁘게 자르는 문제가 없어요.
2: 근데 지금 예쁘게랑 안 예쁘게 네.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지금?
0: 지금 예, 네. 두 가지 포인트가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예쁘게 자른 것과 이상하게 자른 게 뭐냐.
1: 네.
0: 그리고 또 대프코님의 포인트는
1: 네.
0: 왜 무한계로 굳이 잘라야 되냐. 그 예쁘게 자르는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1: 예.
0: 사람들은 예쁘게 자르는 것과 안 예쁘게 자르는 것에서 구별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무렇게나 잘라도 항상 부피가 있기를 바랬어요.
1: 아, 어떻게 자르든.
0: 예, 아르키메데스나 리만, 뭐 뉴튼, 라이프니츠 그런 분들은 다 예쁘게 하면 자르신 분이고 어떻게 잘라도 먼지구름처럼 나누어도
1: 케이크 커팅처럼
0: 예, 부피가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데프코님의 포인트가 사실 더 중요한데
1: 예. 왜 무한대로
0: 굳이 무한대로
1: 우리... 아, 르벡이 이거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예. 또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0: 그러니까 무한계만 예. 자르고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 사실은 구분구적법의 전통 때문에
1: 예.
0: 무한계로 자르긴 해야 되지만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유한계만 자르고 살자.
1: 네.
0: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1: 아, 갈렸군요.
0: 예.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럼 무한계는 포기하고 유한계로만 잘랐을 때 잘 더해지면 그게 만족할 만한 부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1: 어.
0: 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뻔하다가 바나와 타르스키가
1: 예.
0: 폭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거죠.
1: 아, 바나와 타르스키. 예.

0: 바나흐라는 사람이 있고 예. 타르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1: 바나흐와 타르스키 예. 이 수학자분들이 예. 연구를 해서 뭐가 나왔군요. 예.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가자. 예.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무한으로 쪼져봐요. 우리만 머리 아파. 했는데 이분들은
0: 꿈을 산산조각 낸 거죠.
2: 어떻게 해? 어떻게 해?
0: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한계로 잘라서 각각의 부피를 더하면 전체가 나올 거다. 네. 네. 라는 가정만 해도 니네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3: 유한계로 잘라도 안 된다라는
1: 거. 아,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딱 떨어지게 유한계로 뚝뚝뚝뚝뚝뚝 잘라놓고 그다음에 갖다 붙이면 다시 네. 이제 원래대로의 그 주사위 네. 일자리가 나오는 게 맞는 네. 건데. 네. 근데 왜 거기에 대해 의심을 품죠?
0: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네. 드디어 오늘의 주제처럼 콩을 유한계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라고 할게요. 네네네. 100만 개로 쪼개서 걔네들을 재조립해요. 돌리고 밀고 해가지고 재조립하면은 태양이 나온다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1: 야, 이분들이네.
3: 아, 이분들이었어요?
0: 아, 이분들이었어요. 아,
1: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든다가 이분들이었어요?
0: 예.
1: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방법만 잘하면요. 지구에 식량난이 해결이 됩니다. 예? 콩, 그 작은 콩으로, 예? 오병이어의 기적 설명이 될 수 있겠네.
4: 저 얼마 전에 금리 뺐는데 그걸로 금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1: 어,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콩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일단 그 정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일단 준비 운동부터. 좀 더 쉬운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예. 무한히 긴 직선을 생각해볼게요. 네, 끝도 없이 긴 직선.
1: 직선. 예. 예, 예, 예.
0: 그럼 제가 어떤 주장을 할 거냐면은 네. 무한히 긴 직선을 세 동강 내가지고
1: 세 동강
0: 그 중에 두 동강만 쓰면 네. 원래 있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3: 그 무한이면
1: 무한이면 무한에서 이게 직선 예. 쫙 날아가는데 예. 산둥물을 뚝 했다. 예. 1, 2, 3.
0: 예. 네. 그리고 2를 버려요.
1: 2를 버려요. 그럼 붙겠죠.
0: 그 1과 3을 붙여요.
1: 예.
0: 다시 나오죠.
1: 예. 다시 또 직진. 예. 그게 무한이네?
0: 예, 그죠. 아, 예. 그게 워밍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안 신기하죠.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1: 콩은요? 네. 콩은 다를 텐데.
0: 얘를. 예. 얘를 유한계로 잘라서. 네. 상당히 많이 버려요.
1: 예,
0: 버리고 원래 콩을 다시 만들 거예요.
1: 오이? 어? 심지어 버렸는데 원래 콩을 만든다고요?
0: 근데 뭐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1: 어떻게 똑같지? 이것도 직선하고 다른데. 왜냐면 직선은 끝이 없는데 콩은 얘네들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이 막 같은 게 있잖아. 끝이 이렇게 네. 모아져 있잖아요.
3: 그러니까 이 공만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가 끝이에요.
1: 그렇죠.
3: 말할 수 있죠.
1: 네.
3: 무한이 아니잖아요.
1: 무한은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네.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자, 선하고 달라요. 잘 보세요.
0: 네. 네,
1: 봐봐요. 마술은 아닌데 가운데 쪼개.
0: 네.
1: 붙여. 그럼 일단 부피 자체가 확 줄어드는데.
0: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1: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콩알이나 이런 초콜릿 볼은 네. 유한이지만
1: 네.
0: 유한이에요. 거기 있는 점들의 개수는 또 무한이거든요.
1: 아...
0: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표가 0일 수도 있고 네. 1일 수도 있고 네. 0.1, 0.01, 0.001, 0.0001.
1: 죽으니까 어딘가에 뭐 다 있겠죠, 예.
0: 예, 모든 실수 좌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점의 개수는 무한계예요.
3: 오!
1: 점으로 그쵸? 치면. 그래서 예. 여기도 이 안에는 점으로 예. 따지면 무한한 점이 예.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을 예. 찍어, 점으로 찍으려면은.
5: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자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진짜 수학적으로.
1: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다음 워밍업이 있는데요.
1: 네, 이게 좀. 꿈,
0: 교구를 예. 준비해봤어요.
1: 교구요? 교구, 아, 교구. 이게 뭡니까?
0: 아이 장난감인데 제가 이제 네 발 달린 나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각각의 점마다 발이 네 개씩 달려 있어요.
1: 아, 네 발 달린 나무.
0: 네 발 달린 나무.
1: 예.
0: 각 점마다 선분이 네 개씩 뻗어나오고 있어요. 얘도 위로 세 개, 아래로 한 개. 위로 세 개.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에서 3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층.
1: 무한층 뻗어나가네. 예.
0: 그리고 얘를 정면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90도예요.
1: 오,
0: 뭐 적당한 각도 잘 보면은
1: 90도.
0: 네, 예.
1: 딱 90도.
0: 딱 예, 그림자를 내면은 예. 이 그림자만 보면은 90도, 90도, 90도, 90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1: 예. 예. 네 발 달린 나무.
0: 예. 예. 어쨌거나 그리고 포인트는 예. 모든 길이가 다 1이에요. 모든 길이가 다
1: 일일일 떨어지는 길이를 다 맞췄고요.
0: 예. 예. 버섯은 사실 뿌리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무 뿌리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위에서 오늘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보라색 점을 빨간색으로 옮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그 자신의 자식들 밑에 뿌리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간다.
5: 다 같이.
0: 예,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어려워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얘를 그림을, 수학자들은
1: 예, 그, 아 있네요 뭐가?
0: 예, 그림을 그려서 많이 표현해요. 예, 아,
1: 그림은 또 예, 이해를 좀 도와주겠죠.
0: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예요. 공들이 우리가 부르는 꼭지점입니다. 빨간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십자가, 보라색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십자가. 다만 변들의 길이는 달라 보이겠죠.
1: 저기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짧아 예. 보이는 저 아래 있는 애들도 다 직선은 예. 다 똑같다.
0: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직선에서 가운데 던지고 원래 이런 다시 만들었잖아요.
3: 네. 어, 네. 무한이었을 때.
0: 예. 네. 뭐냐면은 서팀, 동팀이라고 할게요.
3: 네.
0: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북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1: 네.
0: 위랑 아래를 버려요.
1: 아, 오케이.
0: 위랑 아래를 아래? 버리고 네. 가운데도 버려요. 버리고 서팀과 동팀만 남겨놓고 걔네를 붙여봐요. 그러면은 원래 거랑 똑같아져요.
1: 어?
0: 원래 거랑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면은 얘가 쉽잖아. 빨간 공이 되는 거예요. 빨간 공, 보라 공, 보라 공, 보라 공, 보라 공. 모든 길이는 여전히 1이에요. 1, 1, 1, 1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원래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 원래 거나 새로운 거나 점과 변들만 생각을 하면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1: 빠지고 얘네들만 예. 이렇게 붙여놔도 예. 값은 다 똑같은 애들이 예. 생긴다는 게 복제.
0: 예, 복제.
1: 복제.
0: 예.
1: 네.
0: 수학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3: 네. 지금 동서만 가지고 복제를 한 거잖아요.
0: 예. 그리고 남팀과 북팀도 남았죠.
1: 네.
0: 그 남팀과 북팀도 나무를 또 만들어요.
1: 어, 그리고 두 개. 그러니까 나무가 이동만 했는데 예. 두 그루가 생겼다?
0: 예.
3: 진짜네요.
1: 교수님,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또 예. 떼가지고 예. 날려버리고 또 붙이면
0: 예.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계속 복사.
0: 예. 그걸 계속하면 태양이 나오는
1: 거죠. 그쪽에.
0: 예.
4: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0: 거죠.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거죠.
4: 어? 당했다.
0: 내가 어쨌든 그냥 끝내도 되겠네.
1: 아니, 나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네.
4: 아, 지금 그 얘기예요?
1: 예, 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부피가 더 커져버릴 수가 있다.
0: 그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핵심 아이디어가 무한은 종종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런 무한집합에다가 뭐 함부로 유한한 부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 부피가 1이었다.
1: 네.
0: 그럼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얘 부피가 1이었으면은 얘랑 똑같이 생긴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네.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그럼 얘의 부피는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심판.
1: 네.
0: 그럼 부피를 1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부피가 2보다 커지게 돼버리는 거죠.
1: 우와. 이거를 발견한 분들이 아까 그 위스키가 누구라고요?
3: 위스키야.
0: 예? 바나흐랑
1: 바나흐.
0: 타르스키.
1: 예?
0: 타르스키.
1: 타르스키. 아, 바나흐와 타르스키.
0: 예.
1: 이 두 분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0: 아,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하나도 안 신기해요. 사실 뭐 별로 안 신기하잖아요. 무한의 한 직선을 넣는 건 비슷해요.
1: 예.
0: 근데 이제 신기해지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은 유한해 보이는 콩도 쪼갤 수 있다는
1: 자,
0: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럼 이제 이 콩으로 예. 태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이제 알려주셔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워밍업이 다 됐으니까 네. 이제 콩을 어떻게 분할을 할 건지.
4: 서리태군요.
1: 네.
0: 콩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공이라고 그럴게요.
1: 자, 네.
0: 속이 꽉 찬 공. 자, 그래서 우린 뭘 할 거냐면은 얘를 아무거나 점을 하나 찍었다고 생각해볼게요.
1: 네, 네, 네.
0: 뭐 파란 점 하나 찍었어요.
1: 찍었어요. 네.
0: 이제 두 가지 움직임을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움직임은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1: 네.
0: 뭐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1: 70.5도 뭐 보내버렸다.
0: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90도 축으로 돌릴 텐데요. 걔를 축으로 또 북쪽으로 75도 혹은 남쪽으로 75도 이 점을

0: 움직여줘요.
1: 아, 왼쪽 오른쪽으로 70.5도 또는 위 아래로 70.5도.
0: 예. 네. 편의상 그냥 동서 북남 이라고 부를게요. 그 움직임을. 네. 그러면 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1: 그렇죠.
0: 뭐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으로 갔다가 뭐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1: 네네네.
0: 아, 물론 뭐는 안 하냐면은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건 안 할게요. 동으로 갔다가 서로 오면 재미없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은 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원래 자리로 절대 못 돌아와요.
1: 어?
0: 그건 계산을 하면 돼요.
2: 동쪽으로만 동동동동동 이렇게 해도 못
0: 절대 돌아와요.
2: 돌아오지
0: 않아요.
2: 360번 가도 못 와요?
0: 사실 뭐 정확하게 75도는 아니고 또 무한소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사면체 있잖아요. 삼각형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그
1: 정사면체.
0: 정사면체의 네. 네. 사이각이에요.
3: 근데 그 무한소수인 거예요. 그 70.5 머시기 네, 끝도 없이가 네,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동동 그럼 동동동동동동 해서는 예. 제자리에 못 오는 건 알겠는데
0: 예.
3: 동 갔다가 북 갔다가 남 했다가 소
0: 하면
3: 거...
0: 제자리 안 와요. 동 북
3: 네
0: 서 남 이상한 데로 가요.
3: 아 이게 평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1: 아니죠.
3: 평면
1: 위가 아니에요.
3: 아 평면 위가 아니니까.
0: 그래서 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이 찍혀가지고 전체가 이제 파랗게 빛나게 되는 거죠.
4: 오. 아, 전체가 다 파랗게 빛날
0: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점을 덮을 수는 없어요.
2: 어? 왜요? 계속 무한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왜냐면은 점이잖아요.
1: 네.
0: 점은 크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도 걔는 셀 수 있는 유한계만 찍을 수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1: 그러면은 그 사이, 예. 점과 점 사이가 비어있다라는
0: 계속 비어있어요. 무언가는 계속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 노선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이제 얘가 왜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네 발 달린 나무가 있잖아요.
4: 아까 그 나무.
0: 이 나무. 예. 자, 여기에 빨간 점을 하나 찍었어요.
4: 빨간 찍었어요. 예.
0: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간다는 거는 동팀으로 갔다는 것과 대응을 시킬게요.
1: 네네.
0: 그러니까 얘가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내라.
4: 보냈어.
0: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낸 다음에 북쪽으로 보내라.
4: 북쪽으로 보냈고, 일로 움직였고.
0: 북쪽으로 보낸 다음에 서쪽으로 보내라.
4: 서쪽으로 네. 보냈고.
0: 서쪽으로 보낸 다음에 남쪽으로 보내라.
4: 남쪽으로 보내라.
0: 그러니까 이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심판에 해당하는 빨간 점을 찍은 다음에 얘가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내는 점 하나하나예요.
1: 진짜 이거랑 똑같네요.
3: 똑같네요. 예. 그러면 그런 점을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0: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파란 점으로 시작해서
4: 네.
0: 무지무지 많이 움직여가지고 파란 점 다 찍어요.
1: 네.
0: 뭐 무한한 점을 찍어서 셀 수 있는 유한, 무한.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빠진 점이 있어요.
4: 빠진 점이 있겠죠? 예.
0: 빠진 점 하나를 잡아서 빨간색을 칠할게요, 이번에.
4: 네.
0: 그래서 또 빨간 점을 계속 움직여서 빨간 점을 다 찍어요.
1: 네.
4: 그럼 파란 점에 덮일 텐데?
0: 파란 점과 절대 만나지 않죠. 왜냐면은 파란 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이미 다 찍었거든요.
4: 찍었고.
3: 아.
0: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애를 하나 뽑은 거죠.
4: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예. 다 찍어가지고 돌려도
0: 예.
4: 거기를 또 채우지 못한.
0: 예.
4: 어딘가에 있으면 걔네들은 그럼 또 이제 초록점을 찍으면
0: 초록점 찍을... 예,
2: 맞아요. 색깔도 무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색깔도 무한이 있어야 되죠.
4: 와, 그럼 또 이 빨강과 파랑이 못 간 데를 또 초록이를 보내고
0: 예.
4: 그다음에 보라를
0: 예.
4: 보내고
0: 또 핑크를 보내고
4: 핑크를 보내고 그럼 무한이네 계속. 예. 그럼 다 채워지긴 해요? 고형 오색 무슨 이 세상의 모든 빛깔들을 갖다가 다 때려넣어요. 점을
0: 예.
4: 채워집니까?
0: 이 세상의 빛깔로는 좀 부족하고 셀 수 없는 무한
2: 저 세상의 빛깔
4: 이 세계
0: 네, 저 세계 저 세계 빛까지 다 쓰면은 채워져요.
4: 채워지긴 합니까?
0: 채워지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이 필요한 거죠.
4: 네. 그래서
0: 예.
4: 그렇게 온갖 색으로 구면을 다 덮어갖고
0: 예.
4: 뭘 할 건데요?
0: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4: 뭘 할 건데요?
0: 법점은 전체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4: 네.
0: 거기서 이제 색깔별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4: 에? 대표팀이요?
0: 색이 사실 말씀드렸지만 셀 수 없이 많이 많거든요, 색이. 하지만 어쨌거나 대표팀을 하나씩 만들어요.
4: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0: 예. 빨간색 대표, 파란색 대표, 보라색 대표, 회색 대표.
4: 색 대표들. 네. 올림픽이죠, 올림픽.
0: 네, 올림픽이죠.
4: 네.
0: 그래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4: 네.
0: 그리고 그 심판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심판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볼게요.
4: 그 대표들을 다
0: 70.5도.
4: 70.5도로 돌려버려요.
0: 예, 돌려요.
4: 예, 돌려, 예.
0: 동으로 보낸 다음에 무언가 해요. 서로만 오지 말고. 그런 모든 애들을 동팀이라고 부르게, 동팀.
4: 네.
0: 동쪽으로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4: 네네네.
0: 그 걔네들은 뭐에 해당을 하냐면은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2: 심판 시작해서
0: 동쪽으로

0: 한번 가요, 일단.
1: 가요, 가요.
0: 간 다음에 무언가에서 생기는 모든 애들. 그러니까 바로 이 오른쪽 동팀. 판넬.
1: 네, 네, 동팀.
0: 에 해당하는 애들이 동팀이에요.
1: 동팀, 동팀이라고 그러니까 합시다.
0: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네. 북팀이 있고, 서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네. 공이 몇, 이 구면이 몇 개로 쪼개졌죠?
2: 다섯 개.
0: 다섯 개로 쪼개졌죠? 네. 심판팀, 동팀, 북팀, 남팀, 서팀.
1: 다섯 개.
0: 그죠?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심판팀하고 북팀을, 남팀을 셋 다 버려요.
1: 버려요.
0: 그럼 뭐만 남죠?
3: 동팀하고 서팀.
0: 동팀과 서팀만 남았죠. 네. 네. 그 다음에 서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줘요. 네.
3: 합친 건데.
1: 합쳐줘.
0: 합쳐요.
1: 합쳐졌죠.
0: 예. 예.
3: 완성돼.
0: 전체가 나와요.
1: 네. 오.
0: 그럼 이게 구면 전체를 덮는 거예요.
1: 아. 그러면은 남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놔두고.
0: 네.
1: 그 다음에 북에 있는 애들을 남에 있는 애들을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또 북은 심판을 포함한. 네. 아, 북, 그 다, 예. 나머지 색깔의 팀이고. 예. 뭐 그렇게 된다.
0: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4: 그러니까 예. 심판들만 쏙 빼고 착, 샥 붙이면. 예. 두 개가 되는 거네요.
0: 예. 야. 그러니까 이 공껍데기를 다섯 개로 나눠서.
1: 네.
0: 두 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들고. 두 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든 거예요.
1: 껍데기.
5: 근데 그것도 콩을 결국에는 무한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0: 제가 나눈다는 말을 좀 정확하지 않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각,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을 다섯 조각으로 나누자라고 할 때 그 조각은 뭐냐면 어떤 규칙으로 묶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이죠. 그러니까 심판팀 하나, 뭐 동팀 하나, 서팀, 남팀, 북팀. 그렇게 뭐 먼지구름처럼 흩어져 있지만 규칙으로 묶여 있는 그런 점들의 집합 하나를 조각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4: 그러면 다섯 조각으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지금 콩을 쪼개가지고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분열 이런 거 다 예. 얘기했듯이 예. 쪼개가지고 예. 콩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0: 두 개를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두 개에서 또 두 예. 개에서 또 거기 안에서 파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두 예. 개를 만들고 예. 두 개를 만들고 예. 두 개를 만들고
0: 정확하게.
1: 두 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 크게 만들고
0: 예, 잘하시네요.
1: 아,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빠진 줄 아세요?
0: 뭐요?
1: 에너지가 빠졌어요. 에너지.
4: 네, 이제 왜 수학자들이 네. 콩알 하나를 가지고 네. 태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주장하는지는 네. 이해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시작하는 처음에 출발점은 네. 부피란 무엇인가라고 네. 하는 문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이해한 게 부피를 예. 어떻게 정의하는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0: 예,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1: 뭡니까?
0: 부피는 정할 수 없다.
1: 아, 그거네. 왜냐면 콩 안쪽도 이렇게 점으로 해가지고 U 안에 점을 찍어놓고 그 껍질을 가지고 하면 태양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냥 부피는 정해진 게 없다.
5: 아니, 그러면은.
1: 정할 수가 없다.
5: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네, 높이라고 배웠습니다.
1: 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5: 그렇게 배웠는데, 네. 그럼 그 부피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부피는 좋아요. 안전해요.
5: 아, 안전한 부피인가요?
0: 안전하게 잘 정의되는 부피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흔히 다루는 대부분의 집합은 부피가 잘 정의돼요. 그런데, 어떻게 먼지구름처럼 잘못 정의하면은 부피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고.
1: 그래서 부피가 없다.
4: 그러니까 이게
0: 네. 저희 항상 정의할 수 없다.
4: 궤델 얘기할 때 수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폭파였잖아요.
0: 네.
4: 뭔가 모순이 나오면 다 폭파시켜버릴 네. 수 있는데 네. 콩알로 부피라고 하는 그 사실 수학적 개념을 그냥 다 폭파시켜버린 건가요?
0: 라고 부피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아니다. 모든 집합에 부피를 주는 법이 있다.
1: 모든 집합에요?
0: 예. 네. 어떻게 생겨도 먼지 구름이건 뭐건 간에 부피를 줄 수 있다.
1: 뭡니까?
0: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1: 네.
0: 부피를 다 정의하는 건 포기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두 다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을 뜯어봤죠. 시작했어요.
4: 근데 그게
0: 예.
4: 못한다는 거랑 쓸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어서.
0: 그렇죠. 잘못됐다고 말한 수학자들이 말한 적은 없어요.
4: 네.
0: 그냥 선택 공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1: 각자의 자유인데.
0: 예, 각자의 자유인데. 하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1: 예.
0: 왜냐하면 얘가 원래

0: 어떤 어떤 공리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1: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0: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 공리를 피해갈 방법을 무지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요. 뭐, 어떤 수학자들은 뭐, 크로네커라든지 브라우라든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선택 공리를 쓰는 수학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인간이나 뭐, 우주의 영역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것을 쓰는 수학적인 논문은 우리 쳐주지 말자. 자기들만의 전언을 만들어가지고 선택 공리가 한 번이라도 쓰였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런 수학도 만들었어요.
1: 파벌이 좀 나뉘었네.
0: 파벌이 나뉘었어요.
2: 수학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공리 위에 쌓여진 논리학이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선택 공리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는 콩으로 태양계를 만든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선택 공리를 무조건 초반에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0: 네,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예.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못 풀었던 방정식을 푼다든지. 거기서 힐베르트라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힐베르트라는 분들은 뭐 선택공리 같은 것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만 자유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벌이 나뉘었지만 선택공리를 쓰는 사람들은 쓰는 대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고 네. 또 선택공리를 안 쓰는 사람들은 안 쓰는 사람대로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공리를 부정하게 돼서 선택을 못한다. 예,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집합에 부피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와 타르스키 뭐 이런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고 네. 더 나아가서 모든 집합에 좋은 부피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 그쪽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3: 선택을 못하게 된다. 예. 선택은 못한다. 예. 그러면 부피가 오히려 거꾸로 생긴다라고 예. 얘기를 해버리는 거군요. 예.
0: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텐데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논의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학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넣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 라는 거를 누가 또 증명을 했고요.
3: 그건 약간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랑 반대의 느낌이네요.
0: 예, 근데 그걸 괴델이 증명했어요.
3: 그 괴델이 증명했어요?
0: 괴델의 굉장히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1: 와.
0: 우리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추가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1: 기본이 탄탄하다면
0: 예, 그 뒤로 한 20, 30년 뒤에 폴 코엔이라는 또 수학자가 있는데 네. 이분은 뭘 보였냐면은 우리 원래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부정해도 선택 공리가 틀렸다고 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 그 선택 공리를 넣건 말건 간에 우리 일종의 멀티버스처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수학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4: 아니 그러면 양쪽 다 뭐 넣어도 문제가 없다.
1: 네. 그럼 교수님은 네. 선택 공리파세요? 아니면은
0: 수많은 논쟁 끝에 네. 거의 절대 다수의 현대 수학자들은 네. 선택 공리파예요.
4: 결국 교수님은 선택 공리파.
0: 당연하죠. 예, 예.
1: 네, 선택 공리. 그러니까 선택 공리라는 게 애초에 선택의 문제인데 받아들이는 게 주류로 갔고,
0: 예.
1: 안 받아들이면 비주류가 돼버리고.
0: 비주류가 될 뻔했어요.
1: 될 뻔했다. 그러면 약간 뭔가 반란이 또 생긴 것 같은데요?
0: 선택 공리를 버리진 않는데.
1: 버리진 않는데.
0: 선택 공리를 써서 만든 수학과 예. 선택 공리 없이도 예. 만드는 수학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요새 수학자들이 네. 모든 수학 정리를 컴퓨터에 옮기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증명을 컴퓨터가 쓰는 그런 기호들의 나열로 바꾸고
1: 네.
0: 그래서 컴퓨터 돌리면은 증명이 맞다 틀리다도 판별을 해주고 그런 거를 형식화라고 부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히 AI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뭐 1000페이지짜리 뭐 2000페이지짜리 복잡한 증명 같은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1: 수학 쪽도 AI가요?
0: 예. 그런데 이 작업에서 선택 공리가 들어간 그런 결과들은
1: 네.
0: 형식화 프로그램이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화에서 다루는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다룰 수 있거든요.
3: 그러니까 집사를 생각하면
0: 네.
3: 되는 거네요.
0: 집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심판팀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뒤로는 이 컴퓨터가 버리지는 못하고 영원히 이 밑에 브랜치에는 빨간딱지를 붙여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브랜치.
1: 약간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0: 예.
1: 이제 미래에 약간 AI와 그리고 또 수학이 접목을 하면은 아무래도 선택 공리를 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0: 가야 된다라는 뭐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1: 안 하는 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2: 장족의 발전을 이뤘군요. 예. 예.
3: 부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콩으로 태양 만들기까지 예,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오실 맞아요. 때마다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아니, 오해를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수학자도 아니에요. 네. 수학자도 아닌 제가 네. 왜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1: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3: 네.
1: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네. 일단 이 이야기 하나 자체가 네. 우리한테 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3: 네.
1: 예를 들어서 수학은 알고 보면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3: 네.
1: 특히 무한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특히 뭐 무한 미적분을 안 쓰면 당장 자동차도 안 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3: 그렇죠.
1: 컴퓨터도 안 돌아가고 도대체 왜 그럴까? 수학이 현실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왜 현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3: 네. 항상 교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그 뭐지, 이게 뭐지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확실히 좀 얻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되게 재밌긴 했는데 좀 치사하다. 무한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막 다 꼬이고 독특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 역시 난 화학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2: 그건 저도 했어요. 같이 들어요.
5: 저는 제가 그 학창시절에 수학을 되게 힘들게 꾸역꾸역 그래서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수학2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사실 부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그 물체의 부피를 막 적분 써서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괴로움을 줬던 거의 수포자를 만들게 할 뻔했던 그 부피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이 선택 이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교수님, 다음에 끝이 어그로는 뭐예요?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1: 아, 여러 가지가 뭐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5: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허수의 세계가 너무 궁금해요.
1: 허수도 중요하고요.
3: 네.
1: 또 정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치사가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예를 통해서 무한이 안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한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는 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3: 귀요? 수학인 수학자가 예. 귀요?
4: 사람 귀요?
1: 사람 귀.
3: 예. 이건 이비인후과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게 아니 엄청 또 신선한 주제를 안겨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음에 오시면 또 이제 귀의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귀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4: 하나 12시간.
5: 10시간에서 12시간?
6: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 15시간?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노동과 과학기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기계는 망가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3: 아니 근데 왜 인간의 일은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5: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 전망을 했을 텐데
7: 노동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3: 오? 이제 옵니다!
8: AI
3: 일자리 다 끝난다고 이제 10년 안에 겁을 주시잖아요.
7: 노동이 한 사람이 하는 노동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3: 아 근데 이제 저분이 노동법을 잘 위반하세요.
7: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3: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네.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그때 다 몰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다음에.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내 취업 면접을 위한 조언이 필요해. 오케이. 그럴 때는 need가 적합하겠죠.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기서 만약에 I desire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그러면 갑자기 좀 이상해지고 좀 느끼해져요. 그래서 need는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Okay?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마지막 문장입니다. Do you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o you need some help? Do you need some help?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 드릴게요. The desire. Desire는 명사로 욕구,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s that strong feeling of wanting something, okay? 그리고 need. Need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that is required. 그래서 필요, 요구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Okay? Remember, reviewing is key. 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So review, review, and practice.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Bye-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Welcome back indeed.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뭐였죠?
1: Promises.
0: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습니다. Uh-huh.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which is keeping promises to yourself is important.
0: 자신과의 약속이죠. Promises mm-hmm. to yourself.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We have Catherine Shi 네. for today.
0: 미국 분이죠. Catherine mm-hmm. Shi가 이야기해 줄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Catherine Shi, 나와주세요.
2: Keeping promises to yourself is just as important as keeping promises with everyone else. Keeping promises to yourself is just as important as keeping promises with everyone else. Keeping promises

0: really take it in a very serious way when I make a promise to someone.
1: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는 I really take it, 어떤 것을 받아들입니다. Take가 가져가는 것도 take지만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0: yes.
1: don't take it personally 이런 말도 있고요.
0: Yes, don't take it personally or don't take it seriously. 네. It's a joke.
1: 맞아요. 어떤 okay. 농담했을 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나쁜 말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감정 상하지 말아라. Don't take it personally. 아니면 don't take it seriously.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건데 여기서는 don't she takes it in a very serious way. Mm-hmm.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Mm-hmm. When I make a promise to someone, mm-hmm.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면 앞에 요약 문장에서는 promises with everyone else 썼는데 여기서는 또 방향 나타내서 to someone 썼습니다.
0: Mm-hmm. She says, I do have a problem keeping promises to myself, though.
1: Mm-hmm. Keeping 다음에 promises. To myself.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To. Mm-hmm. So, I do have a problem. 그런데, 그러니까 약속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Mm-hmm. Problem이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그냥 문제 mm-hmm. or an issue.
0: An issue.
1: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she has trouble.
0: Yeah, she has trouble.
1: 네,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0: Right. So, it's not a problem doesn't have to be serious. It's like, oh, I have a problem with eating too many sweet potatoes.
1: Yeah, so right? In that case, it's actually a problem
0: that
1: she has to try to solve.
0: That's true. That's
1: but in
0: true.
1: This case, she's saying that it is difficult.
0: It's difficult,
1: for
0: right?
1: her. 어렵다는 이야기로 말하고 있어요. Mm-hmm.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데.
0: True, true.
1: 그래서 맨 마지막에 though 있죠. 이거를 그런데라고 생각해서 맨 앞으로 mm-hmm. 넣어주시고 그런데 mm-hmm. 제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남들과 약속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0: Right, but just not with herself or okay. to herself. Mm-hmm. She says, and I've realized that, and I want to work on that.
1: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I've realized, 지금 깨달은 상태고요. Mm-hmm. And I want to work, on,
0: work
1: that.
0: on that.
1: Work on 하면 그 위에서 일한다는 말도 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mm-hmm. 일반적으로는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걸 말해요.
0: Mm-hmm.
1: Say you are working on your English.
0: Yeah.
1: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인 거고요.
0: Yeah. So when you're working on something, you're just trying to make it better or improve it,
1: yeah.
0: right?
1: I know you sometimes work on your British accent.
0: Oh, yes. I love to work on my British accent. So 네. I watch many dramas from England.
1: That's enough.
0: Is it?
1: 다음 부분 볼까요?
0: yes.
2: Because I think keeping promises to yourself is just as important as making a promise to someone else. And it just really helps you to stay true to who you are, and it sort of defines your character.
0: Because I think keeping promises to yourself is just as important as making a promise to someone else.
1: 왜냐하면 I think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Keeping promises to yourself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is just as important as making a promise to someone else. 물론 여기서 조금 꼬이긴 했어요. keeping이었다가 갑자기 making이 된 거긴 한데 mm-hmm. 구어체에서는 이런 실수 있을 수 있죠.
0: Mm-hmm.
1: 실수라고 보기에도 너무 사소하지만 아무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0: yeah.
1: 남과 약속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실 동등하게 중요하다. 원래는 그래도 원래는 keeping a promise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은 해볼
0: right.
1: 수 있겠죠.
0: Of course.
1: Yeah.
0: Mm-hmm. And she says next. And it just really helps you to stay true to who you are and it sort of defines your character.
1: 자, 여기에 단어들이 좀 나오죠. Mm-hmm. 정의하다, 규정하다.
0: Define, define.
1: 예문을 볼까요?
0: Mm-hmm. For example, it's a term that's hard to define.
1: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렇게도 mm-hmm. 만들 수 있겠는데, define. Mm-hmm. Defi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finition, 정의 또는 선명도란 뜻으로 우리가 mm-hmm. TV나 어떤 카메라 이야기할 때 HD,
0: oh,
1: high
0: definition,
1: 고선명도를 가리키기도
0: right.
1: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근육이 갈라지는
0: definition.
1: 것도 definition 만들기
0: 위해서.
1: You can see
0: it more clearly. I mean, but it makes sense. When you define something, you explain it or show it clearly.
1: 그렇죠.
0: So you can see it more
1: 네.
0: clearly.
1: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계가 딱 선명해지니까
0: yeah.
1: 그게 다 define, definition, your arms are more defined 하면은 mm-hmm. 근육이 갈라진 것이
0: you
1: 보인다라는 의미죠.
0: Mm-hmm.
1: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고요.
0: Mm-hmm.
1: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0: character.
1: 네.
0: character.
1: 캐릭터를 그냥 캐릭터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이제 뜻이 많죠. 그래서 yes. 인격, 기질, 어떤 품격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it just really helps you to help 다음에 to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Help, mm-hmm. helps you stay 아니면 helps you to stay 둘 다 괜찮고요. Mm-hmm.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stay true to who you are.
0: Uh-huh. When you stay true to who you are, basically you stick to your values. Mm-hmm. You don't pretend to be something you're not.
1: 맞아요. Yeah. 그래서 stay true라고 하면은 그 노래 중에도 True to Your Heart라는 mm-hmm. 노래도 있잖아요. 그 자신이 마음이 시키는 건 이건데 다른 행동을 하거나
0: right.
1: 다른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잖아요.
0: Of 그래서 course.
1: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mm-hmm. True라는 것은 the same.
0: The same, right? It's the same. Follow what your heart wants to do. Mm-hmm. Follow what you believe to be right as a person.
1: That's staying true to your heart or your heart. Yourself to who you are.
0: Yes.
1: 자신이 누군가인지에 대한 머릿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0: Mm-hmm.
1: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 신의를 지키는 거,
0: mm-hmm.
1: 신념을 지키는 걸 말하고요.
0: Mm-hmm.
1: And it sort of defines your character.
0: Mm-hmm.
1: 그것이 그 사람의 character, 됨됨이를 mm-hmm. 정의해 줍니다.
0: Mm-hmm.
1: 네, 이 문장 이해되셨나요?
0: Oh, I hope you did.
1: Yeah.
0: Let's move on to the last part.
2: So I think promises are really important and it just makes you a more trustworthy person and it's a value that I really value.
0: So I think promises are really important and it just makes you a more trustworthy person.
1: 그래서 I think promises are really important. 약속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mm-hmm. and it just makes you a more
0: trustworthy. Trustworthy.
1: 네, trustworthy person.
0: Mm-hmm.
1: 발음은 trustworthy가 아니고 worthy.
0: Worthy. Trustworthy.
1: 네,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Mm-hmm. 예문 보죠.
0: For example, you can say Is this a trustworthy company?
1: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기 전에 여기
0: right?
1: 믿을 만한 회사인가요?
0: Yeah.
1: 네.
0: Are they trustworthy? Will
1: yeah.
0: they steal my money? Right.
1: 그리고 여기 보면은 promises are really important라고 했는데 it makes you a more trustworthy person 이렇게 연결되려면 물론
0: mm-hmm.
1: 이제 여기 포함된 의미는 keeping promises.
0: Keeping, yeah. 네,
1: 약속을 지켜야 더 신뢰할 right. 사람이 되겠죠.
0: Just not making them, right? Yeah. You've got to keep them too.
1: 그다음 마지막 문장 볼까요?
0: Uh-huh. Lastly, she says, and it's a value that I really value.
1: 이 문장이 뭐 틀린 거 아닙니다.
0: No, 네. it's perfect.
1: 그래서 it's a value that I really value.
0: Yeah.
1: 제가 value 자체가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동사고 그 다음으로 명사로서는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우리말로는
0: yeah.
1: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0: right.
1: 만약에 마지막에 이 동사가 이제 value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했지만 다른 동사를 썼더라면 어떤 걸 쓸 수 있었을까요? What other verbs could she have used?
0: It's a value that I really think is important.
1: That works.
0: Yeah.
1: It's a value
0: I couldn't
1: that I
0: think of just one exact word.
1: Yeah.
0: Right?
1: I would say the same thing.
0: Really
1: it's a value that I really think is important, that uh-huh. I really means a lot to me.
0: Yeah.
1: 그런 것들.
0: That I really find significant.
1: 네. 아마도 지금 그 캐서린 씨 머릿속에도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가 그냥 value 한 것 같아요.
0: Yeah, you can use the same one. I mean,
1: All right.
0: why not?
1: Yeah, that's it.
0: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think promises are really important and they mean something. I know that some people don't really hold much value in them and they're okay with making a promise and breaking a promise, but I really take it in a very serious way when I make a promise to someone. I do have a problem keeping promises to myself though, and I've realized that and I want to work on that because I think keeping promises to yourself is just as important as making a promise to someone else. And it just really helps you to stay true to who you are, and it sort of defines your character. So I think promises are really important, and it just makes you a more trustworthy person, and it's a value that I really value.
1: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e okay with 동사 ing, 뭐뭐 해도 괜찮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패턴. 두 번째는 have a problem, 동사 ing, problem이 문제라는 뜻도 있지만 어려움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어떤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볼지 우리말 예시부터 보고 오죠.

0: 네, 오늘은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ve got to keep promises to yourself more than

0: you depend on others to? Keep promises to yourself. With trust comes possibility. You are your longest-term relationship.
1: 네, 첫 번째로는
0: Jenna says,
1: You've got to keep promises to yourself.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more, 더 지켜야 된대요. Mm-hmm.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Mm-hmm. Then you depend on others to depend on someone to do 하면은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mm-hmm. 있는 건데요.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others to keep promises to you. 네. 남들이 자신에게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켜 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스스로 더 잘 지켜야 된다. Mm-hmm.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Mm-hmm. 그다음 Charles 씨는 keep promises to yourself.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With trust comes possibility. 그래서 여기서는 뭐 조금은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신뢰와 함께 가능성이 옵니다라고 한 다음에 세 번째가 재밌어요. You are your longest term relationship. 당신 자신이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0: Unless you have a twin.
1: Or I mean, even with a twin, brother or sister, you are your longest relationship.
0: That is very true.
1: Longest term relationship, I guess.
0: Uh-huh.
1: 네, 말 되네요.
0: Yeah, it does, right? Okay,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네. And like always, we promise to be back next time.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0: Mm-hmm.
1: Bye. Bye-bye.

맴돌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to float. To float. 뜨다.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book. 친구들, 중력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예요. Let's start reading. 'Can a massive magnet beam me up into space? No, gravity works over very long distances compared to other forces. Even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hich is in orbit 400 kilometers above Earth's surface, the gravitational pull between an astronaut and Earth is almost as strong as on the surface. A magnet, on the other hand, would have no effect from that distance. 네, 친구들, 자석은 장거리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이가 혹시 우주에 저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아주 거대한 자석이? 안 됩니다. 중력은 친구들 먼 거리에서도 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력은요. 자, 여기에서 a magnet on the other hand would have no effect from that distance. 그래서 자석은 이 먼 거리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는 거죠. Okay, 전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force, 이 힘이. 그래서 그 힘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미는 힘을 생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주로 보내는 거예요. Okay, 자, 우리 두 번째 단어가 이 문장에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however, a rocket can't just keep burning fuel forever to hover in space. 자, to hover는 맴돌다. 네, 이렇게 헬리콥터가 보통 hover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켓은 우주에서 맴돌기 위해 연료를 영원히 태울 수 없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rockets launch spacecrafts into space. 자, 이 로켓이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표면과 평행하게 아주 빠르게 이동할수록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이 그 우주선이 빙빙 지구에서 이렇게 돌고 있죠. Okay, so let's look at stop and think. What happens when a rocket burns fuel? 자, 로켓이 연료를 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문장 보면은 이 연료를 태우면은 뜨거운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네, 이 로켓이 하늘로 이 이제 그 중력의 반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y do astronauts float around? Floating astronauts haven't really escaped Earth's gravity. Just like their spacecraft, they are in orbit. They are falling at great speed around the planet. An astronaut and their spacecraft fall at the same rate, so they don't move in relation to each other. Instead, they appear to float inside the spacecraft. 네, 친구들. 자, 우주 비행사가 왜 우주에서 이 우주선에서 떠 있나요? 네, 그게 질문인데. 자, 뜨다, to float. 네, to float. 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서 보면은 floating astronauts haven't really escaped Earth's gravity. 자,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장을 보면은 an astronaut and their spacecraft fall at the same rate so they don't move in relation to each other. 자, 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우주선하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사와 우주선은 같은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why do astronauts float around 이 답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Alright. 자, 오늘은 조금 어려웠어요. 네,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도 되게 어려웠어요. 친구들, 중력대에서 궁금한 게 좀 많죠? 우리 또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네,
0: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면서 그쵸. 여행 영어 떠나볼게요.
1: 아,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네.
0: 자, 우리가 사실 외국을 나가서 투어를 할 때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유여행이라고 하죠?
1: 많죠, 자유여행이.
0: Right, 많지만 여전히 이제 가이드와 함께하는 그룹 투어 같은 것도 하게 되거든요.
1: 자유여행 가운데 여기는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어 해서 딱 맞아요. 하루만 그 이제 가이드님을 어허. 섭외해서 맞아요.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0: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행 가이드가 추천한 포토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근처에 인기 포토존이 있나요? 아, 이거는 꼭 물어봐줘야
1: 맞아요. 사진 우리
0: 되거든요.
1: 꼭 찍어야 되거든요.
0: 그럼요.
1: 왜냐면 그곳에 간 이유가 사진을 찍기 위해 간걸 수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뭔가 올려야 되니까.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거 요즘에는 뭐, 내 인스타 킬로그램에
1: 예.
0: 딱이겠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뭔가 올리고 싶은데, 아, 여기 딱이네요.
1: 좋아요
0: 네.
1: 100개 눌릴 것 같아. 이런
0: 이거
1: 거.
0: 해야 돼.
1: 네.
0: 요거 문장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 가이드에게 이 근처에 인기 포토존이 있는지 물어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아,
0: Hi.
1: excuse me.
0: Yes.
1: 이 근처에 혹시 인기 포토존 있나요?
0: You need some eye drops?
1: 아니, no, no, no. 포토존.
0: Oh, photo.
1: Photo존.
0: Photo zone.
1: Zone. So popular. Popular photo존.
0: To take pictures.
1: Yes.
0: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at fountain.
1: Most?
0: Most people take pictures
1: Cheers?
0: by that fountain. Fountain.
1: Fountain? Push.
0: The fountain, you know,
1: Fountain, what is it?
0: the water fountain.
1: 아,
0: Wee,
1: 분수구나, 분수. 분수. 아,
0: fountain.
1: 오케이. 내 인스타 킬로그램에 딱이겠는데? 오!
0: Sorry?
1: 내 인스타 킬로그램에 딱이겠어.
0: Yeah?

0: 인스타킬로그램. My
1: Oh.
0: SNS. 인스타킬로그램.
1: Yep.
0: Good picture.
1: Ah, for your
0: Yes.
1: social media. I'll meet you guys back here in 10 minutes. I'll meet you guys back here
0: 네?
1: in 10 minutes.
0: 10
1: 10
0: minutes?
1: minutes back
0: Okay.
1: here.
0: 어, 시간이 없어.
1: Okay? All right, bye.
0: 오케이.
1: careful, careful.
2: 아이고, 결국 얘기 안 통해가지고 그
0: 부끄럽네요.
2: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찍었다고 사진을.
0: 편의점 앞에서도 근사하죠.
2: 그거 괜찮잖아요.
0: 예.
2: 오케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막 유적지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0: 그렇죠.
2: 거는
0: 좋은
2: 제대로.
0: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2: 그럼요, 그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룹 투어를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그
0: 네.
2: 관련돼 있는 표현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4: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at fountain.
3: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 kilogram.
4: I'll meet you guys back here in 10 minutes.
2: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유적지든 아니면 유명한 곳에 그룹 투어를 간 거예요.
0: 네.
2: 거기서 궁금하니까 이 근처에 인기 포토존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0: 네. Is there a popular 인기가 있나요? 뭐가 인기가 있어요? 이 근처에 포토존 인기 있는데 있나요?
2: 그렇죠.
0: 아. 그러면 여기에 포토존은 그냥 잉글리시잖아요.
2: 오케이.
0: I know. So photo and John.
2: 오케이.
0: Yeah, 이렇게.
2: 오케이. 저 사람 이름 John도 아니고요. 오케이. 포토존 했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ight? So is there a popular photo zone around here? 오케이. 자, 우리 포토존 딱 봐도 뭔가 외래어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요. 포토 스팟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존이 Z-O-N-E 어떤 구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0: 그쵸?
2: 의심을 보통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포토 스팟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팟은 실제로 아주 작은 자리,
0: 네.
2: 작은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0: 아.
2: 오케이? 자, 그런 면에서 또 area보다 훨씬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래서 parking area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인 거를 좀 얘기하는 반면에
0: 네.
2: parking spot이라고 하면 그 자리 하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spot은 아 딱 여기 서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0: 네.
2: You got it? Alright.
0: 네.
2: So 앞으로는 photo spot 해주시고요. Spot 앞에 photo 이것도 flap을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hoto도 좋은데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0: Okay.
2: Photo spot. Photo spot.
0: Photo spot. Photo spot.
2: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근처에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0: 네.
2: 얼마 전에
0: Nearby.
2: 아, Nearby를 쓰셨죠?
0: 네,
2: 그거 말고 제가 아마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0: 네.
2: 잠깐 언급했는데 뭐가 보이죠?
0: Around here.
2: That's right. So 회화체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즐겨 쓰는 Around here.
0: 네.
2: Right? 여기 주변에 라는 것을 또 활용을 문장에다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자판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자판기.
0: 자판기 무슨 머신이었는데요?
2: 맞아요.
0: 예.
2: 밴딩 머신.
0: 아, 맞아요. 밴딩 머신.
2: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좋죠.
0: 네.
2: 자,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비슷하게 따와 볼게요.
0: 음흠.
2: 이 근처에 자판기 있나요? 이 근처에 자판기 있나요?
0: Is there a vending machine around here?
2: 오, 너무 좋아요.
0: Yes.
2: Is there a vending machine? 근데 어디에?
0: Around here.
2: 자, how about this?
0: 네.
2: 아, 이 근처에 은행이 하나 있어요. 은행이 하나 있어요.
0: There is a bank around here.
2: Around here, yes. There's a bank around here.
0: Yes.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Around here 맨 뒤에만 넣어주시고 문장 만들어주시면 돼요.
0: 우후.
2: 자, 읽어보겠습니다. Is there a vending machine around here?
0: Is there a vending machine around here?
2: Oh, there's a bank around here.
0: There is a bank around here.
2: Okay. 자, photo spot 물어볼게요.
0: 네.
2: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0: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2: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무래도 이 가이드 분들은요.
0: 네.
2: 워낙 같은 곳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0: Mm-hmm.
2: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팟을 알 거란 말이죠.
0: 네.
2: 그래서 얘기합니다.
0: Mm-hmm.
2: 대부분 저 분수 옆에서 찍어요.
0: 오.
2: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0: 자, most people, 많은 사람들의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은 take picture, 사진을 찍어요.
2: 나눠볼까요?
0: 사진을 찍어, 여기까지 나눌게요. 그러면은 by that 분수.
2: 분수.

0: 분수를 영어로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직접.
1: 분수를 영어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0: 네.
1: 그럼 분수랑 비슷한 저는 연못 좋아해요. Yes, so 펀드 갈게요, 펀드.
0: 저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분수를 기억 못한다는
1: 나
0: 게 너무.
1: 펀드는 잘
0: 아,
1: 알아요.
0: fine. Okay, fine.
1: 분수 모르겠어.
0: Alright. 그러면은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찍는 거 해야 되겠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most people take pictures. 어디서? By that pond.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fountain이 되겠죠.
1: 어디서 들어봤네요?
0: 맞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수, 폭포, 뭐 연못, 뭐 이런 거다
1: 맞아요,
0: 헷갈려지는데,
1: 맞아요.
0: 그렇죠. 분수는 fountain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세가 오의 강세가 많이 가요. OU 쪽에. 오케이.
1: OU.
0: 자, 그렇게 되면 튼이 부분이 좀 힘을 많이 못 받겠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fountain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fountain 해서 T
1: 파운튼.
0: 사운드가 거의 날아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1: 오.
0: 보통 이게 튼으로 생각되는 발음들이 많이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자,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파운튼은 할수 있으니까 fountain, fountain.
1: 파운튼. 파운튼.
0: 오케이.
1: Yeah.
0: 너무 파운 막 이랬는데.
1: 파운튼.
0: 자, 이런 것들로 같이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산이라고 할때 우리가 mountain 대신에
1: 마운튼.
0: mountain 이런 식이
1: 마운튼.
0: 될수 있겠고요.
1: 마운튼.
0: curtain 대신에
1: 커튼.
0: curtain, right? 그리고 뭔가 확실한 이렇게 뭐 특정한이라고 할때 certain도 되지만
1: certain.
0: certain. 그래서 뭐 oh yeah, 물론이죠. 뭐 certainly 이런 거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폭포 요거 나온 김에 같이 기억하는 겸 교재에 한번 필기를 직접 해주세요.
1: F로 시작하죠.
0: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파운틴이고요. W로 시작해요.
1: W요?
0: 네.
1: 오, 저
0: 아, 잠깐
1: 진짜.
0: 폭포에 보세요.
1: 예.
0: 물이 있죠.
1: 아, 와! 아, 물이 떨어지잖아요. 예,
0: 그럼요.
1: waterfall. waterfall. fall이 뭐지? fall.
0: 네.
1: 예, 아, 이거 T예요.
0: T예요? 오케이. T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waterfall. one word로.
1: 예,
0: 맞습니다.
1: waterfall.
0: Alright. So 정말 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waterfall. Alright. So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니까요. 그쵸?
1: 네.
0: Alright. 물이랑 관련이 다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아주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1: 네.
0: 여기서 보면 many people 아니죠?
1: 예.
0: 뭐예요?
1: Most people.
0: most people 이라고 돼 있어요. many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단순하게.
1: 네.
0: 하지만 most라고 하면 그보다 더 강해지면서 대부분의 명사가 됩니다. 뭐
1: 오.
0: 의역을 하면 명사 대부분, 뭐
1: Yes.
0: 대다수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ost 하고 나서 명사 쓰는데 얘는 단수 쓸까요? 복수 쓸까요? 대부분의 여기 보면 힌트가
1: 복수.
0: 있죠? 복수 쓰세요. So most
1: 예.
0: people, right?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예요?
1: Most men.
0: Man. M-A-N or M-E-N?
1: M-E-N.
0: 복수라고
1: 네.
0: 했으니까요. 좋아하다. 뭐죠? Like.
1: Like.
0: 오케이. 그리고 매운 푸드는?
1: Spice food.
0: 그쵸? Spicy food, right? So most men like spicy food.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난감들을 사랑해.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Most children
0: Okay.
1: like toys.
0: toys. 사랑한다고 하면 like 대신에
1: loves
0: love.
1: toys.
0: loves 아닙니다. 왜냐면 복수니까 love로 가야 돼요.
1: Sorry.
0: Alright, it's okay. Alright, so 여기 둘다 복수로 쓴거 잊지 마시고요.
1: keys로 갔군요.
0: 그렇죠. 아, 괜찮아요. children, kids.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1: 네.
0: 근데 이거에 맞춰서 동사도 매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1: 네.
0: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ost men like spicy food.
1: Most men like spicy food.
0: Most kids love toys.
1: Most kids love toys.
0: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most people이 take pictures 한다. 우리 사진 찍는다라고 할때 take란 동사 쓰는 거는 정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1: 네.
0: So take a picture, right? 뭐랑 똑같죠?
1: Take a
0: take
1: photo.
0: 아 photo. 같이 필기. 꼭 해주세요. 이렇게 둘다
1: Yes.
0: 상관없습니다. 전혀. 자, 하나만 더요. 근데 어디서 찍냐면 that fountain에 어디라고 돼 있죠? 그 바로 앞에 영어
1: By.
0: by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이 by라고 하는 거는 아마 stand by me 이런 거 들었을 겁니다.
1: 네.
0: 제가 의역을 하려고 옆에서라고 했지만 실제로 완전 정확하게 하면 꼭내 왼쪽 오른쪽이 아니어도 이렇게 아주 가까운 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by 자체가.
1: 네.
0: 그래서 그 파운텐의 왼쪽에서 찍어요. 오른쪽에서를 넘어서 정말 그 근처에서 찍는다라는 느낌입니다. Okay, very, very nic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Most people.

0: People take pictures about that by the fountain.
1: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e founta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at fountain.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at fountain.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오, 보니까 파운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 오, 얼마나 예쁠까요?
0: 네, 그때 딱 떠올라요. 와, 내 인스타 킬로그램에 딱이겠다.
1: 그렇죠.
0: 이건 무조건 올려야 돼.
1: 이거는 바로바로 올려줘야지 또 예, 팔로워 수가 막 올라갑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that looks, 그거는 보인다. For my Insta kilogram. 내 인스타 킬로그램에 딱이다.
0: 딱으로 보인다.
1: 딱으로 보인다.
0: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보십시오.
1: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는 뭐예요? 적합하다.
0: 오케이.
1: 적합하다. 잘 맞는다.
0: 네, 뭐가 있어요?
1: 잘 맞는 거니까 the looks right. 예. 잘 아주 옳다.
0: 옳다.
1: 네.
0: Looks right. 오케이. 자, that looks right for my Insta kilogram.
1: Yes.
0: Right. 자, 정답은요.
1: Perfect.
0: 이게 완벽한데 이거 완전 딱이다. 거의 그냥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이거.
1: 그러면 내 인스타 킬로그램에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안 돼요?
0: 아,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 예.
0: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싶었어요.
1: 예. 그러네요.
0: Oh, it's perfect for 어쩌고저쩌고.
1: Yes.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역으로 하는 게 실제로 언어를 공부할 때 더 좋아요.
1: 그렇겠네요.
0: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차적인 언어가 있으면 그거의 직역 버전으로 배워야 외국 사람들은 아, 외국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 사실 말을 더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생각 방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1: 정말 그런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직역이. 그런 것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Anyhow, so 여기서 perfect라고 썼고요. 완벽한. 대신에 P하고 F가 섞여 있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perfect이나 perfect이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앞에는 입술 p, 두 번째는 입술이 닿으면 안 되고 fact, right?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erfect, perfect,
1: perfect,
0: mm-hmm.
1: perfect.
0: All right, so it looks perfect for my Insta kilogram.
1: Mm-hmm.
0: 여기서 지금
1: 네.
0: perfect이 있는데 비슷한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교재에 필기만 해두세요.
1: Yes.
0: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Flawless라는 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1: 오.
0: 이거는 와 결점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erfect은 비슷하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flawless도 같이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flaw가 이런

0: 어때요?
1: 뭐뭐처럼 보인다.
0: 그렇죠. 뭐뭐 해 보인다.
1: 아, 뭐뭐
0: 그렇죠?
1: 해 보인다.
0: So look 형용사에서 그런 상태로 보인다라는 걸 한번 겉에서 봤을 때 그래 보인다. 자, 예를 들어서 너 신나 보이는데? 너 아주 막 흥분돼 보여. 신나 보여.
1: You look excited.
0: Excited. You look excited. How about this? 그녀는 아름다워 보여.
1: She looks beautiful.
0: Alright, she looks beautiful.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새롭게 beautiful 대신에 gorgeous도 가져왔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1: Yeah.
0: Okay, so 중요한 거 look 형용사.
1: Mm-hmm.
0: Yes. 가볼게요. You look excited.
1: You look excited.
0: Oh, she looks gorgeous.
1: She looks gorgeous.
0: Alright, 이번에는 그거는 perfect해 보인다. 근데 이거 에 이렇게 써요. 자,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 kilogram.
1: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 kilogram.
0: 네, 이것도 오늘은 안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명작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1: 네.
0: Oh, this dress looks perfect for my wedding. 이런 식으로 응용되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나 결혼식에 딱인 것 같아 보이는데
1: 오.
0: 그렇게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1: Yes.
0: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0분 있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요.
1: 아우 시간 너무 조건 주신다. 가이드 선생님 어떻게 10분 동안 여길 관광해요?
0: 빨리 가야 돼. 아우
1: 정말 짧다. I'll meet back her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Okay.
1: In 10 minutes. 10분 있다가.
0: Yes.
1: 아
0: 드디어 흡수됐네요.
1: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만나요. I'll meet again. Again 할게요. 다시니까요. 다시 여길로 와서 만나요. Yes.
0: 알겠습니다. 자, I'll meet again back here in 10 minutes. 그냥 읽으면 뭔가 지금 뭔가 부족합니다.
1: 그래요?
0: 자, 보겠습니다.
1: 아, 그러면 you다, you.
0: 오케이. 기회 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1: 왜냐면 너를 만나야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니까.
0: 네. 어게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1: 네,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들이니까 you guys 할까?
0: You guys.
1: 예.
0: Okay.
1: I'll meet you guys.
0: 정답 우와! 완벽하게 맞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you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 한 명 얘기하는 거 말고 당신들이라고 할 때도 you를 쓸 수 있어요.
1: 아~
0: 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you guys라고 풀어버리면 여러분 혹은 너희들 이렇게 여러 명임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you guys. 왜냐하면 I'll meet you meet who?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어허.
0: 누구를 만나는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렇죠? Okay. So, you guys를 썼고요. 대신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럼 you guys가 좀 자연스럽잖아요.
1: 예.
0: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좀 뭐라 그럴까? respect를 두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서
1: 네.
0: people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안 좋습니다.
1: 왜요?
0: 이거는 너희들 혹은 여러분 되는데요.
1: 네.
0: You people 이러면 나와는 다른 부류다라는 걸 너무 강조해서 약간 당신네들 이렇게 돼요.
1: 어머.
0: 그래서 부류를 나누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1: 그냥 안 쓰는 게 좋겠네요.
0: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What do you mean you people?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 우와.
0: So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안 쓰는 게 나아요.
1: 자,
0: 그리고 여기 I'll meet you guys back here. 이것도 그냥 here 해도 되는데 다시 돌아오란 느낌을 여기다 준 거예요.
1: 아, 거기에 이미 다시가
0: 네.
1: 있군요.
0: 도로 다시 여기에서
1: 네.
0: 보자. 자, 근데 언제요?
1: In 10 minutes.
0: 자, 슬기시 이제 좀 흡수된 것 같고요. 아직 애매하신 분들 여러분 다시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in 하고 나서 시간이나 기간 쓰면 그 안에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아니, 10분을 얘기를 해놓고 자기 혼자 2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가이드가 없으니까 우리 떠났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1: 그쵸.
0: 이걸 얘기한 거는 10분 딱 채우고 그 10분 그때 만난다는
1: 네,
0: 얘기거든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in은요, 시간, 기간 얘기할 때 안에가 아니라 있다가 그만큼 꽉 채우고가
1: 아하.
0: 되겠습니다. So, for example, I'll see you. 이거 아시죠? I'll see you. 볼게요.
1: 네?
0: 이거잖아. 나 너 볼게. 근데, 자, 30분 있다 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I'll see you in 30 minutes.
0: 그죠? I'll see you in 30 minutes. 그렇다고 20분 정도에 볼 수도 있어. 이거 아니에요.
1: 네.
0: 30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1: Yes.
0: 자, one more. 그건 finished. 끝날 거야. 3시간 있다가.
1: 오.
0: 그러면 힌트 더 드릴게요. will까지 넣을게요. 그건 네. finished가 될 거야.
1: It will finish it.
0: 근데 형용사니까 it will
1: be finished.
0: Finished.
1: Yes.
0: 자, 3시간 있다가.
1: In 3 hours.
0: In 3 hours.
1: Yes.
0: 자, 이렇게 썼을 때 갑자기

0: 30분에 될 수도 있고라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0: 적어도 3시간은 딱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물론 뭐 1초, 2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1: 네네. 오케이?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30 minutes.
1: I will see you in 30 minutes.
0: It will be finished in 3 hours.
1: Oh, it will be finished in 3 hours.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ll meet you guys back here in 10 minutes.
1: I'll meet you guys back here in 10 minutes.
0: 오, 가이드의 느낌 제대로
1: yes.
0: 납니다.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kilogram.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kilogram. 10 minutes.
0: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요. 이 근처에 인기 포토존 있나요?
1: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0: 그렇죠. Photo spot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내 인스타킬로그램에 딱이겠다.
1: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kilogram.
0: Yes, there you go. All right,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2: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at fountain.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at fountain.
3: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kilogram.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kilogram.
2: 10 minutes.
0: 자,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적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 around here, 문장 뒤에 써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1: 네.
0: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1: 좋습니다.
0: 자, 첫 번째, 이 근처에 인기 포토존 있나요? 자, 인기 있는 포토존이 있나요?
1: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0: 이 근처에?
1: Around here?
0: 그렇죠. There you go. 이번에는요. 이 근처에 자판기가 있나요? 라고
1: 네.
0: 물어보겠습니다. 있어요. 자판기는 vending machine이었죠?
1: Yes.
0: 해볼게요.
1: Is there a vending machine around here?
0: You got it. 자, 세 번째는 평소문입니다.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
1: There is a bank around here.
0: You got it. 아주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2: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Is there a vending machine around here? There is a bank around here.
0: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입니다. 어, 내 인스타 킬로그램에 딱이겠다. 자, 그건 완벽해 보여.
1: That looks perfect.
0: 나의 인스타 킬로그램을 위해서.
1: For my Insta kilogram.
0: Very, very nice.
1: Yes.
0: 자, 너 신나 보여.
1: You look excited.
0: That's right. You look excited. 그녀는 아름다워 보여.
1: She looks gorgeous.
0: 그쵸? She looks gorgeous. She looks beautiful. Mm-hmm. 둘 다 좋습니다. 이왕이면 look perfect for something 이렇게 하게 되면 뭐에 딱인 것처럼 보인다.
1: Uh-huh.
0: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읽어볼게요.
3: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 kilogram. You look excited. She looks gorgeous.
0: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2: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at fountain.
4: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kilogram.
2: I'll meet you guys back here in 10 minut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s there a popular photo spot around here?
6: Oh, most people take pictures by that fountain.
5: Ooh, that looks perfect for my Insta kilogram.
6: Okay, I'll meet you guys back here in 10 minutes.
5: 10 minutes?
6: Okay, don't be late.
5: Okay.
6: Don't rush.
0: Ah, 네. Great job, you guys.
1: 이후, 박수.
0: 한 주 마무리 아주 멋지게 끝났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이 셔츠는 마요한테 너무 작아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is shirt is too small for Mayu.
0: Okay, there you go.
1: Yes.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around here 이 근처에라는 덩어리 있었죠?
1: Yes.
0: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 근처에 ATM이 있나요?
1: 오.
0: 이 근처에 ATM 있어요?
1: 와.
0: 아,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1: 이거는 정말 많이 필요한 문장이에요. 어. 특히나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많잖아요, 여행 중에.
0: 그럼요.
1: 네.
0: 이거 영작할 수 있으면 이 근처에 뭐 있나요, 저거 있나요?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ATM기뿐만 아니라.
0: 네, 무조건 네. 도전해주세요.
1: 네, 열심히 영어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고 미션 문장뿐만 아니라 다른 미션 문장도 열심히 연습해보십시오.
0: Of course.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아, 한 주 진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1: 아, 맞아요.
0: 수고하신 김에 금요일까지 깔끔하게 wrap up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행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0: Yes, yes. 자, 여행 영어인데요. 예. 엄마를 모시고 라스베이거스로 part 1 되겠습니다. 와, 그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
1: 네.
0: 진짜 뭐라 그럴까? 항상 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언젠가 어머니 모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1: 저도 사실 올해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가지고 칠순 여행을 계획하다가 와, 항공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0: 어, 맙소사.
1: 국내로 지금.
0: 약간 좀 기다렸다가.
1: 왜냐면 저희 전체 가족이 가야 되는데 7명이라.
0: 오케이, 오케이.
1: So many.
0: 예. 저희 동네 놀러 오셔도 괜찮아요.
1: 그렇게 하려고요.
0: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남매끼리 혹은 뭐 자매 아니면 형제끼리 그런 거 계획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어, 그러면은 너가 뭘 알아봐. 어, 그러면은 뭐 언니가 뭘 알아봐. 이러면서 계획하는 내용으로 일단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지금 마치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지금 제 여동생이랑 계속 그 얘기 중이에요.
0: 그대로 여기 넣어놨어요.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어머니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1: 아, 어버이날에.
0: 맞습니다.
1: 예.
0: 그런데 영어에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는 게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어머니날 그리고
1: 아.
0: 아버지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1: 오.
0: 정도는 그 미국에 좀 맞춘 거예요.
1: 네네.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좋아,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이거는 근데 저는 좀 부러운 게 저는
1: 네.
0: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뭔가 같이 좀 으쌰으쌰 할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1: 아, 그런
0: 같은데요.
1: 게좀 아쉬우시겠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빠에게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2: What?
1: Mother's Day.
2: Mother's Day, yeah.
1: Mother's
2: Oh,
1: Day. Yes. Trip to everywhere with mom.
2: Trip to everywhere?
1: Trip to somewhere.
2: Oh,
1: Yeah.
2: somewhere.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1: We
2: about a
1: can.
2: weekend getaway?
1: Get away.
2: Like, getaway
1: Yeah.
2: to Las Vegas.
1: 라스베가스로? 너무 좋지. 좋아. 내가 그러면 호텔 좀 찾아볼게.
2: You hotel?
1: Good. 라스베가스 원.
2: Good,
1: Good.
2: good, good.
1: Good. I will check the hotel.
2: Okay.
1: I'll find it.
2: You find the hotels?
1: Yes.
2: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Restaurant.
2: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Sure. Oh, good,
2: Okay?
1: good, good.
2: Okay.
1: Okay.
2: 어, that sounds good.
0: 아,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행 관련된 거, 그쵸? 뭔가
1: 그럼요.
0: 찾아봐라. 뭐 다양한 생활 영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4: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3: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4: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0: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뭐 남매끼리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어버이날 한국에서는 Parents Day라는 거가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적어도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1: 그럼 Mother's Day, Father's Day 그런가요?
0: That's right.
1: 네, Let's take mom on a for Mother's Day.
0: 끊을 수 없을까요?
1: 아, 끊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네, 엄마의 어머니 날을 위해서 Let's take 엄마를 데리고 엄마를 모시고 여행 가자.
0: 오케이.
1: 이거 on 어 다음에 왠지 여행 나와야 되니까 on어 여행이니까 travel. Yes.
0: 죄송한데 트라벨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1: 트라벨
0: 어느 트라벨
1: yes.
0: 자, 정답은요 우리 사실 덩어리 표현을 더 간단한 거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1: 네?
0: trip maybe, right?
1: 어? 아!
0: on a trip,
1: 어쩐지
0: on a trip 덩어리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1: 제가 이제
0: 같아요
1: 이 사이즈를 파악했거든요 이거 4개 들어가는 거예요
0: 오케이
1: 어쩐지
0: 자, T-R-I-P, trip 자체가
1: 네.
0: 여행이죠 발음할 때 트립 아니죠, 여러분들. TR, 이 충돌을 하게 되면, 치읓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 모양을 모으고 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trip, trip.
1: trip, trip.
0: There you go. 자, 원래는요, 여러분들.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잖아요.
1: 네.
0: 주어가 여행을 간다. 단순하게 여행 가다란 덩어리는 take a trip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1: Aha.
0: Okay? take a trip or go on a trip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1: Yes.
0: take a trip은 내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주어가 I took a trip 이런 식으로 I took a trip to 뭐 어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런던으로 여행을 갔어.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달라요?
1: I took a trip to London.
0: That's it. I took a trip to London.
1: London. Mm-hmm.
0: Just like so, right? 그런데 오늘은 자, 보세요. 본인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1: Yeah, no, 엄마 모시고.
0: 모시고.
1: 네.
0: So, 누군가를 데리고 여행을
1: Yes.
0: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Take on a trip.
0: Take 이 사람
1: 아하.
0: on a trip. 그래서
1: Oh.
0: take가 데려간다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 trip에 실어서 데려가는 겁니다.
1: 아.
0: on a trip. Okay?
1: 오.
0: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얘 바꾸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고 하셔도 되거든요.
1: 네.
0: 그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자.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을 데려가자. 그럼 거기까지.
1: 데려가자. Let's take them.
0: 여행해.
1: On a trip.
0: On a trip.
1: Yes.
0: Alright. 왜냐하면 trip은 목표, 그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To라고 하시면 안 되고 on a trip이에요.
1: 네네.
0: 자, 우리는 마유를 데려갔어. 여행해. 우리는 마유를 데려갔다.
1: We took Mayu on a trip.
0: On a trip. We took Mayu on a trip.
1: Yes.
0: We took a trip이랑은 다르죠.
1: 예.
0: 우리가 여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얘를 데리고 여행을
1: 그쵸.
0: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직역으로 가주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Let's take them. We took Mayu. 근데 어디예요?
1: On a trip.
0: 얹어서. You got it?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take them on a trip.
1: Let's take them on a trip.
0: We took Mayu on a trip.
1: We took Mayu on a trip.
0: All right. 자, 이번에는 Mother's Day is coming, right? So 그날을 위해서 Let's take Mom 데려가자 on a trip에 읽어볼게요.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1: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0: All right.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짧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러면은 라스 베이거스로 주말 여행 어때?
1: 와.
0: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주말이라면 라스베이거스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한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일 수 있죠.
1: 예, 예.
0: Right?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로 주말 여행 어때?
1: Well, how about a 주말 여행 to Las Vegas인가 봐요. 주말 여행이니까 그냥 바로 써 줄까요? Weekend trip으로 갈게요.
0: 오케이. Okay.
1: 왠지 한 단어일 것 같아요.
0: 이렇게 긴데요? 알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똑같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쓰를 딱 느낌이 왠지 그래요. So, weekend trip, 주말 여행. 일단은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제가 준비한 표현이 새로운 게 있어요.
1: 오.
0: 바로 weekend getaway.
1: 오.
0: 자, 얘도 주말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1: 네.
0: getaway 자체가 여행을 뜻하는데요.
1: 네.
0: trip과 다른 점이 좀 있다면 getaway는 특히 짧은 여행, 단기 여행을 얘기를 해서 주말에 1박 2일 갔다 오던가
1: 네.
0: 뭐 당일이 될 수도 있고요.
1: 오호.
0: 그런 것들을 보통 getaway라고 많이 써요.
1: 아.
0: 왜냐하면 지친 삶에서 getaway,
1: 아.
0: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1: 약간 도시 탈출 느낌으로.
0: 네. 맞습니다. 좀 굉장히 옛날 말 같은데.
1: 그렇죠.
0: Alright, so weekend getaway는 주말 여행이지만 특히 짧게 갔다 온다는 뉘앙스를 넣어놓은 겁니다.
1: 예, 예.
0: Alright. 자, 그래서 How about a we can get away to Las Vegas 어때? 자, 여러분들, you guys, we did this just the other day, right?
1: 네.
0: 바로 요거.
1: 아하,
0: 기억나세요?
1: 기억나죠?
0: 네, how about Friday?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1: 금요일 어때?
0: 맞아요. 뭔가 제안하고 추천하는
1: 네.
0: 듯한 느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저는 왕초보 영어 제가 글을 써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1: 예.
0: 반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이 들어서
1: 맞아요.
0: 이걸 많이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1: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니까 나를 머릿속에 남는 게 많아요.
0: That's good. Alright, we're gonna do that.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혹시
1: 네.
0: 장거리, 운전해서 가는 그런 장거리 여행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어로?
1: 장거리 여행이요?
0: 운전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서 동부죠?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막 횡단하고
1: 혹시 라운드트립인가요?
0: 자, 그거는 왕복,
1: 왕복
0: 여행이라는
1: 여행이에요?
0: 뜻이고요. 로드트립이라 그래요.
1: 로드?
0: 예. 왜냐하면 로드는 자동차 가는 길을 얘기를 하죠, 보통.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고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뭐 강원도를 찍었다가 뭐 예우. 대전 갔다가
1: 와우.
0: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야, 로드트립 어떨까?
1: 오, how about a road trip?
0: 그렇죠. Hey, how about a road trip?
1: 오, 생각만 해도 신나요.
0: 재밌겠다, 그렇죠? 자, about this. 여행 어때? 자, 그런데 잉글랜드로 가는, 잉글랜드로
1: 예.
0: 가는 여행 어때? 그러면 일단 여행 어때?
1: How about a trip?
0: 자, 잉글랜드로?
1: To England.
0: That's right. How about a trip to England?
1: Wow.
0: 이러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진짜 막 여행하고

0: 되는 기분마저 드는데요.
1: 아, 진짜 가보고 싶어요.
0: 진짜요.
1: Right.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a road trip?
0: How about a road trip?
1: 자, 이번에는 How about a trip to England?
0: How about a trip to England?
1: Alright. 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다시 한번 잠깐 브리프하게 얘기하면 얘는 방금 뭔가 추천한다는 느낌이었죠?
0: 네.
1: 하지만 what about me? 나는 어쩌고 해결해달라라는 뉘앙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읽을 때 라스베가스 하지 마시고요.
0: 어떻게 해야 돼요?
1: 베이거스. 실제로 얘랑 비슷해요. 아. 다만 빠르게 하고 V니까 입술이 베 이러면 안 되겠죠?
0: 예.
1: 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이런 식으로 입술만 안 붙으면 됩니다.
0: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러면은 A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이거스니까
1: 베이거스.
0: A 사운드가 원래 A 이렇게 나잖아요.
1: No, no, no.
0: 아니에요?
1: 베이거스. 살짝 늘어지는 사운드일 뿐이에요.
0: 아, 그래요?
1: 라스베이거스. Right?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0: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Vegas. Okay, there you go. Mm-hmm.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네, 다음 미션 보겠습니다.
0: 네.
1: 좋아. 그러면은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그러니까 이게 분담이 되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Nice. 좋아. 그러니까 우리 마유쌤은 아무래도 외아들이기에 네네네. 혼자서 호텔 찾고
1: 그쵸.
0: 목적지 찾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자, 내가 호텔을 찾아볼게. 찾다가 없는데요. 본단데요. 썸. 몇몇의 호텔을 좀 볼게.
1: 오케이.
0: 아, 볼게.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1: 내가 할게.
0: 아, 내가 할 게니까 I 의지니까. I will.
1: Okay. Yeah. I'll look up some hotels. Very nice.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거 가져왔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0: 네.
1: Right? 하지만 this is perfectly fine. 이 상황에서는 완전 괜찮아요.
0: 오.
1: 자, 저는 Let me. 조금 더 부드럽게 한 것뿐이에요.
0: 어,
1: let me look up some hotels. 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친하고 당연히 남매잖아요. 그럴 때는 I will. 할게.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0: 우와.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제가 뭘 쓸지 아시는 것처럼
1: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우와.
1: 네, I will, let me 제일 헷갈려 하거든요.
0: 예.
1: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걸 본인이 직접 설명할 정도의 내공력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0: 그쵸.
1: 자, let me, I will. 결국 한국말로는 하면은 내가 할게 라는 뜻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will, 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0: 아하.
1: 순간적 의지.
0: 아,
1: 그래, 내가 할게. 아, 혹은 내가 할래.
0: 아.
1: 이 정도의 말투가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의지가 강하죠.
0: 음?
1: Let me도 할게 라는 느낌이지만 얘는 원래는 직역하면 내가 하게 해주세요. Let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긴 할 거거든요.
0: 네.
1: 그만큼 그냥 할게인데 좀 부드럽게 한 겁니다. Let me. 그래서 둘 다 좋지만 얘는 굉장히 의지 강조. 얘는 좀 부드럽게 예의 있게 쓰는 말투.
0: 어허.
1: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그쵸? 자, 그리고 Let me 뭐 할게. Some hotels를 뭐 한다고요?
0: 올려다 본다는데요. Look up.
1: Look up. 아, look up. 실제로 올려다 보다란 뜻도 돼요.
0: 네.
1: Look up이.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찾아보다, 조회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아.
1: Right. 그래서 마유쌤이 무슨 단어를 알려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뭐 search engine 같은 데서
0: dictionary에서
1: look up 해볼게. 예. 아니면 dictionary 같은 데서 사전에서 내가 look up 해볼게. 아니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같은 데 보면 연락처가 나오고 했거든요.
0: 연락망이 거기 다 있죠.
1: 옛날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가 페리에 오면 나를 룩업 해봐.
0: 오.
1: 이런 말도 그때는 썼었어요.
0: 네.
1: 그래서 룩업은 정보를 찾아보다 조회해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있잖아. 그 뭐 요즘에 호텔 사이트 같은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호텔들을 내가 좀 찾아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find나 search나 다 비슷한 말인가요?
1: find는 결론적으로 찾아낸 거고요.
0: 아.
1: 걔는 안 되고요.
0: 예.
1: Okay? So look for도 괜찮아요. 찾아서
0: look for.
1: 찾으려고 노력하다.
0: Yes. Okay?
1: 얘는 그냥 조금 그냥 조회하는 느낌.
0: All right?
1: 자, 가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이건

0: 무조건 쇼를 가서 봐야 되거든요.
1: 아, 라스베이거스 쇼 너무 유명하잖아요.
0: 무조건 봐야 되는데요. 네. 자, some shows를 내가 찾아볼게. 내가 쇼 좀 찾아볼게.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 찾아봐. 명령으로 해보세요.
1: 예. 그, 명령으로. look up some shows.
0: 그죠. Hey, look up some shows. I'll look up some hotels.
1: 예.
0: 분담하는 거죠.
1: 아.
0: Right? 자,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 페이스 노트북이 있다고 칠게요. 페이스 노트북입니다.
1: 네?
0: 자, 날 찾아봐. 페이스 노트북에서. 나를 찾아봐.
1: Look up me.
0: 오케이. 페이스 노트북에서.
1: Look up me at, in, to,
0: on. 그 말 중에
1: 틀렸네.
0: 다 틀리시네요. 제가 소셜미디어 류 앞에는 on을 무조건 붙이자고 했죠.
1: 아.
0: 웹사이트 류 같은 거.
1: on이군요.
0: Let me show you.
1: Yes.
0: Let me show you.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에러도 있었어요.
1: 어?
0: Show up, 아, look up me가 아니라
1: look me up. 아.
0: Alright. 자, 일단은 누군가를 찾아본다라고 얘기를 할 때 look up 그 사이에 대명사 있잖아요. 대명사.
1: 네, 네, 네.
0: me, him, her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운데 넣어 주셔야 돼요.
1: 어허.
0: 오케이. 그래서 얘는 some shows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사죠. 그래서 얘는 뒤에 써도 되고 가운데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me, you, her, them 이렇게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입니다.
1: Yes.
0: 그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라고 할 때 그 온라인 웹사이트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같은 거는 그 앞에 무조건 on이라고 쓰셔야 돼요. Online 이거
1: on.
0: 기억하셔야 돼요.
1: 죄송합니다.
0: Yes,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up some shows.
1: Look up some shows.
0: Look me up on Face Notebook.
1: Look me up on Face Notebook.
0: All right, we have only one sentence left. All right,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1: 네.
0: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빠가 됐든 동생이 됐든 호텔을 알아본다 하면 상대방은 또 다른 책임이 있어야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아 그럼 난 공연이랑 식당을 살펴볼게.
1: 아하. 네.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식당.
0: 음흠.
1: 이겠네요. 식당은 아 또 긴 거 하나 비워놓으셨네요.
0: 그럼요.
1: 예. 레스토랑인데
0: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헷갈려하는 원어민들이 헷갈려하는 스펠링 중에 하나가 식당이라고.
1: 더를 다음이군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레스 토 레스토랑.
0: 진짜 뭐라 그러지?
1: Yes.
0: 그대로 쓰셨네요. 발음대로.
1: 아, 그럼요. 우리 파닉스가 중요해요.
0: 알겠습니다.
1: Yes.
0: 자, 스펠링이 살짝 아쉽긴 한데 then I'll check out some shows and restaurants. Right?
1: 아우.
0: 일단은 그래서 원어민들도 rest까지는 잘 써요. 그러다가
1: yes.
0: 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트리키해진다면서 터 이렇게 되거든요.
1: Yes.
0: 자, 여러분 스펠링을 정말 이미 안다고 하더라도 교재 한 세 번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1: 아, 진짜 안다고 미니멈. 하더라도 나중에 또 틀리더라고요.
0: 그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식당이라는 단어 할 때 발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1: 네.
0: Restaurant. 여기 R-A-N-T를 랑트도 아니고 랑도 아니라 살짝 런에 가깝게
1: 아.
0: 발음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restaurant. 티가 살짝 나긴 하지만 연음에선 거의 안 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달리다라는 느낌. Restaurant 이런 식으로
1: 네.
0: 한번 두 번씩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Restaurant.
1: 좋아요.
0: 오. 자, 그리고 식당이 또 있죠. 사실 몇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식당 중에서 굉장히 캐주얼한 식당을 나타내는 단어 뭐 있을까요? 짧아요.
1: 캐주얼한 식당이요?
0: 네. 가면 뭐 거의 없는 메뉴가 없는.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약간 분식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미국 버전에.
1: 그래요? 이렇게 짧아요?
0: D로 시작해요.
1: D요? D요?
0: 모르겠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1: I don't know.
0: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1: 아?
0: Diner.
1: 아, diner.
0: Yeah.
1: Dining room에서 나온 거죠.
0: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1: 그렇죠.
0: 지금 보세요. Dinner 아니죠. 걔는 네. any 두 개입니다.
1: 걔는
0: 저녁 식사고요.
1: 네.
0: any 하나면 diner고
1: 아, diner.
0: 이거는 식당 중에서도 캐주얼한 식당을 얘기합니다. 아마 미국 가면 무조건 간판이 써 있어요.
1: diner이라고요?
0: 네네.
1: 오.
0: 그래서 들어가면 뭐 pancakes부터 무슨 뭐 french toast and everything. You see everything, like sandwiches, hamburgers,
1: yes.
0: pizzas, and stuff like that. So, restaurant하고 diner 조금 캐주얼한 거 있고요. 진짜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정 못하면 분식집 들어가잖아요.
1: Yes.
0: 여러 가지 파니까.
1: Uh-huh.
0: 거기도 좀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보세요. I will 여기서는 이렇게 썼잖아요.

0: 네.
1: 램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0: 어허.
1: 이거 뭐죠? 체크아웃?
0: 체크아웃? 어, 체크인 체크아웃인데요?
1: 아, 그 체크아웃은 아니고요, 여기서.
0: 예.
1: 여러분, 이 체크아웃입니다. Hey, check it out. 영화가
0: 아.
1: 노래에서 막 check it out. 이게
0: 어허.
1: 뭐예요? 한번 봐봐. 내가 노래를 해볼게. 한번
0: 아하.
1: 봐봐봐. 그렇죠. 그래서
0: 예.
1: 우리가 명사를 체크아웃 한다는 건 살펴보다 혹은
0: 와.
1: 조금 구어체로 뭔가 한번 봐보다. 네, 그래서 내가
0: 음흠.
1: 쇼나 레스토랑 같은 거 하면 내가 살펴볼게. 이렇게
0: 네.
1: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체크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와, 이 페인팅. 페인팅이 이제
0: 그림.
1: 그림이죠.
0: 네.
1: 와, 대박이야. 이 페인팅 좀 봐봐봐.
0: 오, 야, check out this painting.
1: 그렇죠.
0: 예.
1: 오, 야, check out this painting.
0: 아, let's를 넣어야 되나 막 생각하고
1: No, no.
0: 있었어요. 예.
1: 자, 이거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번 봐봐봐, you guys. 이렇게 한번
0: Yeah.
1: 해볼게요.
0: Check it out, you
1: You
0: guys.
1: guys, check it out. Check this
0: Check
1: out.
0: this out.
1: 그렇죠. So, 대명사를 쓰면 얘도 가운데 이렇게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0: 네.
1: Check out this painting.
0: Check out this painting.
1: Check this out, you guys.
0: Check this out, you guys.
1: Al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따로 교재에 필기해 놓으면 나중에 꼭 우리 쓸 겁니다.
0: 네.
1: Check out은 take a look at something.
0: 음흠.
1: 이것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바꾼 버전이에요. 조금 더 격식으로 가면 take a look at, can you take a look at my homework? 그 숙제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어요. 얘가 더 격식이에요.
0: 네.
1: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
1: 아주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어머니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0: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1: Alright. 좋아.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0: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1: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2: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2: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0: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1: Alright, 첫 번째. Take someone on a trip.
0: Yes.
1: 할게요.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자, 엄마를 모시고 가자. Trip에.
0: Let's take mom on a trip.
1: 어머니의 날에.
0: For Mother's Day.
1: There you go. 두 번째. 그분들 모시고 여행 가자. 그분들, 그들. 데리고 여행 가자.
0: Let's take them on a trip.
1: There you go.
0: Uh-oh.
1: 세 번째. 우린 마유 데리고 여행을 갔어. 과거형으로요.
0: We took Mayu on a trip.
1: That's it. 읽어볼게요.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them on a trip. We took Mayu on a trip. Alright, 두 번째 패턴은요. Look up something or someone. 목소리 키워주세요.
0: Yeah.
1: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Let me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약간의 호텔들을 찾아볼게.
0: Let me look up some hotels.
1: 영영으로. 쇼를 좀 찾아봐. 쇼들을 좀 찾아봐.
0: Look up some shows.
1: 그죠? Look up some shows.
0: Yeah.
1: There you go. 세 번째. Face notebook에서 날 찾아봐.
0: Look me up on Face Not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look up some hotels. Look up some shows. Look me up on Face Notebook. 오,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3: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2: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3: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All 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4: Ooh,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4: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Ooh, good.
0: Wow. Great job, you guys.
1: 여행 떠날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0: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이 문장이었죠.
0: 네.
1: 평상시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요.
0: 네.
1: Don't stress me out.
0: 그렇죠. Stress someone out. Don't give me stress 이런 거 안 쓰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look up something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카페들을 좀 찾아봐. 카페들을 좀 찾아봐.
1: 오호,
0: 네.
1: 네.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도시죠?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거 하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복습도 해주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1: 네.
0: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Bye.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What do you want to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사 자리에 여러분이 다양한 행동을 넣어가지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거를 바로 What do you want to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What do you want to 동사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원하세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일단은 do you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do you 동사를 통해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은 원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바로 do you want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do you want 뒤에는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처럼 to 동사로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want to do this year?에서 올해에는 뭐가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또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질문. 그쵸.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래 희망이라는 거는 그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붙이잖아요.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그렇게 많이들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이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때 성장할 때라고 얘기를 해서요. when을 붙여서 when you grow up 이 표현이 바로 당신이 성장하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바로 이제 크면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한번 더. 시작.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해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그렇죠. Do you want to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에는요. 다양하게 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한정시켜 가지고 그 행동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으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그 말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쵸? What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특히,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건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more than ecstatic to have you back here today.
1: 안녕하세요. 바로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문장, 딱 한 문장으로 즐거움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몇 회나 하셨나요? 보세요, 한번 쭉 look back, 돌아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했죠. 결국에는 어떤 공부할 내용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말이 시작되는 거겠죠. Okay, so unless you open up your mouth and mind at the same time, nothing's gonna happen. 자, 마음과 입을 동시에 열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자, 마음을 열자는 의미에서요. 미션 드립니다. 실제 해보시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실제 해보셨나요? 자, 내용이 왜 오늘 너는 나한테 못되게 굴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은 뭐예요? 궁금한 거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왜 뭐뭐야? 왜 이런 거야? 라고 궁금할 때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why? why are you? 예, 됐죠? 그럼 못되게 굴다는 영어로 뭘지 예, 요거 집어넣어서 한번 힌트 드렸으니까 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뭔데요? Let's try it out. Step 1. 자, 누가 어떤 상태에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 궁금할 때 쓰는 표현. 그렇죠. 왜. Why가 나왔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왜 나한테 못되게 울어? 예, 그 다음에 늦어. 왜 늦어? 왜 피곤해?

왜 맨날 질투해?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가지고 못되게 굴어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말씀드리죠. 못되게 굴다는 뭘지 굴다? 그것과 근사치를 찾아보세요. 못되게 굴다는 얘기는 사람이 배려 없이, 그렇죠? 비열한 거잖아요. 못된 거죠. 짓궂은 거죠. 짓궂거나 비열하게 굴거나, 예, 못되게 굴다. 비슷한 말이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하면 아마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비열한이 영어로 뭐예요? M으로 시작하는 거. mean이에요. M-E-A-N. 그래서 why are you? 그렇죠? mean 이거죠. M-E-A-N. 의미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전혀 안될 때에는 왜 이렇게 못됐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느낌으로 why are you mean? 됐죠? why are you mean? 됐고요. 그 다음에 왜 늦어? 맨날 늦어 왜? 할 때, why are you late?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그래서, why are you tired? 됐죠? T-I-R-E-D까지요.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너 왜? 질투해? 왜 시기해? 자, 그래서, J-E-A-L-O-U-S에서요. 그렇죠? 늦게만 보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why are you jealous? Why are you jealous? 자, 제가 연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그 연기가 마음에 드시건 안 드시건 간에 예,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My action triggers your emotions inside. 그래서 감정을 이용하면 학습이 잘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좋은 감정들을 학습할 때 자꾸만 응용하는 거죠. 와, 이렇게 연습하니까 재밌네? 그래서 그 감정이 나한테 즐거움을 줍니다. 그게 바로 계속해서 이걸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That is the energy source for you, right? Okay, to keep going on. 어떻게 그렇게 비열할 수가 있어? 자, 요거부터 네 가지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보고 읽으시면 예, 부조 나갑니다. Buzzer.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동작 따라하고 귀에 들일 거예요. Alright, number one.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Your turn. 그렇죠. Why are you mean? M-E-A-N. 자, 두 번째는요. 서두르는 거죠, 그죠?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맨날? 이라고 할 때, late. Why are you late?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곰돌이 푸가 생각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자, 여러분, your turn. 이거 아니고요. 저 보세요. Your turn. tired. 맨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시기를 해? 자, 그러면 your turn. 그렇죠. Jealous까지요. 네 가지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Step 2. 자, 너는 왜 오늘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 그럼 아까 이미 나왔잖아요. 못되게 굴다는. Why are you mean? 그런데 강조하면 so mean이에요. So mean. 그렇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누구한테요? To me. 나한테. 그렇죠? 언제요? 오늘.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Why are you so mean to me today?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너는 왜 매일 출근이 늦어? 동료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피곤해? 힘들어?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이런 식의 느낌으로. 늦는다가 뭐예요? Why are you late? 간단하죠? 예, 아까 나왔던 겁니다. 제가 왜 간단하죠란 말을 자주 쓰냐면, 간단하죠라고 생각하면 실제 간단해져요. 그런데, 나 못해. 이러면 진짜 못합니다. 예,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마인드셋, 예, 어떤 마음가짐의 효과인 거죠. 그 다음에 매일, 이거 뭐예요, 영어로? Every day. 자, why are you late for work냐? For work만 쓰고 every day까지. 직장에 늦는 거니까 late for work. 맨날 왜 학교에 늦어? Late for school.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앞에 어나 더가 없는 이유는 직장에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학교도 late for school 앞에 건물에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수업 받으러. 그래서 속성을 얘기할 때는 다른 걸 쓰지 않더라. 관사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y are you late for work every day? The last one. 너는 왜 항상 피곤해? Why are you tired? 그렇죠? Why are you so tired? 항상이 all the time이 되겠습니다. Why are you so tired all the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앞에 나왔던 미션 내용 기억나시죠? 그거 다시 한번 두 가지 버전입니다. 우리말 나갈 때는 영어로, 그다음에 영어로 나올 때에는 실제 발음해 보면서 장면 떠오르시면 되겠어요. Try it again.

네, let's put it in a dialogue. 자,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못되게 굴어라고 했더니 내용은 뭐겠어요? 그렇죠. 내가 미안해. 오늘 내 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Why are you so mean to me to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I'm sorry. I'm terribly sorry. 내 자신이 아니다. I'm not myself today. 이렇게 적절하게 사과를 하시면 아마 잘 사과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자, why are you so happy today?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Because I study this progra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come over and visit this website and you will repeat this program many times. Okay? Have a great day and until tomorrow or the next time,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bye. 여러분, 건강하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 강의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너무 쉽죠?
0: 네, 이 정도야 식은죽 먹기죠.
3: 그런데 가족이란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0: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나 가족.
3: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란 뜻이에요.